0: 춘향이 전부 이 역할을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내가 연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무대에서 내가 그렇게 튀어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딱 내가 해봐도 자신만만하고.
1: 안 올릴 봉지를 제쳐 쓴고 소소리 광풍처럼 깨를 읽고 어지럽히
0: 쥐를 9살 때 극장을 우연히 구경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극 속에 춘향이가 막 너무너무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그런데 사또가 내려와서 막 그렇게 이제 자기 마누라 만들려고 막 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막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도 그 안 꺾이고 괜히 이도령만 생각하고 그게 어릴 때 와서 가슴에서 꽉 꽂힌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나도 이 다음에 크면은 꼭 저 춘향이가 돼야지. 그게 이렇게 9살 때 딱 저기 한 거예요. 학교 때 음악 시간이 돌아오면 내가 다른 아이들은 참 학교 중에 땡땡 이런 거 하는데 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악 시간에. 그래갖고 그게 이제 학교 소문에 다 났어요, 이제. 그래갖고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시다 내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친하셨어요, 교장 선생님. 그래갖고 자네 딸 참 소리 잘하대, 이제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우리 딸이 하냐고, 어디서 배웠는데 하냐고. 아니요, 음악 시간에 나와서 소리를 하는데 너무 잘한다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오셔서 부르셔요. 이제 손 한 잔 딱 얼굴에 잡수고 오셔서 이리 와라. 그래갖고 소리 한번 해보라. 그래서 내가 때는 이때다 하고는 막 다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했어요, 소리를. 다 듣고 나셔서 우리 어머니 부르시더니 회초리가 저래갖고 그 회초리가 세 개가 부러졌어요. 소리 하려냐 안 하려냐 막 그래갖고 하고 아버지 나 꼭 소리 하고 싶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나중에 그 나이가 철이 들면서 느꼈는데 왜 그렇게 못하겠는가를 내가 몰랐어요. 처음에는 너무 야속하고 부모님이 이러든 안 되겠다 싶어서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집 살려고 돈을 이렇게 책상에다 넣더라고요. 거기서 그 철없는 것이 거기서 돈 반을 훔쳐갖고 나 혼자는 못 가니까 동네 친구 하나 데리고. 내가 어릴 때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 집안에 고모님이 한번 소리를 하셨어요. 그러니 자꾸 뭐 앉아서 이야기한 거 보면 보선 그 선생님이 소리를 제일 잘 가르친다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고모한테 물어서 그 주소를 다 따놨다가 이제 그리 도망을 쳤어요. 그래갖고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한테 누구냐 그래서 우리 고모 이름을 댔어요. 내가 깜짝 놀라시면서 부모님 허락받고 왔냐 그래서 처음에는 예 그러고 대답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녹음기도 없잖아요. 그냥 할아버지 입에서 이렇게 입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워갖고 내가 그렇지, 이제 써지요, 이제 가사를. 그런 식으로 해서 한 7개월 해갖고 춘향가 한바탕을 거진 했어요. 심청가도 거진 다 했어요. 남이 하는 걸 이렇게 훔쳐서 해갖고. 그런 식으로 내가 공부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잡혀서 갔어요. 갖고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방에다 가둬버리고는 열쇠 큰 거 뒤에다 채우고 삼십대 반만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나는 그 당시는 너무 야속하잖아요.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막 울기도 많이 울고 맞기도 많이 맞고 막 이제 안 한다고 하니까 다시 내주고 이제 세월이 가니까 17 봄쯤 되니까 내가 몸이 병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왜냐면 못 먹은 데다가 하루 종일 막 가면 소리만 하고 막 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갖고 병이 났는데 심장병이 걸린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이제 내가 병이 나니까 살기만 해라. 내가 그러면 학원에다 입학 시켜준다, 국악원에다가. 딱 병 났으니까 아버지가 나 얻고 가서 목포 국악원에다 입학 시켜줬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가셔서 내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이렇게 이러고 했는데 너무 소리를 좋아해갖고 내가 못하게 했는데 이놈이 이렇게 심장병을 한 5, 6개월 알아갖고 좀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소리 가르쳐준다니까 좋아서 이렇게 나를 따라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장우청 선생님한테 우리 고마고도 그 친구분들이에요. 자네가 내 딸 잘 저기서 길러주소 맡기고 가네. 그래갖고 목포에서 1년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두령 역할도 하고 춘향이 역할도 하고 막 거기서 연극을 이제 목포공원에서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임춘영 씨한테 발견이 돼갖고 임춘영 씨 단체로 내 나가게 됐어요.

박옥진 씨하고 같은 단체였어요. 제가 또 조용숙 씨라고 또 있어요. 우리 다닐 때는 참 언니들 이제 그런 언니들이었어요. 내가 저 막내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린 역할을 이렇게 많이 하고 한 4~5년 댕기다가 이제 단체가 다 너무 몰락이 되고 배가 고플 정도로 밥들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공부를 다시 내가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남원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강동원 선생님을 만났어요. 남원에서 수군과 적벽갈로 강동원 선생님한테 다 했어요. 내가 그때 그 남원이 있으면서 4~5년 동안에 그래서 다 하고 남원에서 이렇게 이제 아무튼 인기가 말도 못했어요. 내 인기가 남원에 있을 적에 이일주라고 있죠. 전주 가면 이일주하고 둘이는 정말 땅에다 발 놓을 틈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 남원 군수가 이제 오셔서 우리를 발견해갖고 막 대회를 춘향제가 그때 생긴 거예요. 그 춘향제를 저 때문에 생겼어요. 저 때문에 그 양반이 그랬어. 내가 너 때문에 대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막 그런 식으로 참 이뻐하셨던 군수님이. 그래갖고 이일주하고 나하고 둘이 처음에 나가고 어릴 때 2등 같이 둘이 다 2등하고 이제 전주에 계신 분들이 1등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갖고 남아서 저를 많이 키웠지요. 말자면 산춘향이다 그래갖고 정말로 그냥 인기가 아마 그런 인기는 없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소리도 또 제일 잘했고 하고 막 우는 소리를 먼저 하거든요. 이렇게 그 소리한 사람들이 우리는 멀쩡하니 앉아서 나무를 울려요. 우리 소리는 한번 나눌게. 응? 말하자면 와라 뛰어기로 서든 어디 눈물 나와요. 근데 울어요. 울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소리를 한 사람들이 울어불면 안 돼요. 항상 선생님들이 그러거든요. 소리 크게 한 사람들은 성음으로 해라. 네 소리를 몸으로 하지 말고 목으로 하지 말고 성음을 내서 해라. 내가 그 소리를 이제 이 나이 먹으니까 이제 그때서 느껴진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거는. 발표회죠. 나 혼자 독자 발표회. 국립창극단에서 처음 했을 적에 행해나 가사가 맥힐까 이게 제일 다른 건 아무 걱정 못 갖고는 아무 걱정이 없어. 나는 가사 혹시 맥힐까 싶어서 근데 용케 가사 한 번 안 맥히고 5시간 반 동안 딱 10분 쉬고 내가 그때 그 소리를 들어보면 놀래.

나는 죽었다 다시 깨내도 판소리 하라면 하겠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판소리가 그냥 좋아. 그때 그렇게 이거 어릴 때 그 봐갖고 그 춘향전 그런 보고 딱 느낀 그대로 항상 가슴에 가서 다 이렇게 살아있어 이게. 그리고 이 한 그 목 한을 그를 누가 판소리 아니면 그 목을 어떻게 내요? 응? 맞아, 청계수 맑은

0: 이죠. 이런 목을 판소리 아니면 누 어떻게 내느냐고. 아니 오페라가 내겠어, 뭐가 내겠어. 안 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나는 무대에서 이렇게 소리 하다가 죽었으면 썩어. 난 하니 그 내 원이 그거거든요. 공연하다가 이렇게 소리 다 하면서 숨이 멈췄으면 좋겠어. 네. 나는 내 꿈이 그거예요.
1: 무슨 물이 막혔든지 이다. 지도 못

0: 우리 집이 이제 집도 넓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그냥 모이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신민요 같은 것도 작곡을 많이 해서 같이 합주도 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것도 계속 보고 그래서 이제 조금 깨우치고 여섯, 일곱 살 되니까 나도 이걸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진짜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소리도 너무 좋고 그래서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 아버님은 상상을 못했죠. 우리 아들이 한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구하기도 배고팠어요. 일 자리가 없어요. 우리 아버님 같이 이제 명인 정도 반열에 들어야지 일거리가 있는 것이지, 아니면 이 사람들 진짜 벌이가 없었어요. 일할 때도 없고,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공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일찍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정고등학교 명문에 붙었어요. 학교를 가보니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오직 국악 가고 싶은 거. 그래서 그 옛날에 학교가 석관동에 있었는데 거기 찾아갔어요. 무조건 찾아가서 정권인 선생님이 우리 아버님하고 절친이에요. 진짜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사전정리를 했어요. 나 이렇게 돼서 이 학교를 들어오고 싶다. 학교를 들어와라.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6개월을 속이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우리 아버님 몰래 다니면서 걸리고 제가 집을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1: 어쩌다 걸렸어요?
0: 그거 속이는 건 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많이 맞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독한 양반이냐면 그 예술학교를 그만두셔버렸어요. 나 때문에. 나 갈 데가 없잖아요. 그냥 학교 숙직실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때 숙직실에 정권인 선생님이 상주를 했어요. 방이 두 개인데. 그러면서 조상인 선생님이 정권인 선생님한테 밤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 밤새 불었으니까 제가. 대학 가니까 정재국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학교에. 정재국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할 때 산주 수업도 하고 정학 수업도 하셨는데 산주 수업은 나는 안, 공부를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안 돼.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치니? 그냥 정음 배워라. 정석 선생님한테 진짜 열심히 해서 책을 한 것도 다 떴어요. 정학을.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국립국악원에서 준단원을 뽑았어요. 그때만 해도 필이 산 적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화일을 보고 들어갔다고. 그때부터 국악원하고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

0: 생수에 나고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까 그러더라고요. 피리산적 없을 때 피리산적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한상희 선생하고 작업을 하려다 못했어요. 나하고 이제 네. 뭐 피리를 못 부시니까 그 구음으로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웬만큼 음악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해주시면 이건 피리 안 맞거든. 그럼 내가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 내가 손질해서 가서 이게 불면 그건 줄 알아요. 몰라. 그래서 이제 뭐 만들어서 이제 지금 푸는데 지금 많이 불더라고요. 아쟁하고 해도 성음에서 지잖아. 딴 악기를 이길 수 있어요. 옛날에 못 이겼어요.
1: 어떤 특징이 있길래 그렇게 딴 악기를 이길 정도로 가락이 좋아요?
0: 피리를 잡아서도 불고 예쁘게도 불고 그리고 셀 땐 세게 하고 그 대신에 성음을 내는 거예요.

0: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어려워요. 어려워. 네, 어려워.
1: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0: 그렇게 어렵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KBS

피비산조 협주곡이 좀 길어요. 한 17, 18분 되는데, 악단에서 이제 하기는 좀 그렇거든. 그러니까 잘라서 쓰죠. 그래. 근데 완판 연주한 것도 많아요. 제가 이제 뭐 명인 초청 연주 때도 완판했었고. 근데 긴게 좋지. 짧은 건 별로. 국악원에서 일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안 해본 게 없죠. 뭐 부수석, 수석, 악장, 지도위원, 감독까지 했으니까. 그러고 나왔죠. 제일 해보고 싶은 게 연주를 즉흥적으로 한번 연주를 하면 어떨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도민요팀, 경기민요팀 이렇게 나눠서 연주자들하고 노래하는 사람하고 같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서도는 무슨 곡을 아이템으로 해서 그 기둥을 입혀서 즉흥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 팀별로 따로따로 그 목을 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보라고. 뭐 공연은 여러 가지 공연을 했죠. 네. 내가 생각했던 거, 뭐 그동안에 뭐 있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기억에 남는 공연은 글쎄 모르겠어요. 비슷해요. 연주를 다. 내가 좋았다고 느낀 연주는 없으니까. 허전하고 막 내 마음에 안 드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똑같죠 누구나 똑같죠. 완벽한 음악을 해 있어. 응. 연주에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자꾸 무슨 거리를 만들어서 제자나 후배들한테 이런 길도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해서 피리 부는 피리쟁이들이 아 피리 이것도 할 수 있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얘들한테 자꾸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수혜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2: 아,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0: 시키는 대로.
2: 네네.
0: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4: 아닙니다,
0: 보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오랫동안 계속된 암표와의 전쟁. 암표 잡는 암행어사 출두요. 세상 모든 암표를 찾아내고 압도적 속도로 신고하고 암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읽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암행어사니까 암표 지금 신고하세요.

정가라는 일단 그 조선시대에서 불렀던 이제 양반들의 사대부들의 음악이고요. 문인들이 이제 그를 시를 짓고 그걸 이제 읊던 노래이기 때문에 좀 더 고요하고 아정한 맛이 살아나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용한 데 다니는 걸 좋아하고요. 자연에서 주로 곡에 대한 영감들을 많이 얻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풍경이 좋고 멋있는 곳들을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정갈을 하려면 이런 고요함을 즐길 줄 알고 또 고요함 속에 내면을 어루만지는 편안함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가는 이제 그런 다양한 장르 중에서 또 과거에 또 과거를 생각하면 아 서민은 이렇게 살았고 또 양반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증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또 증언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또 예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산리 몇 개의 수야를 불렀던 것처럼 클래식하고 조금 더 매시업해서 월정명이라는 우주 시조를 새롭게 또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고요. 또 하나는 여태까지 만들어 놨던 곡들을 조금 더 세련되게 편곡을 해서 좀 더 신나게, 좀 더 그 비트 있게 만들어서

0: 보고 보고 하는 게 나으려나? 공연처럼 이렇게 보고 할까? 49마디 맞나요?
1: 네.
0: 49마디가 이제 그 계면 바뀌는 부분.
2: 네, 이번 공연에서는 저희가 원래 정가를 이제 가장 이제 주된 소재를 가지고 연주를 해왔었는데 클래식 보컬 하시는 분들과 같이 준비를 했고요. 연주도 역시 전통 악기 그리고 클래식 악기, 서양 악기와 함께 합니다.

제가 작년에 졸업을 했어요. 이제 혼자 활동을 하려고 이제 유튜브도 개설하고 하는 차에 아폴라라는 활동하는 그룹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혹시 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저는 이제 괜찮다 좋다

보컬리스트로서는 정가는 꺾어지는 소리나 이렇게 음을 한 음으로 뻗을 때의 매력이 전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승준이를 생각하면서 항상 곡을 쓰거나 편곡을 하는 편인데요.

0: 제 소리의 특색은 다른 분들은 좀 더 진중하고 낮고 좀 굵은 목소리를 선호하시는데 이제 다른 남자 전가분들은 저는 좀 더 얇고 좀 높고 높은 청에 그리고 좀 맑고 좀 샤한 소리를 좀 특색으로 가지고 있어서 저 연분 거기 한 번만 봐도 될까요?
1: 아, 화음?
0: 화음
1: 좋아요.
0: 아,
1: 뭐.
0: 아 어떻게 들려?
2: 네. 아 우리 다 이렇게 이렇게 틀리게 그 아 그거 이렇게 할까?
0: 원래 어떻게 했죠? 원래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 전통 성악 중에서 민요나 판소리는 남녀가 같이 부르는 곡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가는 태평가라고 이렇게 듀엣곡이 원래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부드럽고 그래서 더욱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악 전공이다 보니까 소리를 이렇게 쭉 내는 거에 익숙한데 정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 가는 느낌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옆에서 듣고 좀 맞춰가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죠.

0: 스트링 파트와 이제 여러 국악기들 그리고 이제 정가와 가곡이 어우러져서 이제 펼쳐진 무대였는데 저는 되게 좀 많이 색다르게 느꼈고요.
1: 글로벌하게 국악을 더 쉽고 친근하게 알려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2: 이쪽에
3: 배경을 찍을까? 이런 것도 예쁘다, 여기 이렇게 배경으로.
4: 아, 좋은데요?
3: 카메라 하나 이쯤에 놓고.
5: 지금 연못도 있는데.

0: 정가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깊게 알면 알수록 이 노래가 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나 자연이나 가장 다정한 노래라고 또 생각합니다.
1: 그 이제 정가의 그대로의 선율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아 이런 음악이 있다 맛을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훈기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0: 소박한 이 공간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숱한 토론을 하고 학문에 정진했을 유생들이 떠오릅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3: 아,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1: 시키는 대로. 네네.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4: 좋게 얘기해줘야지.
1: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5: 아닙니다,
1: 바라보고 있는데.
5: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50년 전쟁 직후 여성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에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우,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서봉 역의 라미라.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

0: 오랜만이다, 공손아.
1: 네가 어떻게...
0: 네 딸 데리러 온 거니?
1: 야가 내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냐?
2: 우리 단장님이랑 아는 사이요?
1: 가자.
3: 아, 안 된다니까!
0: 정년이 지금 내 제자고 우리 고극단 소속이야. 이런 식으로는 못 끌고 가. 당사자가 제 발로 나가겠다고 하면 안 맞겠지만.
3: 쥐는 나갈 생각이 없는데요.
0: 정년이 데려가고 싶으면 나랑 얘기해. 아님 네 딸 앞에서 우리 지난 세월 구구절절 다 얘기할까? 뭐해? 들어가.

0: 많이 변했구나.
1: 너는 한나도 안 변했다이.

0: 늦었지?
1: 안 늦었어.
0: 일.
1: 아, 거기서 잠깐만. 우왕청심환이야. 떨릴 때 이거 먹으면 효과가 그만이래.
0: 아, 진짜 징글.
1: 어, 안 돼. 너 다 먹어.
0: 아, 매 징한가. 아, 소태 맛이 따로 없구만.
1: 이제 들어가서 네 소리로 다 끝장내버리자.
0: 이

0: 좋은데요. 역시 소문대로네. 이거 들은 사람들은 다른 추월만정은 이제 CC에서 어떻게 될 거야.
1: 괜히 천재소녀 타이틀이 붙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음반 나오면 조선 전역에서 채공서는 스타가 되는 겁니다.
2: 명창대회 우승자 채공서의 레코드 판매 개시! 자,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들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사서 천천히 보실 겁니다. 많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요. 채공선이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0: 살아있으니 결국 다 만나지는구나.
1: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년이 데리고 갈 텐게 내 딸 붙들지 말어.
0: 왜? 겁나니? 정년이도 너처럼 소리꾼의 길을 가다가 실패할까 봐? 이 길을 선택한 건 네 딸이야. 이제 와서 네 딸 억지로 주저앉힌다고 포기할 것 같아?
1: 그런 게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요. 내 딸 성격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 게. 한 번만 먹으면 기운치 끝장을 봐야 하는 성격인 게.
0: 도중에 포기한 너는 지금 마냥 행복하니? 소리꾼이라면 누구나 원했던 그 자리를 넌 가봤다고. 그래놓고 넌 그때 너무 쉽게 포기했어.
1: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냐? 소리를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소리가 안 나오는디.
0: 날 먼저 찾아온 건 정년이야. 너 네 딸 소리하는 거 제대로 들어본 적은 있니?
2: 오늘 울고 가니

처음 임진 선생님 앞에서 소리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 너랑 네 아버지 아직도 기억해. 네 아버지가 극구 말리는데도 넌 기어이 임진 선생님 제자가 됐었지. 네 목소리, 네 고집까지 정면이 널 너무 닮았어.

0: 언니도 소리를 했다면서 어째 내가 소리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1: 나 같으면 기뻐할 것 같은데.
2: 언니,

0: 돈 많이 벌어갖고 언니 호강시켜주겠단 마음은 그대로요. 근데 인자는 그것뿐만이 아니여. 내가 국국을 하고 싶어.
1: 에휴, 벌써 그러고 좋아져버렸냐.
0: 응. 사람들이 나한테 막 박수를 쳐주는데 아주 막 머리끝까지 쭈뼛쭈뼛 서는 것이 그 정도로 좋아. 언니, 언니가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는가? 나 진짜, 진짜 열심히 할란께.
1: 정윤아, 언니가 일하고 애원한다. 언니를 집에 가자. 제발 언니 말 좀 들어.
0: 집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은 백날 첫날 바지락이나 캐고 생선 손질하면서 살다가 뭐 적당한 남자한테 시집가갖고 살라고? 언니, 나 인자 그러고는 못 살아.
1: 네가 가려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불사질러 소리에 다 바쳤는데 남는 것은 한점 죄밖에 없더란 말이야. 내 꼴나기 전에 역수 그만하자.
0: 아니, 난 언니랑 달라. 언니처럼 되지 않을 자신 있어. 언니가 실패했다고 어째서 내 발목까지 잡으려드냔 말이야.
1: 부모 자식 연 끊고 너 없는 자식 인생 칠란다. 그래도 여기 남을 거여. 남을 거냔 말이여.
0: 남을라네.

0: 이제 나 깁스 풀었으니까 오늘부턴 너 타방 안 나가도 돼. 너 거기서 노래 부르는 거 불안해 죽겠어.
1: 나도 단장님 얼굴 뵐 때마다 좀 찔리긴 하던 참인디. 근데 너 괜찮겠어?
0: 괜찮아. 봐봐, 이제 멀쩡해.
1: 아! 아이고, 이 가시나야! 기부스 풀러도 하루 이틀은 조심해야 돼. 안 되겠다. 오늘 과정은 내가 대신 나갈게.
0: 아, 나 진짜 괜찮아.
1: 뭣이 괜찮아? 지금까지 안 들켰으니까 오늘 하루만 더 부르면 되지. 나 갔다 올게. 움직이지 마라.
2: 네.
3: 부르셨어요? 우리 영서
4: 오랜만이네.
2: 앉아라. 그래, 영인이가 한국에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지?
3: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작년이니까 한 1년 됐을걸요? 언니 보고 반가운 척도 안 하니.
5: 어차피 집에 가면 볼 텐데 뭐하러 여기까지 와.
4: 너 집에 오면 엄마만 보고 가버리잖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단장님 얼굴도 오랜만에 뵙고.
2: 참. 둘이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0: 근데 성격이 참 달라.
1: 영서는 엄마 빼다 닮았어요. 둘 다 예술가 자존심 빼면 시체잖아요. 아 참, 이거 드린다고 해놓고. 저 귀국 기념 독창회가 있을 거예요. 꼭 와주세요.
0: 그럼 꼭 가야지. 오랜만에 언니 왔는데 같이 시간 좀 보내고 와.
1: 네.
2: 저 소프라노 허영이시죠?
1: 네.
3: 저 여기 사인 좀.
1: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3: 저 이종분이요. 항상 갖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1: 여기요.
3: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얼굴 좀 펴라.
4: 언니랑 다니면 난 꼭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란 말이야.
1: 너 연구생 공연 주연했단 기사 봤어. 기립박수도 받고 반응 아주 좋았다면서?
4: 언니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1: 어머?
4: 나 혼자 만족하면 뭐해. 어머니 눈에는 안 찰 거 아니야.
1: 넌 엄마가 만족하는 때가 있다고 생각하니?

0: 단장님!
1: 윤정년! 밖에서 노래를 부르고 돈을 번단 말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야!
2: 단장님 실은요.
1: 메란국국단 연구생이 노래를 팔아? 메란국국단 이름에 흙탕물을 끼얹어도 정도가 있지. 예인의 자존심도 없는 놈. 당장 나가!

0: 단장님.
1: 단장님. 잘못했어라. 제가 용돈이 부족해갖고 짤막한 생각에 잠깐 눈이 뒤집혀갖고 그랬습니다.
2: 일어나. 무릎만 꿇으면 세상 만사가 다 해결되는 줄 알아?
1: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다방서 일하게 된 것은 그 피지 못할 사정이 있었구만 이라. 잠깐 서빙만 하고 그만둘라 했는디 아 일이 꼬이다 본게 어쩌다 노래까지 부르게 됐어라. 절대 처음부터 돈 벌라고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란 말이여라.
2: 그럼 그 피치 못할 사정이 뭔지 말해봐라.

0: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1: 엄마랑 지어도
2: 해야 말을 할 수
0: 없어. 단장님! 지금 뭐라면 용서해 주시겠어요? 아, 뭐든 할 텐게!
3: 난 처음에 분명히 얘기했었다. 연습에 성실히 임할 것. 메란국국단 이름 팔아 돈 벌지 말 것. 넌 기본부터 안 된 놈이야. 배우로서도 예인으로서도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다.

0: 빈다고 용서받을 일 아니라 그랬잖아, 안디. 하지만 이대로 나갈 수가 없어갖고 결례를 무릅쓰고 다시 한번 빌러 왔습니다. 저 여기 말고는 갈 곳이 없을게요. 아시잖아요. 엄니 가슴에 대못을 쳐가면서 국국을 얻었다고 남았는데 이라고 끝날 수는 없단 말이여라.
1: 넌 어차피 유예 기간 동안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반쪽짜리 연구생이야.
0: 프로라도 있을 텐게 해란에 붙어있게 해주시오.
1: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0: 해.
1: 당장 윤정녀 끌어내라고 해.
0: 잠시만요. 어떡해.

저까지 안 들켜서 다행이오. 도대체 네가 왜? 넌 하지 말아겠는디. 내가 고집부려 갖고 한 거잖아. 울지 마야. 내가 울면 나도 눈물 나야. 너 행여라도 단장님께 각서 이랬다고 얘기할 생각 말어.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에 내가 말씀드렸어. 노래를 부른 것은 나야. 너 갈 데도 없잖아. 불러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아야. 지달려. 내가 변수를 써서는 다시 메란에 돌아올 텐게. 그렇게 너도 뭔 일이 있어도 여기 딱 지키고 있기다.

0: 단장님 화 좀 가라앉으시면 내가 다시 말씀드려볼게. 근데 다방에서 일은 왜 했던 거야?
1: 사정이 뭐든 거기서 노래 부른 건 사실인데 단장님이 용서해 주시겠어? 다른 건 다 참으셔도 메랑꽃국단 이름 팔고 다니는 건 용납 못 하시는 분이야.
0: 정 안 되면 내가 다른 꽃국단 연결시켜 줄게. 메란 아니어도 서울에 다른 꽃국단들 많아.
2: 아니요. 쟤는 메랑 고국단에 뭔 일 있어도 다시 들어갈라요. 이라고 아무것도 증명 못한 채로 끝날 수는 없으라.
1: 무슨 수로? 그리고 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서울에서 버티려고?
2: 그것은...
0: 됐어. 방법 생각날 때까지 얼마든지 우리 집에 있어도 돼.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편히 쉬고 있어.
3: 밥...
1: 예?
2: 예.
1: 너 이 집에 언제까지 있을 생각이니?
2: 예.
1: 너도 눈치란 게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 메랑꽃국단에서 쫓겨난 네가 이 집에 있다는 게 단장님 귀에 들어가면 옥경이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지겠니? 너 설마 옥경이가 마음 편히 있으랜다고 여기 계속 눌러앉을 생각은 아니지?
2: 그럼요. 패기치는 일 없도록 가갖고 마이라.
4: 윤정년 용서해달란 얘기면 꺼내지도 마. 걘 규칙을 어겼어.
0: 정년이가 돈 욕심에 국극단 이름 팔고 다닐 애는 아니잖아요. 우선 왜 그랬는지 이유부터 들어보시고.
4: 이유가 뭐건 국극하는 우리를 업수이 여기는 놈들이 아직도 수두룩해. 그러니 노류장화처럼 아무데서나 노래를 팔아선 안 된다는 말이야.
0: 정년이 이대로 내쫓으면 다른 국극단을 뺏길지도 몰라요.
4: 이번에 봐주면 너도 나도 밖에 나가서 국극단 이름을 팔아 돈을 벌 거다. 그럼 우리 국극단 위신은 바닥으로 떨어질 거고 난 그 꼴을 못 본다.
5: 맛있게 먹어. 여기. 맛있게 드세요.
6: 아, 고맙습니다.
5: 많이 먹어라.
6: 감사합니다.
7: 야, 맛있게 먹어. 뜯는 거 아니야? 누구냐고 집딱이다 먹어. 그 정도는 아니야. 이 집에 부끄러워하는 거 봐.
6: 임미옥 작가님, 다 사인해주세요.
7: 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작가님이 사준 거라 맛있나 봐.
6: 나 다음엔 다섯 개 사주세요. 다섯 개.
7: 사주면 안 돼? 그래, 더 시켜. 작가님이 찐빵이 더 사줄게. 역시 뭘 알아. 겨울에 찐빵이 진짜 맛있다니까. 김너는 뭐.
6: 야.

0: 진짜로 있다게요.
1: 나와 빨리. 사이구 빨리 나. 빨리 나. 이씨 장난하나 좀.
2: 아니요. 아, 지가 내기 싫어서 안 낸 게 아니라요. 아, 지도 거기서 누가 날치기를 해갔는지 그냥 돈이 없어졌단게요. 아, 참말로 돈이 한 푼도 없단게요.
1: 돈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애초에 돈도 없었는데 그러고 찐빵을 처먹은 건지 내가 알 게 뭐야.
0: 엄마야? 아니 지금 누굴 사랑했던 지금아요.
3: 우리 깨끗한 놈의 새끼가 영원이라고 소리를 빠락빠락 지르고 죄를 지었으면 싹싹 빌어도 시원찮을 바람.
2: 아니 앞뒤 사정 들어보도 않고 뭐라 붙인게.
3: 시끄럽고 당장 찐밥값이나 변통해와.
2: 지가 시방 서울에 연락할 만한 사람이 없는디.
4: 떼어먹은 돈 변상 안 하면 콩밥 먹어야 하는데.
2: 콩밥이요? 왜 미치었을까. 그럼은 제 전화 한 통만 쓰게 해주실랍니까?
3: 이 새끼가 시간 끌려고 전화하는 척하는 거 봐.

0: 애들이 밖에서 돈을 버는 게 고부장 때문이라니?
1: 사업부 고부장. 아무래도 극단 돈을 빼서 노름판을 드나드는 것 같아요.
0: 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1: 정년이 말고도 밖에서 돈을 버는 연구생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연습 시간도 부족한데 밖에서 돈을 버는 건 연구생들한테 주는 용돈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0: 애들이 한창 멋부리고 꾸밀 나이라서 그런 건 아니니?
1: 아니에요. 걔네들 용돈 몇 주치 모아봤자 겨우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예요.
0: 그래. 그 정도인 줄은 몰랐네.
1: 제가 단장님께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요.
0: 아니야. 안 그래도 지금 정유희 때문에 화나 계신데 괜히 얘기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아. 내가 단장님 기분 봐서 적당한 때에 잘 말씀드릴게.

0: 이야, 우리 궁지님.
1: 노름판 드나드는 거 적당히 해.
2: 뭐?
1: 이상하다고 눈치챈 애가 있어. 단장님 귀에 들어가기 전에 당분간 몸 좀 사리라고요.
0: 알았어.
1: 그리고 연구생 애들 용돈 좀 올려줘요.
0: 아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면 되지. 어? 뭘 또 얼마나 더...
1: 연구생 애들 입에서 자꾸 불만 나오면 사업부 장부 뒤져보잔 소리 나올 텐데. 그래도 좋아?
0: 알았어. 혜령이한테 불똥한 튀게 내가 잘할 테니까. 막 봐.

0: 울단에서 쫓겨났으면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없을 텐데.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뭐든 해봐.
1: 저 키워주시겠다는 그때 그 얘기 아직도 유효하신가요?
0: 그럼 내 생각은 변함없지.
1: 그러시다면 절 가수로 키워주실랍니까?
0: 듣던 중 반가운 얘기네. 어떻게 생각이 바뀐 거야?
1: 당장 목포로 내려갈 거 아니면 서울서 버틸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갖고요. 이런 꼴로는 죽어도 못 내려가거든요.
0: 그래, 좋은 생각이다. 성공하겠다고 서울 왔으면 여기서 그 짱을 봐야지.
1: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매랑 국국단 덜 먹여갖고 가수할 생각은 없어.
0: 그건 나도 좋아. 그럼 지금부터 너는 내가 발굴해서 키워낸 혜성같이 나타난 신인 가수일 뿐인 거야?
1: 야.
2: 여기가 방송국 스튜디오야. 이 안에서 방송을 만들면 각 가정에 있는 텔레비전으로 송출이 되는 거야.
3: 그러면 지가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 그게 그대로 나가게 되는 거예라?
0: 맞아. 근데 아직은 녹화 장비나 기술이 부족해서 실시간으로만 방송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중에 무대에 서면 NG 나더라도, 아니 실수하더라도 그냥 계속 노래 불러야 돼.
3: 근데 완전 라디오도 없는 집이 많은데 텔레비전은 몇 집이나 갖고 있을런가요? 솔찬이 비쌀 것 같은데.
0: 아직 많지는 않지. 수산기 하나 값이면 쌀 몇십 가마를 살 수 있으니까.
3: 예? 아니, 그러면 방송을 한다 해도 볼 사람이 없겠네요.
0: 미래를 내다봐야지, 정연아. 머지않아 텔레비전의 시대가 올 거야. 이 방송을 보려고 거리가 텅 비는 날이 올 거고, 너도 나도 방송에 나가고 싶어서 환장하는 날이 올 거라고. 이 국극을 하면 극장에 오는 사람만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지만 카메라 앞에 서면 전국에서 다 네 노래를 들을 수 있어.
4: 피디님! 김시스터스가 는다고 합니다.
5: 뭐? 야, 언제 도착한대?
4: 저 잘 모르겠습니다.
3: 참나.
6: 미스리 커피 두 잔.
7: 네.
3: 뭔 놈의 한자가 이라고 많대요?
6: 출연 계약서야. 네가 방송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우리 방송국은 너한테 얼마를 지급하고 뭐 대충 그런 내용이야. 끝에 지장 찍어.
3: 왜?

0: 이런 일로 연락드려갖고 죄송하고 마이라. 그 찐빵값은 지가 조만간에 꼭 갚을게요.
1: 찐빵값은 됐고,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야?

0: 정연아, 인사드려. 앞으로 널 가르쳐 주실 패트리샤 김 선생님이셔.
1: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연이라고 합니다.
2: 너 파스텔 다방에서 에이. 어쩐지 박 PD가 그때부터 관심 많더라니.
0: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될성 부른 떡잎 알아보는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3: 저 이만 가볼 테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앞으로 데뷔할 때까지 선생님 댁에서 지내면 돼. 어려운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연락하고.
1: 무엇이 잘못됐어?
2: 아니야. 우선 레슨부터 하자. 목도 풀 겸 한 곡 불러보자고.
1: 야!
2: 우선 이것부터 봐.
1: 이건 처음 보는 노랜데요?
2: 아직 세상에 나온 적이 없는 노래니까. 박 PD가 미스윤을

0: 위해서 유명한 작곡가 선생님한테 받아온 노래야.
1: 어머, 저를 위해서요?
0: 악보 볼 줄은 아니?
1: 아니요.
0: 잘 들어. 딱 한 번만 불러줄 테니까 듣고 외워.
1: 야,

0: 어머, 수상님 정말로 명가수시네요. 아, 다 귀가 살을 녹아버렸어.
1: 당연하지. 왕년엔 서른 알 모시지 못해서 난리였는데. 이제 한 소절씩 따라 불러. 야.
0: 우째 왜 그러신디요?
1: 안 되겠다. 내가 참고 해보려고 했는데 미스 꼬라지가 너무 심란해서 내가 집중을 할 수가 없어. 우선 미스 스타일부터 확 바꾸자.
2: 한번 걸어볼까?

고개는 가볍게 들고 자연스러운 미소.

0: 스테이크란 거 징하게 맛있네요. 아 근데 선생님은 그라고 노래를 잘 부르시는데 어째 다시 가수로 복귀 안 하세요?
1: 하고 싶어도 이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으니 써준 데가 있어야지.
0: 이혼이요?
1: 뭘 그렇게 놀래?
0: 아니 이혼이란 거 그 말만 들어봤지 아, 저 실제로 한 사람 처음 봐요.
1: 그럼 넌 뭐 이혼녀가 머리에 뿔이라도 났을 줄 알았니?
0: 아휴
1: 하긴 나도 내가 이렇게 이혼하게 될 줄 몰랐다. 내 남편이 딸뻘 되는 여자랑 바람날 줄도 몰랐고.
0: 아 바람이요. 아따 우리 동네 아줌들 말로는 그 남자들은 한두 번씩 바람 안 피는 놈이 없다고. 당연히 참고 살아야 된다고 하던디요. 선생님도 좀

0: 참지 그러셨어.
1: 어떻게 참아? 다른 여자랑 내 남편을 나누고 사는 건데.
0: 아니 그 일도 안 풀리신다면서요. 그때 좀 참을 걸 그러고 후회 안 되세요?
1: 넌 국극단에서 쫓겨난 뒤로 서울로 올라온 거 후회되니?
0: 아니요.
1: 왜? 결국 이렇게 국극도 못하게 됐는데 애초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이런 고생도 할 일 없었잖아.
0: 그래도 어쩔 수 없지요.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건게요.
1: 나도 마찬가지야. 결과를 다 알고 돌아간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난 나로 살 수밖에 없어. 나답지 않은 선택을 하면서 사는 건 나 스스로를 속이면서 사는 거니까. 나야 두 번 다시 가수로 사람들 앞에 못 설 수도 있겠지만 널 가수로 잘 키워내면 난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야. 자, 우리 잘해보자.
0: 예.
2: 없으니까 연습실 분위기가 너무 좋네. 내가 언제 그 촌딱이 사고 한번 칠 줄 알았다? 돈이 필요하다고 노래를 팔다니. 역시 우리랑 격이 안 맞아요, 격이.
3: 박초록 서복실, 너넨 둘 다 아버지가 부자라서 늘 집에서 용돈도 넉넉하게 받잖아. 한 번 돈에 쪼들려 본 적도 없으면서 남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2: 아유, 무서워라. 네 얘기도 아닌데 왜 화를 내? 너도 다방에서 일해?
4: 뭐야? 다방에서 일한다고?
5: 주른이도 다방에서
6: 몰라,
5: 일해?
6: 몰라 아니겠지.
2: 어머 진짠가 봐. 야 웃을 게 아니라니까.
7: 진짜겠냐?
8: 뭐 수업 시작이야. 다들 조용히 해. 이미 없는 애 험담을 뭐하러 하는 거야? 너네 그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연습을 해. 박초록, 서복시의 진현홍, 너네가 월말 평가에서 제일 점수 낮았던 건 알아?
2: 야, 나와. 내 자리.
9: 이렇게 왔다.
2: 고마워.
8: 너한테 고맙단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2: 그래도 고마워. 도대체 단장님께서 어쩌다 정연이가 다방에서 이런 걸 아시게 된지 모르겠어. 누가 말한 거야 진짜.

0: 산에
1: 산란
0: 푸르른 바다에 산에
1: 그렇지
0: 오늘은 언제 울까 바다로 나간다니
2: 스톱 스톱 스톱
3: 방금 네가 부른 노래 스스로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줄래?
2: 구야 당연히 빵점이요.
3: 왜?
2: 부른 사람이 아무 감흥이 없는지 듣는 사람은 무엇이 느껴지겠나 싶어왔고요.
3: 잘 알고 있네. 지금 미쓰이는 기본기는 다 됐어. 근데 유행가라는 건 말이야. 단순히 노래 잘 부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듣는 사람의 귀를 현혹시키고 발끝까지 짜릿짜릿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
2: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3: 너만의 색깔을 입혀야지. 윤정년 하면 아 목포의 청춘 하고 바로 연상될 정도로 명심해. 네 노래 첫 소절만으로 사람들을 텔레비전 앞으로 확 끌어모을 수 있어야 돼.

0: 누구니?
1: 안녕하세요. 저 혹시 여기 윤정년이라고.

0: 잘 지내고 있지?
1: 너는? 당연히 잘 못 지내고 있겠지? 이게 다 나 때문에.
2: 아이, 스톱! 스톱!
0: 인자부터 눈물 금지다이. 나 진짜 국국당 잊어버리고 잘 지낸단께? 요새 이것저것 배우느라고 정신없이 바빠. 국국당은 요새 오디션 준비한다고 정신없이 바쁘겠네?
1: 그렇지 뭐.
0: 영서 호아이 나는 보나마나 디마이로 오디션 준비한다 할 것 같은데 맞지?
1: 신경 쓰는 거 보니까 너도 아직 국국단에 미련 남은 거잖아.
0: 아니, 아, 아이고 아니란께. 아니, 나는 이제 가수로 성공할 건디? 앞으로는 텔레비전이 세상을 지배할 거래. 나는
3: 그 사람들은 별천지에서 온 사람들이요.
1: 별천지?
0: 별천지에서 성공할 거예요. 근데 너는? 아, 너는 이번 공연에서 뭐 맞고 잡냐?
1: 나 당연히 초대겠지 뭐. 지금까지 정기 공연에서 초대 이상으로 뭐 맡아본 적이 없는데 단장님이 시켜주지도 않을 거고.
0: 뭔 소리대? 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부딪혀 봐야 알지. 꿈을 높게 갖고 도전을 해야 실력이 손톱만 치씩이라도 늘 것 아니야. 그러다가 너 해랑 선배 같은 여역 되고 싶다 했냐 안 했냐?
1: 아, 그거야. 근데 이제 무대 서봤자 봐줄 사람도 없잖아.
0: 없기는 왜 없어야? 너 무대 선다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티켓 구해갖고 보러 갈 건디?
1: 진짜?
0: 아, 나 가시네. 아, 속고만 살았나? 참 말이지, 그럼. 언능 무가 무슨 이 까무잡잡한 게 맛있어?
1: 고마워.

0: 어떠세요?
1: 좋네요. 요새 아주 유명한 소프라노야. 너도 이제 문화 생활 좀 해야지.
2: 허영인?
3: 허영인이라 하면 혹시 소프라노 한기주 딸 허영인 마려라?
1: 너도 알아?
3: 예. 그 집 둘째 딸을 쫓아 아요.
1: 그 집에 딸이 또 있었나? 아무튼 아주 팔자 좋은 집안이야. 그 집 바깥 양반인 허인성 선생은 대대로 만석군 집안 아들인데다가 지금은 의과대학 학장이고, 그 한기주 여사는 저기 종로에 가면 청안병원이라고 큰 병원이 있거든. 거기 병원장 외동딸이야. 너 이따 그 집 가서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다.
3: 그 집에도 가야 돼요?
1: 그럼! 오늘 진짜 목표는 그 집 가서 사람들 만나는 거야. 아, 그리고 정년이 너 살던 동네가 목포 어디라고 그랬지?
3: 목포 해안동인데요. 왜요?
1: 아, 아니, 너 나중에 방송 나올 때 쓸 자료화면 좀 찍으려고. 풍경 몇 커트 나올 거야?
3: 아따, 우리 동네 경치가 그냥 기가 막힌 게 한때나 찍어도 뭐 즐겨낼 것이오.

0: 오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메란 국단 춤출동이구나. 당당하게 어깨 펴고 다녀. 너 이제 방송계 새별이 될 거니까.
1: 당연하제라.

0: 그러면서
1: 아, 이 친구가 제가 말씀드린 윤정년입니다.
2: 아, 안녕하세요.
1: 아, 그래요, 정년 양.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박 PD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데 잘 부탁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월간 파라다이스 손재덕 기자님.
2: 안녕하세요.
3: 이 친구가 박 PD가 말한 그 야심작이야?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리네.
1: 텔레비전은 무조건 시각이 중요합니다. 어리고 예쁜 친구들을 내세워야죠. 앞으로 좋은 기사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3: 나야 뭐. 자주 봐요.
4: 열심히 해봐요.
5: 정면이 옆에 있는 사람 방송국 PD라고 하더라고요. 정연이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내보내려고 하나 봐요.
6: 밖에서 마음대로 노래 부르라고 했더니 정말 활개를 치는구나.
5: 단장님.
7: 좋습니다.
8: 고맙고마 아이라.
1: 진짜 이번에 일 한번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네. 잘해요.
1: 도와주세요.
9: 소설로
1: 아, 진짜요?
10: 정년아. 우리 정년이 아직 몰라 보겠네. 잡지에 나오는 모델이 따로 없는데?
8: 아따, 왜 그런 말씀을.
10: 가수 준비는 잘 돼가?
8: 그럼요. 평생 처음으로 좋은 옷이랑 구두도 신어보고 그 유명한 선생님한테서 노래 교습도 받고 재밌던디요.
10: 국극에서는 마음 뜬 거야? 난 네가 너무 멀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넌 타고난 무대 체질이니까 물론 가수도 잘해내겠지. 하지만 난 소리할 때 네가 제일 좋았어.

잠깐만.

0: 너 데리고 온 사람 너를 아주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나 봐.
1: 최상품? 그럼 뭐 내가 뭐 물건이란 말이야?
0: 좋은 옷, 좋은 구두 사주고 선생님 붙여서 노래 훈련시키고 하는 거 다 텔레비전에 내보낼 좋은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1: 하여간 저놈 마을 본세는 이나 지금이나.
0: 너 혹시 내가 아니다.
1: 네가 말 안 한 거 알아.
0: 뭐?
1: 나 다방에서 일한 거 말이야. 네가 안 일렀던 거 알고 있다고.
0: 날 믿는다는 거야?
1: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네 됨됨이를 알아야. 네가 말을 싹스없이 해서 그러지 뭐 너의 비밀 그냥 뽀로로 달려가갖고 이르는 위인은 아닌께로. 그 정도는 알고 있단께.
2: 저희 가족들입니다. 여보.
3: 어머, 오셨어요.
2: 자, 여긴 다 아시겠지만 우리 큰딸 영인이 그리고 얘는 작은 딸 영서입니다. 인사드려. 정일선 의원님 부부시다.
4: 안녕하세요.
5: 그 영인 씨 아까 노래 아주 잘 들었어요. 영인 씨는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성악가가 될 것 같아요.
4: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6: 작은 따님도 성악을 배우나요?
4: 전 국극을 배우고 있습니다.
6: 국극? 아, 그 판소리하고 춤추고 정신없는 음악극 말이에요?
4: 어머, 역시 사모님께선 문화 전반에 대해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0: 춤, 노래, 연기가 들어간 종합예술이에요. 사모님도 한번 직접 보시면 좋아하시게 될 겁니다.
6: 뭐, 우리 예술도 잘 살리면 좋죠?
5: 그래, 뭐 주연을 맡고 있겠군요.
4: 그야, 물론이죠, 의원님. 어.
0: 아직 주연은 연구생 공연에서만 해봤고 지금은 전기공연에서 오디션을 주연을 따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5: 그래, 아주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뭐 따님들이 출중하셔서 열아들 부럽지 않으시겠습니다.
2: 와인 한잔 하시죠.
5: 아, 그러니까요.
2: 예, 이쪽으로.
1: 집이네. 본 놈의 마당이 뭔 운동장 맨 직구대.
7: 너 제정신이야? 거기서 주연도 못 맡고 있다는 얘기는 왜 해?
8: 사실이잖아요.
7: 맡을 거잖아. 너 오디션 봤어? 주연 맡을 거라면서.
8: 아직은 아니에요.
7: 안 그래도 국극 같은 거 하고 있다고 표정이 싹 바뀌는 게 보였는데 거기다 대고 주연도 못 먹고 있다고 말을 해버렸으니 이 망신을.
0: 국극 같은 거요? 어머니는 제가 창피하세요?
7: 말꼬리 돌리지 마. 지금 잘못한 건 너야.
0: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제가 국극을 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창피하신 거네요. 국극은 오페라가 아니라 그러세요?
7: 사람 매도하지 마라. 이게 나 혼자만의 생각이니?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해.

0: 그래도 급이 있는 거야.
1: 세상 사람들 전부 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머니만 절 자랑스럽게 생각해주시면 하나뿐인 제 엄마잖아요. 그냥 제 편이 되어주시면 안 돼요?
0: 집 뛰쳐나가서 구급단 들어갔을 때 절연하지 않은 건 그나마 네가 내 딸이라서였어. 거기다 아직까지 네 마이를 못 맞는 것도 기다려주고 있어. 이젠 네가 내 체면을 세워줄 차례 아니니?

0: 다 들은 거야?
1: 있냐. 내가 일부러 들으려고 일부러 들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큰 소리가 나갖고 우연히.
0: 우연히? 아까는 내가 고자질 안 했다는 거 아니 어쩌니 사람 환심차더니 너 이런 식으로 바로 뒤통수를 쳐? 남의 말 엿듣는 못된 버르장머리까지 있는 줄은 몰랐네.
1: 뭐? 야, 아니다. 그래, 뭐 고의는 아니었지만은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0: 어디가? 사람 속 뒤집어놓고 도망가면 다야?
1: 너 지금 나한테 화나는 거 아니잖아. 네 엄니한테 화나는 거잖아.
0: 왜 네 엄니한테 무시당해놓고 나한테 엉뚱하게

너만 성깔 있고 자존심 있는 거 아니여. 앞으로는 나도 당한 만큼 고스란히 갚아줄 거요. 나도 인자 너 참아줄 이유가 없음께.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수혜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아, 입겠습니다.
2: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0: 시키는 대로. 네네.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아닙니다, 보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가 또

0: 됩니다. 반갑습니다.
1: 세모세 젊어서 놀아보세.
2: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놀이입니다.
3: 가장 객관적으로 봐주는 사람 필요하니까. 자.
4: 한 번 넣는 게 제일 나아져.
5: 아홉 박 그러면 아홉 박.
3: 제가 숫자인 주니까 연습 갑자기 빨리.
6: 이어지구요.
7: 이거
6: 나 바빠서 이거 같이.
7: 왼골이면 저 안 하면.
6: 네 맞아요. 그리고.

0: 여러분 공연 잘 즐기고 계신가요?
1: 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2: 네, 저 여러분은 지금 색깔이 다른 예결팀과 또 이제 구강놀이팀과 호흡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0: 맞습니다.
2: Shake It Korea.
0: 네, 저희가 다른 팀이랑 합을 맞추는 거라 걱정을 또 많이 했는데 우리 피트정님과 구강놀이팀과 함께해서 또 관객분들도 같이 얼쑤 좋다고 즐겨주셔서 저희는 너무너무 잊지 못할 공연을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합동 무대를 즐기시면서 어떠셨어요?
2: 다른 두 팀이 같이 공연을 하거나 같이 합주를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0: 네, 맞습니다.
2: 왜냐면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자거든요.
0: 저 경쟁자.

0: 생각 안 하고 너무 즐겁게 이게... 저 경쟁자라 생각 안 하고 너무 아니, 즐겁게
1: 저 사람 경쟁자 아니, 참, 경쟁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만날 기회가 서로 없고 친분이야 있을 일이 많이 없습니다. 같은 뭐 우리 한번 딴 사람들도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0: 네,
1: 그러면은
0: 저희 예결 밴드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예결 밴드 민영님 안녕하세요. 저희 준비하면서 어떤 기분이셨는지 또 느낀 점 한 번만 말씀 주세요.
2: 안녕하세요. 예결 밴드에서 베이스 연주하고 있는 김민영입니다.
1: 와, 잘생겼다.
2: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예결밴드랑 더 아 우리 팀이다 라는 느낌이 딱 들던 것도 있고 이제 국악놀이 팀 분들께서도 더더욱 이제 더 오구오구 해주셔가지고 더 잘 적응할 수 있었고 다른 이런 색깔들이 어우러지고 하나의 소리가 되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1: 사회생활 되게 잘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100점짜리 네. 자 그럼 우리 팀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3: 안녕하세요. 저는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는 아람이입니다. 예결 밴드라는 밴드와도 이제 콜라보를 하면서 뭐 경기 소리나 뭐 판 소리를 이제 넘어서 이제 서도 소리까지도 저희가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께도 즐거움을 전달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네, 즐거웠습니다.
0: 와, 네. 저희도 너무 즐거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공연은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싸름이라는 민요입니다. 네, 싸름은 매미 울음소리를 담은 서도 민요인데요. 매미가 6년 동안 땅 속에서 자라고 살다가 세상 밖에 나왔을 때 그런 허무함을 인간에 빗대어서 매미에 이입해서 만든 저희 예결밴드 곡입니다. 네, 여러분들 같이 따라도 불러주시고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싸름 들려드릴게요. 박수!

0: 네, 썰은 들려드렸습니다. Holding close,
1: holding tight. 진짜 영어로 얘기하면 Right on time입니다. 왜냐면 이 곡을 할 건데 제목이 바람하고 관련됐어요. 그리고 분다 그러네요.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바람은 바람이 저를 밀어갖고 여행을 이렇게 푸시하는 듯한 여러분들 이 곡을 통해서 잠시 뭔가 살짝 잊어버리면서 잠깐 여행을 가서 리프레시하고 딱 돌아오는 마인드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분다 라는 곡 박수 한번 주세요.

생일로 밤이로 끝나 생일로 밤이로 끝나

0: 또 QR 토크 시간이 왔습니다. 와. 과연 어떤 토크를 어떻게 남겨주셨을지 지금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퓨전 국악을 처음 접하셨다면 어떠셨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오늘 공연 감사합니다. 한강도 처음 왔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난 친구와 오 같이 있어요. 열심히 소리내서 응원해봅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1: 여기에요.
0: 아, 두 분이셨어요. 아, 일로 나오세요.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오,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2: 이촌동에 살고 있는 남혜현이라고 합니다.
0: 와, 좋습니다. 저희 공연 퓨전 국악을 처음 접하셨는데 어떠셨는지에 대한 소감.
2: 얼마 전에 TV 드라마에서 정가에 관해서 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게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 아,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앞으로도 국악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2: 감사합니다.
0: 아, 좋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3: 하나, 둘, 셋. 제이킥 코리아!
0: 국악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나 바람 같은 게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의 멋진 콜라보 공연을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 너무 매력적이라 앞으로의 활동이 정말 기대됩니다. 오, 늘 응원합니다. 파이팅! 이렇게 주셨습니다. 어디서 주셨죠?
3: 네, 어디 계십니까?
0: 아, 좋습니다. 네, 일로 나오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시죠?
4: 이촌동 사는 강현민입니다.
0: 와, 박수 주세요. 오늘 공연이 어떠셨나요?
4: 바람이 분다 노래 정말 좋았습니다.
0: 와, 바람이 분다.
5: 어떤 게 좋았어요? 바람이 분다에서?
4: 다 좋았습니다.
3: 하나, 둘, 셋. 쉐이키 코리아! 혹시 저희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 잠깐 몇 소절 부를 수 있다?
0: 아, 잠깐 눈을 피하시려고 하시거나 나주치죠. 잠깐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3: 나오세요.
6: 제가 평소에 주말마다 여기 나오거든요. 이촌동에 사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0: 아, 오늘 공연 어떠셨는지 그리고 뭐가 제일 좋으셨는지도 너무 궁금한데 나오신 김에 한번 말씀 주세요.
6: 처음에 들었던 곡이 되게 좋더라고요.
5: 처음에 뭐 처음에 그거 아니었어요?
0: 아, 놀량이요?
6: 네네.

0: 시작.
1: 에라디.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1: 에라디요.
0: 아 좋습니다. 오늘 공연 끝까지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하나 둘 셋 Shake it Korea.
0: 지금 점점 하늘이 노래지고 예뻐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강공원 제일 좋아할 때가 딱 요때인데 여러분들도 딱 요때 같이 함께 하니까 너무 좋네요. 이 곡도 내가 돌아간다처럼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비밀스러운 곡인데요. 니나노 니나노라는 곡이고요. 경기민요 태평가를 재밌게 편곡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루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뭐 어때요? 그냥 재미나게 놀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꿋꿋하게 재미나게 놀면서 여러분들 걱정도 조금은 잊어버리는 시간이 되시라고 준비하고 만든 곡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얼씨구 좋다 치임새도 많이 나와주시고요.

0: 귀엽다 들려드렸습니다. 30살 먹고 이렇게 귀여운 노래 부르려니까 이게 뭔가 민망민망하네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1: 시골! 박수 같이 갈까요?

0: 괴진아 칭칭 나네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 나네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 나네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 나네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이산으로 가면
1: 뻐꾸
0: 뻐꾸 저산으로 가면

0: 맛있어. 괴진아 칭칭 나대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 나대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 나대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 나대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내 가슴에 망이 서서히 지나가라도

즐거운

0: 산으로 가면 뻐꾸 뻐꾸 부산으로 가면 뻐뻐꾸 뻐꾸
1: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헤이!
0: 괴진아 젠지 괴진아 젠지 괴진아 젠지 괴진아 젠지 나데이야 괴진아 젠지
2: 괴진아 젠지
0: 괴진아 젠지 나데이야 괴진아 젠지
2: 괴진아 젠지
0: 괴진아 젠지 나데이야 괴진아 젠지
2: 괴진아 젠지
0: 괴진아 젠지 나데이야 괴진아 젠지
2: 괴진아 젠지

0: 괴진아 칭칭 나네 괴진아 여러분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 나네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 나네 괴진아 여러분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 나네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 나네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함께
1: 괴진아 칭칭

0: 우리나라 전통 장단이랑 라틴 음악 사실 굉장히 비슷해요. 라틴 음악의 리듬과 국악의 리듬 두 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잠깐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의 장단과 라틴 음악의 장단은 그 상당히 공통점이 많아요. 그 에너지, 그 열정, 흥, 그리고 또 하나는 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잠깐 브라질의 삼바 리듬을 연주하다가 세모리 리듬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0: 자, 이건 바토카타라는 리듬이에요. 브라질 전통 리듬이죠. 어, 이건 구강 리듬 같은데요? 어, 예, 이거 구강 리듬. 예, 전통 구강 리듬.
1: 와우! 와, 너무 멋있다.
0: 여기서 나온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아프리카나. 아프리카를 한번 너무 가보고 싶어서 만든 곡입니다. 한번 작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너무 신나는데요? 오. 진짜 라틴 음악에 우리 국악처럼 흥을 돋구고 너무 신나네요. 그쵸?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1: 라틴 댄스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춤추고 싶은 분.
0: 좋아요, 좋아요.
1: 오, 용감하네.
0: 예뻐라.
1: 자, 이름이 뭐예요?
2: 전우진.
1: 아, 전우진. 너가 있어서 우리 나이를 줄여준다, 야. 자, 우리 그러면은 스텝을 다 같이 따라해봐. 그러니까 시작. 1, 2, 3, 5, 6, 7. 1, 2, 3, 5, 6, 7. 되게 쉽죠?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를 트는 거예요. 1, 2, 3, 5, 6, 7. 1, 2, 3, 5, 6, 7.
0: 큰일 났다.
1: 세 번째 거는 1, 2, 3. 쉽죠? 5, 6, 7.
0: 이거 좋네요. 1, 2, 3, 5, 6, 7.
1: 하고 이제 맨 마지막은 오두방정 뛰면 돼요. 자, 1, 2, 3, 5, 6, 7.
0: 오두방.
1: 1, 2, 3, 5, 6. 빨리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자, 이거 우리도 지금 즉석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같이 자, 다 같이 일어나서
0: 다 같이
1: 앞에서는
0: 일어나요.
1: 저희를 따라오면서 같이 해보는 거예요.
0: 네.
1: 자, 다 일어나 보세요. 자, 다 일어나 보세요. 네, 다 일어나 보셔서 일어나서 하는 건 상관
0: 안 부를 것 같아요. 일어나 없습니다, 여러분. 네, 아, 뒤에 분들도 다 네. 일어나세요.
1: 자, 한번 다 일어나서
0: 일어나세요. 네,
1: 일어나서 자, 일어나서
0: 다 같이 춤춰요. 네. 다 같이.
1: 다 같이. 자, 한번 해볼까요? 저 따라 하시면 돼요. 1, 2, 3, 5, 6, 7. 아이고, 그 잘하네. 1, 2, 3, 5, 6, 7. 그쵸? 5, 6, 7. 그 다음에 1, 2, 3, 5, 6, 7. 1, 2, 3, 5, 6, 7. 1, 2, 3, 1, 2, 3, 1, 2, 3. 따라따라따라.

0: 너무너무 즐겁죠 여러분.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주시고 같이 이렇게 진짜 무대를 만들어 갔네요.
1: 음악보다 발음 이게 좋다. 우리 이걸로 할까요 앞으로?
0: 우진이한테 큰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박수. 아 좋습니다. 다음 곡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 건데요. 바로 느리게 타령입니다. 서도민요 느리게 타령을 발라드풍으로 편곡한 곡이고요. 원래 서도민요의 느리게 타령은요 늘리다의 표현을 쓴 의미로 담겨있는 곡인데 저희 예결밴드는 좀 느릿느릿해도 괜찮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 우리 조금씩 쉬엄쉬엄 가자 이런 마음을 담아서 편곡한 곡입니다. 느리게 타령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느리게 타령 들려드렸습니다.
1: 자, 오늘 공연 다 끝나가는데요.
0: 여러분들 예결 밴드 공연 어떠셨나요?
2: 좋아요.
0: 그럼 국악놀이팀 공연 어떠셨나요? 아, 좋습니다.
1: 오늘처럼 예결 밴드랑 이렇게

0: 찾다 보면은 국악이 꼭 어렵지만 않다라는 걸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앞으로도 이렇게 멋진 팀들과 함께 여러분의 곁에서 저희 국악 열심히 들려드릴 테니까요. 국악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0: 자,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쭉 돌아가면서.
2: 아까 너무 더웠죠?
3: 네.
2: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4: 그럼 지나라.
2: 그래도 이렇게 다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저희 예결밴드 또 국악놀이팀 공연한다면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5: 한강공원이라는 걸 처음 와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쁜 곳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랑 공연을 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6: 서로 다른 두 색깔을 가진 이제 퓨전 국악 팀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져가지고 특별한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7: 예결밴드 음악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색다른 경험이어서 오늘 하루 정말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8: 오늘 굉장히 뜻깊고 즐거웠습니다.
9: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드럼치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10: 국악놀이랑 예결밴드랑 여러분들까지 세 팀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게 오랫동안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11: 퓨전국악이라는 장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우와! 마지막 곡은 합동 공연 준비했고요. 차도미뇨의 해주아리랑을 보사노바 풍으로 편곡한 해주아리랑의 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 선선한 바람 느끼시고 살랑살랑 어깨 던드시면서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같은 공연이었어요. 너무 기분 좋고 바람 부는 날씨랑 여기 한강공원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공연이었습니다.
1: K-POP이 꼭 우리가 흔히 아는 아이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국악이 있다는 거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2: 일반 그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그런 공연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찾아보고 계속 볼 것 같아요.
1: Shake it Korea.
3: Shake it Korea.
4: Shake it Korea.
5: 파이팅!
6: 파이팅!
7: 지금까지 예결 밴드
8: 그리고 국악놀이였습니다.
7: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그때요, 추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이가 모여 앉아 군병 조발 예비열세. 이날 간간 그냥이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추유 노숙 따름으로 와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쓸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냐?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일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급박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르. 군성이 요란 그늘 초유 급히 장대상 톡톡 이름 깃발을 바라보니 청룡급 양양 이각이 백구 현무는 급다야 성불벌 벌삼시간은 풍남 대풍이 이렇게 가게 와겠군. 지는 땅에 주유가 이 못냥을 보던 이만한 한담이 드려 지난지라. 이 사람은 달주와는 귀신도 난적이라 아니문에 두어서는 통의 화근이니 중역 화음의 날이라. 선성 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대 너희 수륙으로 나누어 남변사 놀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놓지 말고 공명의 상도 잡고 드는 갈로 보거를는 쏴 일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

이 놈소주라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졸등은 공명 모두 나 뜻밖 어떤 사람이 말이야.

목이 없어 간장수 천빙붕 내려 밤에 들하더니 우리 그늘을 내고 왕이라고 소근소근 목에 딱딱딱딱 입만 둥긋둥긋 하더니 급해 급히 잡은 타고 상류로 가더이네. 다시 운명이다 알렌데를 잡았다고 농사공아 예 네 배를 빨리 저어 병병대를 잡아야 망정 마디를 못 잡으면 이 갈로니봉을 흐르게여 이 물에 붕덩다를 치며 여백

되겠구나. 또 최고야 지나 이자 보라 휘어라 저라 저라 휘어라 어야 니야 어야 눈은 이 두드러 가리지 상류를 바라보니 오강요을 떴는데 흰부채야.

마음 이모 아는 이라고 일보자고 해보아라. 선성전 못 듣는지 빨리 저 쫓아가며 희할만이

사룡이 분을 내어 선생은 어찌 저런 남한 놈들을 목전에다가 놓으니까 소장난 살 끝에 저놈의 뼈지를 산적배도 더울이다. 공명이 말려대 아니거나 양국같이는 생각하야 죽이던 말으시고 돌리어서나 보내소서. 저룡이 분을 참고 선비 국서성 이놈서성 정궁아 성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가던 이도 모르고 오거든 비에 바라보며 백호안이가 되던 받은 장궁 천전을 내려 빠르고 주먹을 실어야 대두를 숙이고 홍보벽을 들고 주먹이 터지게 종동을 광지고 삼지임을 올려 궁혈을 나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귀마식천이 일발까지 손 폭댕이 번개가 아주 빠른 자리 회상으로 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서성탕 돈대 철컥 화재건 물에가 어둠이 가로진 물결이 이첩 소스를 광풍에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입니다. 신라 후기 학자였던 최치원과 조선 중종 때 관리였던 신잠을 기리는 서원이죠. 서원을 지켜온 인물들과 역대 현감들의 공적을 기리는 15개의 비석, 정문 역할을 하는 누각이 눈에 띄는데요. 현가루는 역경 속에도 학문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유생들의 기숙사인 강수재인데요. 강학과 재앙의 공간, 담장 밖에 배치된 구조가 독특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명륜당은 전면부와 후면부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0: 무성서원은 예와 악으로 백성을 교화한 선비 문화의 중심이었는데요. 산자락에 있는 다른 서원과 달리 마을 안에 있어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 공론의 장이 됐습니다.
1: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 수혜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3: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4: 시키는 대로. 네네.
5: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6: 좋게 얘기해줘야지.
5: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7: 아닙니다,
5: 보라보고 있는데
7: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8: 요런 경지

0: 네, 오늘 국악 한마당은 서도민요를 배우는 어린이들이죠. 초목이 어린이 예술단의 깜찍한 무대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꾼 박예리입니다.
1: 토요일의 남자 소리꾼 남상일도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국악 한마당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있죠. 네. 바로 민속악회 수리 여러분들도 인사드립니다.
0: 네.
1: 요즘 날이 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여러분들께

0: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민요 준비해봤습니다.
1: 네, 멋진 남자 소리꾼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고금성 씨와 여러분의 무대로 자진 배따라기 그리고 배치기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국악 한마당에서는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명인, 명창, 명물을 발굴해 소개하고 있죠.
1: 네, 오늘 만나볼 국악 신동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0: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춤을 사랑하는 전유리라고 합니다.
1: 아, 네. 유리 양. 저기 멀리서 왔나 봐요. 어디서 왔어요?
2: 밀양이요.
1: 아, 밀양에서. 밀양, 네.

0: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 밀양 아리랑 플래시몹을 네.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2: 아리랑을 가지고 플래시몹을 한다고요?
1: 네.
2: 와 이거 네. 재밌을 것 같아요.
0: 잘 됐네요.
2: 아 그러면 네. 저기 네. 누가 한번 나오시겠어요? 아 저기 뒤에 어머님. 어머님 잠깐 나오시죠. 어머님도 잠깐 나오시고 네. 수아 씨도 나와서 한번 해보시죠. 네, 자
0: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악 부탁드릴게요.

0: 하나씩 하나씩 한 동작씩 한번 배워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1: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두 번 반복하고 앞으로 네. 같이 하나 둘 셋 넷 치고 치고 치고 치고
0: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음에 치고 치고 치고 치고, 치고. 입으로 하면 이게 저 동작으로 맞아요, 잘 되거든요. 맞아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치고 치고 치고 치고, 치고.
1: 치고. 그다음에 네. 옆으로.
2: 옆으로.
1: 네. 그다음에 고개를 까딱 까딱 까딱 까딱. 네. 그다음에 네. 손을 손바닥 위로 네. 손바닥 아래로. 네.
0: 줬다 뺏었다. 방백으로. 네.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네.
1: 그다음에 뒤로. 네. 다시 와서 네. 반복하면 네.
0: 다시 제자리로 하나 둘 셋. 네. 네. 음악에 맞춰서 다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이아몬드 스텝부터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스텝.

0: 그만해요. 어머님, 여기 콜라텍이 아닙니다. 여기는 국악 한마당입니다.
1: 네, 잘 네. 조졌습니다.
2: 네, 우리 어머니랑 소식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우리 춤 따라 배우다 보니까요, 막 신명이 막 들썩들썩 어깨로 전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작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동작이기도 하거든요.
0: 그러니까요.
3: 밀양 백중놀이의 범부춤사위.
2: 범부춤사위.
0: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 유리 양은 앞으로 꿈이 뭔지 궁금합니다.
3: 우리나라를 널리 알린 김연아 언니처럼 네. 저도 한국 무용계에서는 김연아 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0: 와, 우리 한국 춤을 전 세계에 네. 알리는 그런 유리양 모습 앞으로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2: 네, 최종 신류 소구춤 네 보여드리면서 저희는 먼저 유리양과 인사를 나눠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네, 이어지는 무대는 연속 창극 데뷔장전 시간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많이 기대되실 텐데요. 여러분의 큰 박수로 데뷔장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말 준다 아세들 또 짝을 찾아서 본 노래를 부른다.
2: 천장문이 한양은 노철이오 용주는 밤안경. 내 앞에 기생들을 얼씬시켰다가는 네가 죽고 남지 못하리라. 천장문이 하양은 오천리오 용주는 밤안경.

0: 여기 방자야. 아 예예예예. 예, 예, 예. 나는 여기 오니 술에 취한 듯 정신이 몽롱하여 지척을 못 보겠구나.
1: 아이고 소인도 나으리께서 이렇게 애쓰시는 것을 보자니 통되는 것이 없소.
0: 예예예. 예, 예. 그 저 사또 일행 어디 가시는지 자세히 좀 봐라. 아 예예예. 예.
1: 아이고 산모통이 나섰소.
0: 아유 또 좀 보아라. 아이고 배야. 아유.
1: 아 산 중턱에 내려가고 있어.
0: 아유 배야 또 좀 보아.

부려 그물준들 우글준들 저의 주호 박골손 나 용녀 선녀

0: 소유인이 나를 죽이는구나. 아!
1: 아이고 나으리, 아이고 대체 뭘 보고 그렇게 미치십니까요?
0: 이 방자야.
1: 예.
0: 저기 저 여인. 아이.
1: 어, 안 보이는데요? 양반 눈에만 보이나?
0: 아, 상놈의 눈이라 아주 무디구나.
1: 듣는 상놈 참 거시기연해. 소인의 눈이 나으리는 보다 무디고 무디여서 예의가 아닌 건 아니 보이고 마음도 반성이 달라서인지 우리 사 마음이 생기는 대로 자연스러운 솔리를 쫓아가지만 나으리 같은 양반의 속마음은 컴컴하고 음탕하여 아닌 척하면서도 표정 전혀 은근슬쩍 욕심내어 눈이 홀랑 뒤집혀진단 말이오. 함부로 덤비다가 그냥 웅돌이 뼈가 파싹 하고 부러질 것이니
2: 아소 저기 봐. 아. 저기 여기.
0: 어 여기
2: 여기.
0: 아, 아니다.
2: 저기 봐.
0: 안 본다. 안 본다.
2: 보지 마시오.
0: 안 봐.
2: 보지 마.
0: 하지만 안 보려 해도
2: 보고 싶지.
0: 치남절에 바늘 가듯 눈이 막 가는구나.
1: 오호 그 눈가
0: 안 본다.
1: 아이고 보지 마시오.
3: 아 참
2: 여기 봐. 여기 이쁘구만. 내 스타일이오. 아, 나 이쁘네.
1: 에리. 에, 최!
4: 아이고 만이나.
2: 너 이놈아, 이놈아. 너 이놈아. 아니, 나 이놈아. 야! 야!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0: 너 이놈아. 너 이놈. 야 이놈아.
1: 아, 예, 예.
0: 너어서 저 여인께 가서 전갈하되 사산과객이 꽃놀이 등산했다 기갈이 자심하니 허기 좀 변하게 먹을 것 좀 내어주시면 은혜백 꼴난망이라고 해서 급히 이어주어라.
1: 봐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못 전하오. 생명보지에 처음 만난 산중남의 여자에게 음식 달라 청하다가 난장방 살 두드림 탕국에 어엿밥 말아먹기 심상이니 나는 그 전갈 못 전해.
0: 방자야. 매를 때리면은 내가 다 맞을 테니 염려 말고 다녀오너라 방자야.
1: 아이고 나으리, 내 어찌 나으리가 맞게 두겠소. 저 여인의 매라면은 나도

0: 조금 남았어요.
1: 갔다 와. 목 쓰지 말고. 가! 고만! 아이씨! 너, 코끼리! 너, 이씨! 코, 코스! 고만해! 정신없이! 아이씨!

방자야. 방자야. 뭐라더냐?

0: 말할 것이라고 여쭈어라. 허더이다.
1: 오, 그래?
0: 그 아름다운 마음씨에 음식 솜씨 또한 야무지구나.
2: 아, 예, 방자야. 아, 예, 예, 예.
0: 근데 이 감의 이빨 자국은 무엇이냐?
2: 아, 예, 예. 그 저 여인이 빨간 입술을 벌려가지고 새하얀 이빨로 삐죽 내민 감꼭지를 쪽소리나게 뚝 떼어 내더이다.
0: 아, 예. 쪽소리나게 꾹.
2: 예.
0: 쪽떡. 예. 쪽떡. 어! 너는 이거 다 먹어라. 예? 나는 이 감, 이 감 하나만 먹으라.
2: 아이고, 그거 침 묻어서 더러운
0: 게. 아, 예. 나는 이 감.
2: 아이, 참.
0: 감 하나만. 감 잡았어.
2: 아이, 네. 앉으시고 뭐 하시오? 어서 드시고 내려갑시다.
0: 오호, 너 나와서 급히 먹어라. 나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을란다.
2: 음미? 음미요? 만약에 음미 하셨으면 소인도 이제 음미 좀 해봅시다. 음미
1: 음미.
0: 한 번 먹고 나니 생각 더욱 간절해지는구나. 어허, 그만 먹고 어서 그 여인께 전가라대. 한라산 꽃이 피니 그 향내 진동이라. 음과 양이 조화로와 아무리 군자라도 들보 위에 올라선 듯 온 정신 간대없고 그대 생각뿐이노라. 이렇게 전해라.
2: 아니, 아직 다 안 먹었어요.
0: 어허, 저작거리 내려가면 내가 다 사주마.
2: 참말이오.
0: 거짓이면 내가 네 동생이다.
2: 그럼 형님 다녀오마. 어흠.

0: 말이 그러시다 큰탈 날 것이니 속히 속히 내려가라고 이릅디다. 갑시다. 가요. 가자.
1: 아유.
0: 갑시다.
1: 아유. 아유. 아이고 나 못 가겠다.
0: 아이고 왜 못 가요?
1: 내기 아유 못 가겠다. 아이고 내 신세야.
0: 배비장 나으리를 그냥 보아하니 꼭 멋졌단 뭐 같지 않소? 그러면 까투리 타령을 한번 들어보면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합시다요. 아시겠죠?

전사는

0: 네, 우리 국악 한마당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거에 그치지 않고요. 네. 배워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오늘부터 박일희 씨께 민요를 배우면서 네. 마련해봤는데요.
1: 어떤 민요를 첫 시간에 배우면 좋을까 고민하다가요. 너영나영이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앞서 창극 배비장전의 배경이 되고 있는 제주도의 민요거든요. 너영나영 바로 너랑 나랑이라는 제주도의 방언이라고 해요. 자, 그럼 제가 오늘 배울 부분을 한번 먼저 불러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0: 네. 어때요? 여러분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겠죠? 네. 네, 여기서 어떻게 맛을 내느냐?
1: 그 맛 내는
0: 네.
1: 거.
0: 네. 제가 가만히 제주 민요를 들어봤더니 애랑이가 부르는 봉지가도 아야 이렇게 싹 감아주는 곱게 감아주는 듯한 이게 그
1: 매력인데요.
0: 제주 민요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영 나영 이 나영을 아주 감미롭게 감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2: 너영 나영.
0: 아유 살살 녹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리둥실 놀고요. 실을 또 감미롭게 두.

0: 정말 잘들 하시네요.
1: 여기 계신 어머님은요 그 에리 씨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정말요? 안 들어볼 수 없죠.
1: 아니 국악계 프리마돈나가 여기 계셨네요.
0: 어머 우리 어머니 노래 한번 여러분 박수를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작!

0: 네.
1: 아우 슬퍼. 진짜.
0: 네, 아직 결혼을 안 하신 우리 상일 씨는 집에 가서 누구랑 노나요?
1: 벽 보고 놀겠습니다. 네.
0: 오늘은요, 이 국악한 마당 끝나고 나서 모두들 아, 나도 너영나영에 이런 가사 붙여서 노래 한번 불러봐야지 하며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 보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1: 국악한 마당 재밌었나요?
2: 네. 네,
1: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 출연자가 함께하는 너영나영 부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왔어. 어디 보자, 어디. 헌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아야. 명희한테 물은 즉 네가 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1: 오, 훈련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0: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떼민 것이

0: 적절히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구나.
1: 아니요, 내 배 따보면 속할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구나.
1: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1: 대산이 봉태허도 성이 음음하여 실갈상돌의 소리 억조정생 은망중어 탐방건 성중인군 성현욱 백성 질궁궁아 나에게로 발라 무고히 적의 악선들 일고 공리가 없었으니 소태도배를 갈라가니 있으면 여련이와 만일에 가니 엎고 보면 위다려 덜나오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넘었소서.
0: 이놈 네 말이 당치 않는 말이로 수병즉 꿈을 능시거고 당수병즉 설능언어 신수병즉 기불능정어고 간수병즉 꿈을 능시거고.

가위로 삼겹쌉더니 호놈이면 간을 내고 금놈이면 간을 드립니다. 둘 때에는 세상 경객들이 소태고 놀른 하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어 밭춧잎에다 꼭꼭 싸서 챙도로 챙챙동여 우주석상 계수나무 매워 공하유 수복의 변해

0: 한단 말이냐.
1: 대왕

0: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죠.
0: 어디 보자.
1: 자.

0: 어디 멀어 저리 멀어 놔야 돼.
1: 그러면 네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0: 입으로 넣고 미공개로 내.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수의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아, 입겠습니다.
2: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0: 시키는 대로.
2: 네네.
0: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아닙니다, 보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정치가 또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왔는데 아 맞다
1: 생리대 무상 공급을 하는 걸 검토해보라
0: 어디서 받을 수 있지? 우리 지역 공공시설에 있구나 한 팩에 두 개나 들어있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안심하고 쓸 수 있겠어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 없이 가까운 곳에서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간 박은영입니다. 혹시 궁중악기 편경을 보신 적 있나요? 종 대신 기역자 모양의 경석 여러 개를 매달아 연주하는 타악기인데요. 편경은 영조와 정조의 장례식 과정을 기록한 책 국장도감 의궤에도 등장합니다. 이 편경을 소재로 만든 창작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창작 프로젝트 그룹 공간서리서리의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천상의 소리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친 도공 심은산의 여정을 따라가며 도자기 편경의 탄생을 그린 작품인데요. 도자기 편경 외에도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도자 관악기 송훈과 도자 타악기인 율기, 호주 원주민의 전통 관악기 디저리두의 음색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기록 속 도자기 편경을 만나러 서울 남산 국악당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1: 기록 속에 잠들어 있던 신비의 악기, 도자기로 만든 편경, 도경. 다양한 악기로 그려낸 천상의 소리를 향한 여정. 사라진 소리에 생명을 불어넣은 특별한 무대.

0: 지난 7월 22일 서울 남산 국악당에서 창작 음악극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가 열렸습니다.
1: 도자기는
0: 월드뮤직 그룹 공명을 창단한 송경근이 만든 창작 단체 공간 서리서리가 창작한 공연인데요.
2: 공간 서리서리는요,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모티브로 2013년에 제가 만든 창작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악기 훈을 복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창작악기를 만들어서 그 악기를 콘텐츠로 여러 이제 음악극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또 창작의 영역을 확대해서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0: 공연의 주인공은 편경입니다. 기역자 모양으로 깎아 만든 경도를 두드려 연주하는 악기로 두께와 크기를 달리해 음의 높낮이를 조절합니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장례식을 기록한 국장도감 의궤에는 영조와 정조의 무덤에 돌이 아닌 백토로 만든 도자기 편경, 와경을 함께 묻었다는 기록도 남아있는데요. 이 기록을 바탕으로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
2: 음악 활동을 하면서 저 악기 연주법을 도용을 해보고 싶었지만 편경이라는 악기는 너무나도 크고 거대하고 무거워서 실내악에서는 연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악기가 도자기로 한번 편경을 만들게 된 겁니다.
0: 도자기를 하나하나 다듬어가며 정확한 음정을 맞춰 완성한 도경 32개를 4개의 단에 매달아 새로운 악기를 만들었는데요.
3: 그곳에는 젊은 도공
0: 공연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에서는 소리꾼의 낭독을 중심으로 7명의 연주자가 이야기를 펼칩니다. 연주자들은 연주와 함께 마을 사람과 거지, 신하 등 여러 인물을 연기하는데요. 몇 해째 전쟁과 가뭄이 이어지는 조선. 도공 심은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그릇을 빚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데요.
4: 본의 아니게 연기까지 이렇게 도전하게 됐는데요. 그에 따른 장치가 있습니다. 부채를 이제 거지 역할 같은 경우에는 다 찢어진 부채를 펼쳐서 얼굴을 가리면서 그걸로 표현을 하고, 그냥 양인들은 그런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는 부채를 쓰고, 그 신하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족자 같은 걸 피면서 이렇게 연기하는 그런 형식을 했고요.
0: 어느 날 심은사는 새하얀 도자기 조각이 청아한 소리를 내는 신비로운 꿈을 꿉니다.
5: 무슨 꿈이지? 내가 꿈속에서 본 건, 아니 꿈속에서 들은 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어. 정말로 아름다운 천상의 음색이었어.

0: 심은산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좀 떠난 또 몽환적인 소리도 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도경에서 울려 퍼지는 도자기가 품은 그 맑고 투명한 소리가 조금 더 영롱하게 들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기존의 어떤 우리 전통음악에서 가지는 그런 아정한 음악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리드미컬하게 연주할 수 있는 도경 곡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1: 내일은 새로운
2: 도공 심은사는 꿈속의 소리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그의 여정은 도경과 북, 피리, 첼로, 디저리두 등 다양한 악기로 그려지는데요.
3: 국악기들이 일단은 가야금, 피리, 장구, 대금, 그리고 제가 복원해서 만든 후지라는 악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발, 라각 같은 그 대치사에 사용했던 또 전통 악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에서는 디저리두라는 악기가 있어요. 호주의 전통 악기인데요. 그 신비한 산에서 소리를 듣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악기가 사용되는데, 굉장히 저음의 깊은 음을 쭉 깔아준 상태에서 우리나라 북이 이렇게 둥둥둥 울리게 되는 효과를 주는 악기인데,

0: 영산에서 발견한 흙으로 꿈에서 본 도자기를 빚기 시작한 심은산. 흙에서 빚은 악기는 어떤 소리를 낼까요?
1: 좀 더 두껍게! 좀 더 크게! 손결 하나까지 흙에 담아야지. 꿈에서 들었던 그 소리, 그 소리만은 반드시. 가마에서 나온
0: 드디어 꿈속에서 들은 맑은 소리를 찾아낸 도공 심은산.
1: 심은산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맑은 소리를 나누기 위하여 궁에 찾아갑니다. 영롱한 울림이 편전을 가득 채우자 이 악기가 내어주는 맑은 소리는 거친 나의 마음을 다스려주는구나.
0: 전쟁과 가뭄으로 어지러운 세상에 평화를 안겨준 신비로운 악기, 도경. 심은산의 예술혼이 탄생시킨 도경은 이후 왕의 무덤에 묻히는 영광도 누립니다.
2: 창작 악기라는 독특한 소재와 음악을 통해서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는 권선징악이라는 소재이지만 착하게 살면은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0: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공연에서는 음악극에 쓰인 도자기 악기 율기를 연주하며 흙이 빚어낸 울림을 느끼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3: 2번 패턴.

0: 관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 온기들 다른 소리도 들어보고 경험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1: 우리나라 악기인데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은데 네, 새롭게 알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관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으로 만들어서 정말 즐겁게 잘 관람하였습니다.
2: 가족을 위해 역사적 기록에 상상력과 예술혼을 더한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 장인 정신으로 빚어낸 울림이 앞으로도 널리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3: 네, 편경의 맑고 시원한 소리

0: 잘 들으셨나요? 공간 서리서리의 송경근 대표는 한국 전통악기 훈, 전통편경 와경 등 전통악기를 직접 복원해 소리를 공예하는 남자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는데요. 공연에 사용한 편경인 도경도 직접 도자기를 깎고 갈아서 하나하나 음정을 확인해가며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대를 잇는 예술혼을 그려낸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는 내년에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잠들어있던 도자기의 소리가 전하는 깊은 울림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판소리에서 득음의 경지에 오른 소리를 수리성이라고 하는데요. 목이 쉬었다 풀렸다 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얻어낸 결과물로 쉰 듯하면서도 속이 꽉 찬 거친 소리를 최고의 성음으로 칩니다. 수리성의 세계가 국악관현악 무대에서 펼쳐졌는데요.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제149회 정기연주회 수리성입니다. 수리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국창 임방울인데요. 임방울 선생이 자주 불렀던 곡이 춘향가의 쑥대머리로 특히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통성에 수리성 특유의 거친 질감을 더해 옥에 갇힌 춘향의 한과 그리움을 절절하게 그려내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번 공연에는 대금 명인 류근화, 명창 장문희부터 국창 임방울 선생의 외손녀인 소프라노 박성희가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는데요. 한여름밤을 뜨겁게 달군 수리성의 향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1: 대금의 경지, 수리성으로 되살아난 국창 임방울의 울림. 임방울의 외손녀 박성희 소프라노 출연. 국악과 소프라노의 협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시작을 알리는 한여름밤의 국악관현악.

0: 지난 7월 16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제149회 정기연주회 수리성이 열렸는데요. 득음의 경지를 이루는 최고의 목소리 수리성을 주제로 국내외 최정상급 국악인과 성악가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 소리의 미학을 찾는 무대를 펼쳤습니다.
1: 가장 먼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전남과 광주가 통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창단 연주하고 같은 기분입니다. 특히 광주는 다른 고장에서 100분 있는 거하고 비견이 안 될 만큼 한 분. 둘째 줄에 우리 판소리 명창 임방월 선생님 계시잖아요. 새로 태어난 우리 고장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출연자분들이 전부 다 최고의 그 소리를 만들어 오신 분들이라 그 극한의 최고의 득음의 소리를 수리성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수리성이란 작품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의 149회 연주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0: 천부적인 성음을 타고난 국창 임방울의 울림을 잇는 공연 수리성. 동부민요의 대표 선율인 메나리 토리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악관현악 감정의 집이 그 천문을 엽니다.

이어서 류구나 명인이 대금 협주곡 내면으로부터를 선보였는데요. 이 곡은 감각과 무의식의 흐름에 집중해 자신의 심연을 탐구하는 여정을 담아냈습니다. 다음은 인천과 황해 어촌 민요인 나나니 타령을 모티브로 한 춤을 위한 나나니입니다. 척박한 환경을 버텨낸 민초들의 생명력을 경쾌하게 펼쳐냅니다.

0: 진짜 우리 광주가 자랑할 만한 세계적인 소프라노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임방울 명창입니다.
1: 섬세하고 화려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박성희.

오늘 무대에선 임방울 명창이 즐겨 불렀던 쑥대머리를 열창했는데요. 웅장한 국악 반연악 위에 더해진 소프라노의 음색이 옥에 갇힌 춘향의 한과 애절함을 색다른 감동으로 전합니다.

0: 이번 수리성 공연에 제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저에게는 뜻깊은 공연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임방울 선생님이시고 또 사실 외할머니께서 한혜순 명창이셔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한국의 전통 소리, 전통의 문화, 전통의 음악을 진짜 세계화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할수 있는 역할이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저 또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공연의 마지막은 박승희 예술 감독이 작곡한 판페라, 쑥대머리가 장식합니다. 판소리와 오페라가 결합한 이 작품은 전통 사설에 국악관현악과 합창을 더해 우리 소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했는데요.

0: 우리 소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통렬함, 이 강렬함, 그리고 거짓도 진짜 다 쏟아내는 이 소리가 우리 것이구나. 이 판소리에 정말 가장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득음의 경지, 수리성으로 완성된 국악관현악의 깊은 울림. 시대를 넘어 울려 퍼지는 국창 임방울의 수리성.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2: 네, 우리 소리의 애절함과 국악관현악단의 웅장함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멋진 무대였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전남이 통합한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연주회인 만큼

0: 지금의 경지라 불리는 수리성, 오랜 수련 끝에야 얻어진다는 소리처럼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 국악과 서양 음악이 만나 새로운 울림이 계속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앤사람. 전통을 넘어 우리 음악의 새로운 미래를 그릴 젊은 국악인들을 발굴하기 위한 경연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악방송이 주관하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인데요. 올해 20회를 맞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죠. 국무총리상이었던 대상이 올해부터는 대통령상으로 승격되면서 그 가치와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지난 6월 25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린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 대회에서 젊음과 패기로 대상을 수상한 팀 바로 개호주 밴드인데요. 자,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을 수상한 개호주 밴드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0: 네, 다시 한번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십니까. 개호주 밴드에서 장구 꽹가리 치고 있는 연희자 박주환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3: 안녕하십니까. 개호주 밴드에서 대표이자 국악 타악과 드럼을 맡고 있는 유지산입니다.
0: 아, 대표하니까 굉장히 멋져 보이는 리더를 맡고 있는. 네. 예, 예. 두 분 다 국악을 전공하신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0: 근데 그날 무대에서는 드럼을 치셨잖아요.
2: 네.
0: 드럼은 그냥 따로 배우신 거예요?
3: 네, 따로 공부를 해서 네,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0: 아, 타악은 국악이나 서양 악기나 좀 하나로 통하는 그런 게 있나요?
3: 네,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편하게
0: 어렵지 않게. 네. 오, 그렇군요. 얼마나 배우셨어요?
3: 배운 지는 1년 조금 안 돼요.
0: 예. 근데 그 정도로 연주를 하신 거군요.
3: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
0: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 예. 근데 장구하고 꽹과리를 아주 신명나게 아, 네. 쳐주셨습니다. 네. 원래 타악 전공이신가요?
2: 네, 저는 원래 연희과라고 이제 뭐 풍물, 탈춤, 네. 뭐 무속 뭐 이렇게
0: 탈춤도 줘요.
2: 네, 저희 과에선 다 합니다.
0: 다재다능한 두 분이 오셨지만 사실 개호주 밴드의 멤버는 더 많잖아요.
2: 맞습니다.
0: 총 6분이었나요?
2: 네.
0: 그리고 홍일점 한 분이 계셨고.
3: 네, 검은고하는.
0: 검은고. 네. 예. 그렇지만 오늘 대표로 두 분만 네. 또 나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두 분이 오시게 된 거예요? 리더니까 오셨을 거고.
2: 네.
0: 예, 우리 주환 씨는요?
2: 컨택을 받아가지고 리더의 컨택.
0: 아, 그래요? 다른 라디오는 우리 뭐 홍일점인 여성분도 같이 가고 네. 다른 멤버들하고도 갔었는데 오늘은 컨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3: 또 끼도 제일 많기도 하고
0: 그래요?
3: 네, 말도 잘하고 이래서 같이 나왔습니다.
0: 아,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이름을 듣고
2: 네.
0: 피식 웃음이 나왔을 것 같아요.
2: 네.
0: 개호주 밴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3: 이제 개호주 밴드는 순우리말로 새끼 호랑이를 뜻하고 있고요.
0: 네.
3: 그리고 이제 새끼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좀 담아보고자 해서 지었습니다.
0: 네. 6분이 다 같이 활동하던 팀인가요?
2: 아니요. 이 팀을 위해서 사실 모였다고 하는 저희가 이제 또 동료들이거든요.
0: 오, 사실. 21세기를 위해서 6분이 뭉친 거예요?
3: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활동을 위해서 모여서 시작을 21세기로 해보자.
0: 네. 아, 그러면 꼭 대회를 나오려고 뭉친 게 아니라
2: 네.
0: 개호주 밴드로 한번 활동을 해보자 해서 6분이 모였는데
2: 네.
0: 21세기가 첫 번째 어떤
2: 네,
0: 대회이자
2: 맞습니다.
0: 무대가 된 거군요.
2: 네.
0: 야, 그런데 하자마자 대상.
2: 예, 너무나
0: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2: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6분이 뭉치게 된 건 언제부터예요?
3: 이제 올해 2월쯤에 모였습니다.
0: 2월에?
3: 네.
0: 어떻게 다들 그럼 알게 되신 사이예요?
3: 이제 처음에는 네. 주한 이 친구가
0: 네.
3: 저랑 같은 연습실 선후배 사이여서
0: 네.
3: 같이 하자 했고
0: 먼저 두 분이 모아졌고
3: 네.
0: 네. 그다음에?
3: 그다음에 주한이가 제위 보컬을 이제 데리고 오고
0: 원래 뭐 친구였어요?
2: 네.
0: 네.
2: 친구입니다.
0: 보컬을 섭외했고
3: 네.
0: 그다음?
3: 그러고 이제
0: 기타 있잖아요, 두 분.
3: 네, 기타랑 베이스는 또 여기저기 수소문 해가지고 네, 그렇게 구하게 되고 네.
0: 검은고는
3: 네, 이제 국악하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돌려서
0: 네.
3: 검은고를 구하게 됐습니다.
0: 근데 국악

0: 현악기도 많잖아요.
1: 네.
0: 특히 현악기도 뭐 가야금도 있고 거문고도 있고 뭐 아쟁도 있고 해금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거문고 연주자 혼자 딱 이제 여성분인 것도 특이했지만 혼자 거문고를 연주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그게 유니크했거든요. 거문고라는 악기를 픽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1: 처음에 그 락커빌리라는 저희가 그 장르를 잡았는데
0: 네.
1: 그 락커빌리 장르에서 이제 콘트라베이스 하는 걸 보고 아, 이건 거문고랑 좀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거문고를 하는 건 어떠냐라고 지산이 형이랑 얘기를 해서
0: 뭐 음역대라고 말하기엔 그렇지만 소리가 좀
1: 네,
0: 비슷한
1: 질감, 네,
0: 느낌을 낼
1: 질감이
0: 수
1: 비슷해.
0: 있어서 아 그렇게 해서 거문고 연주자를 또 섭외를 하셨군요. 그런데 원래 그럼 이 노래 장기타령이었죠.
1: 네, 맞습니다.
0: 그럼 이 곡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2: 처음에는 창부타령으로 하나를 만들었었고,
0: 아 다른 곡이 있었군요.
2: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곡을 한번 만들어 보자
0: 네.
2: 해서 이제 주환이가 장기타령이 어떻게 했냐 해서 장기타령으로 그러면은 락커빌리를 조금 결합을 해서 만들어
0: 네.
2: 보자 해서 탄생하게 됐습니다.
0: 락커빌리라는 장르를 선택하게 된 계기도 궁금한데요.
2: 그거는 이제 제가 일본을 이제 갔다가
0: 네.
2: 거기서 라이브 펍을 이제 들리게
0: 여행을
2: 됐는데, 네.
0: 갔다가, 네.
2: 라이브 펍에 갔다가 거기서 락커빌리 장르만 연주를 하는 그런 펍이었어요.
0: 네.
2: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음악을 듣고 좀그 분위기나 그 장소에 좀 취한 그런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랑 같이 민요를 합하면 너무 좋겠다
0: 오.
2: 해서 이제 주환이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같이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0: 락커빌리가 어떤 장르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2: 로큰롤의 시초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0: 네.
2: 뭐 엘비스 프레슬리를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0: 아,
2: 같습니다.
0: 그냥 락큰롤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2: 네, 맞습니다.
0: 거군요.
2: 네.
0: 오. 그러니까 저는 컨트리 뮤직 이런 느낌도 받았는데 다그 비슷한
2: 네,
0: 느낌의 장르.
2: 블루스나 네, 컨트리 뮤직이나 같이
0: 그 민요랑 참잘 어울릴 거라는 느낌이 딱그 공연장에서 들었어요?
2: 네,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저희 한국 공연도 흥도 나고 이런
0: 네.
2: 것들이 있다 보니까
0: 네네.
2: 그런 분위기가 결합이 되면 너무
0: 네.
2: 좋겠다 싶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벌써 여섯 번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MC를 맡았던 것 같아요.
2: 네.
0: 매년 정말 색다른 팀들, 그다음에 아주 특출난 연주자들, 이런 분들이 경연을 펼치는데, 정말 올해도 어떤 팀이 나올까? 이런 기대를 안고 갔고, 특히나 이번에 대통령상으로 승격이 되기도 했고, 또 20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됐었는데요.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팀이 수상을 했고, 사실 제작진 분들, 그다음에 저희 MC들, 이렇게, 뭐, 이렇게 한번 내기처럼 해보거든요. 어떤 팀이 대상 받을 것 같아? 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개우주 밴드를 픽했었어요. 근데 정말 딱 대상을 수상하는 걸 보고, 와! 역시 사람들이 느끼는 비슷한 감정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당사자분들께서는 10팀을 쭉 계속 봐왔잖아요.
2: 맞습니다.
0: 본선 무대에 이렇게 딱 추려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대상까지 욕심을 내봤었나요? 아니면, 우리 대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상위권일 거라고 생각은 하셨나요?
1: 저희가 사실 딱 10팀 이제 리허설도 보고
0: 네.
1: 이제 인스타그램에 미리
0: 네네.
1: 보기가 올라오잖아요.
0: 네.
1: 그거 보고 이제 보면서 와, 큰일 났다. 우리만 괜히 약간 좀 뭔가 우리만 우리 좋다고 하고 있구나. 남들은 좋은 음악 하고 있는데
0: 네.
1: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0: 네네.
1: 그래도 어쨌든 누군가는 우리께 좋다고 해서 붙여줬으니 우리 것만 잘하고 내려오자. 딱그 생각을 하고 이제
0: 네.
1: 무대 뒤에서도 이제 벌벌 떨면서 아, 우리 것만 잘해야 돼. 우리 것만 잘해야 돼. 이러고 있다가 딱 경연 들어가고
0: 네.
1: 끝내고 나오면서 아, 이 정도면 됐다. 우리 이 정도면 만족한다. 라고 해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0: 그렇군요.
1: 네.
0: 아니, 그리고 또 번호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경연
1: 맞아요, 네.
0: 대회에서는. 근데 딱10팀 중에 5번을 뽑았어요.
2: 맞습니다.
0: 그 금손은 누군 거예요?
1: 그
2: 홍일점.
1: 홍일점. 네.
0: 어머머머. 야, 그랬구나. 그럼 2월부터 이제 팀을 모아서 6월에 대회를 나오기까지 마찰은 없었어요?
2: 마찰 많았죠.
0: 많았어요?
1: 네, 엄청 많았어요.
0: 어떤 부분에서요?
2: 곡을 만들면서도 많았고, 뭐, 이 곡을 선택하면서도 조금 마찰이 있었고, 네. 뭐, 여기서는 이렇게 가자, 여기선 저렇게 가자 하다 보니까 또 의견이 통합이 안될 때도 있었고,
0: 그렇죠.
2: 네.
0: 이런 그러면 거. 곡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지산 씨가?
2: 아니요, 저희 다 같이.
0: 다 같이 만들어요?
2: 네,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0: 어, 음악을 다 같이 만들었어요?
2: 네.
0: 오, 신기하다. 각자 맡은 악기에 대한 거를 네. 자기가 맡아서.
1: 그래서.
0: 그거를 이제 딱 조화롭게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2: 네.
0: 리더로서 여섯 명이면 또 적은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조율하느라 힘드셨겠어요.
2: 뭐, 네, 그렇긴 한데 뭐 다들 뭐 나이 차가 좀 나서 그런지 네. 잘 들어주더라고요 또.
0: 제 형님이라서 리더를 네. 맡게 되신 거예요?
2: 뭐 그렇기도 하고 제가 만들기도 하고 만들기도 이래가지고.
0: 했고. 네. 그렇군요. 아니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벌써 20년을 함께했기 때문에 발표된 곡만 해도 굉장히 많고 또 그 목표가 국악의 현대화 그리고 또 신진 국악인을 발굴하는 어떤 등용문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매년 정말 주목하시는 분들도 많고 매년 정말 수상을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멋진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경연 때 심사를 맡았던 윤일상 작곡가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대중성, 작품성, 독창성이 모두 다 훌륭하고 연주가 매우 뛰어났다. 앞으로 많이 기대되는 밴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멘트에 대해서? 뭐 만족스러우세요?
1: 너무나 뭐 감개무량 이런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0: 좀 극찬을 받은
1: 네.
0: 그런 느낌인가요?
2: 네. 네. 뭐 물론 저는 드럼을 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연주력으로는 너무 극찬이신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은 다들 잘 하지만
0: 네. 아니 근데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라 그런가?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떨리는 경연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굉장히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보여서 아, 이 패기가 대단하다. 그리고 굉장히 흥겨운 노래이기도 했었고요.
1: 네.
0: 그 왜 주건이 박건이 연주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보컬이
1: 맞습니다.
0: 이렇게 기타에도 한번 갔다가 뭐 드러머에도 갔다. 이런 그런 퍼포먼스들이
1: 네.
0: 신인 밴드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여유롭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무대에서는 굉장히 긴장이 됐었어요. 어땠어요?
1: 그 무대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0: 네.
1: 정말 심장 소리가 귀에서까지 막 두근두근 할 정도로 긴장을 했었는데
0: 네.
1: 이제 막 장구 치다가 긴장이 이제 풀리면서 삥가리 잡고부터는 오케이 이제 내 시간이다 해갖고 이제 나가서 재휘랑 보컬 친구랑 같이 좀
0: 네.
1: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0: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의상도 굉장히 센스가 있었어요. 양복 재킷을 입고 그 위에 갓을 쓰고 안에는 한복을 또
2: 네.
0: 입었잖아요. 이거는 누구의 아이디어였어요?
2: 이제 뭐 조선 후기 사진을 보다 보니까
0: 네.
2: 갓에 선글라스를 끼기도 하고 뭐 이제 한복도 요즘 한복과 되게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0: 네.
2: 그럼 여기다가 락커빌리에서 입는 양복을 한번 입어보자 두루마기를 벗고 양복을 입어보자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0: 양복도 좀 약간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
2: 네.
0: 예전 느낌의 그런
2: 네,
0: 색깔이며 디자인 그런 것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창모 타령을 먼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2: 네.
0: 그리고 나서 장기 블루스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됐는데 이 선택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곡 선택은?
2: 이제 창모 타령 같은 경우는 민요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부르기도 하고
0: 네,
2: 네 그래서 창모 타령을 선택을 했었고
0: 네.
2: 그 다음에 장기 타령 같은 경우는 이제 락커빌리 장르를 보다 보면 좀 가사가 많은데 저희
0: 네.
2: 민요 같은 경우는 가사가 많은 것보다 이제 기교나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락커빌리에는 딱 들러맞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또 장기 타령은 가사 사설도 많기도 하고 와다다다 이렇게 뱉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0: 네.
2: 장기 타령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거기서 또 여섯 명의 의견이 잘 모아졌나 보네요.
2: 네.
0: 알겠습니다. 이렇게 열 팀이 이제 본선 무대에 오르고 사실 본선 무대에만 오르면 모두 다 수상을 하는 거잖아요.
2: 네.
0: 그리고 이제 약간 이 대회의 좋은 점이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무대를 준비하면서 또 서로가 서로의 어떤 시너지 그리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데 뭐 약간 다른 팀들 중에서 벤치마킹을 했다거나 아니면 저 팀은 참 음악적으로나 아니면 무대적으로 본받을 만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팀이 또 있을까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개호주 밴드랑
0: 네.
1: 또 밴드 팀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연관 팀.
0: 네.
1: 그 팀이 좀 개인적으로 이제 밴드니까 밴드 대 밴드니까
0: 네.
1: 괜히 약간 좀 견제되고 기대되고 또 곡도 들었을 때 곡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긴장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우리 지산 씨는요?
2: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민요에 관심이 많아서
0: 네.
2: 이제 이사이

0: 느낌이 네. 네, 너무 좀 좋더라고요.
1: 맞아요.
0: 여창에 딱 맞게 작곡도 잘 한 것 같고 그래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1: 그러면 21세기를 준비하면서 이제 예전에 했던 무대들도 좀 보셨나요?
2: 네.
1: 선배들의 무대?
0: 네.
1: 거기서는 어떤 무대가 제일, 어떤 팀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3: 아무래도 제 전공이 연희이다 보니까 오름세 팀.
1: 오름세, 작년에 네. 대상 수상한.
3: 맞습니다.
1: 네.
3: 너무나 좋았습니다.
1: 너무
3: 오름세
1: 좋아.
3: 팀. 네.
1: 지산 씨는?
0: 네, 저도 오름세 팀이랑 작년에 아마 그 가야금 내대로 사물놀이 네, 했던 네. 사금놀인가? 네, 그 팀이 되게 좋습니다.
1: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축하 공연 무대를 네. 오름세가 펼쳐줬고 그 다음에 함께 또 무대에 서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두 분도 같이 무대에 서셨나요?
3: 저는 같이 하고
0: 네. 저는 안 하고
1: 안 했었고 같이 연습도 했어요. 그러면
0: 네.
1: 오름세 맞습니다. 팀하고 네. 어땠어요?
3: 좀 괜히 약간 좀 이제 팬 약간 되게 연예인 만난 기분으로 팬심으로 이제 네. 보면서 와 멋있다 멋있다 이러면서
1: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오름세 팀에?
3: 그 오름세 송창현 네. 형이랑 같은 또 레슨실 선후배다 보니까 또 만나서 인사도 하고
1: 아니 그 연습실이 어디길래 거기가 약간 거기도 스타의 등용문이네요.
3: 아, 또 이건 또 다른 또 연습실인데
1: 아 연희하는, 다른 연습실?
3: 네 연희하는 연습실이어서
1: 맞아 네. 그분은 또 상모도 돌리고
3: 맞습니다.
1: 오셔서 네, 다 하시니까 그래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꿈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열립니다. 국내외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일단 음악이 유통이 되기 시작하고요. 또 다양한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데 어떤 기회와 혜택이 지금 예정되어 있나요?
0: 도남원 국악당에서 공연이 잡혔어요. 섭외가 들어와서
1: 네.
0: 네,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고,
1: 하고 있고.
0: 그리고 또 여러 다른 페스티벌이나 이런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1: 오기 시작했어요.
0: 네.
1: 야, 이제 진짜 제대로 밴드로서 많은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겠네요.
0: 네.
1: 네.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0: 너무 네, 기대도 되긴 하는데
1: 네.
0: 레퍼토리를 많이 좀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도 지금 좀 안고 있고 이 대상 팀이다 보니까
1: 네.
0: 어쨌든 이 공연의 퀄리티가 좋아야 되는데
1: 그렇죠.
0: 네, 확실히 그런 부담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럼 곡 작업도 계속 하고 있어요?
0: 네.
1: 뭐 좀 힌트를 주실 수 있나요? 계속 이렇게 민요와 락커빌리를 결합한 음악들?
0: 네, 그런 음악들을 주로 가지고 가고
1: 네.
0: 이제 다른 분위기로 이제 동해안 별신굿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살풀이 장단 과 거무장단을 좀 활용을 해서 그것도 네. 만들고 있고요. 무용도 같이
1: 무용도요?
0: 네,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1: 아, 그럼 멤버를 더 추가하는 건가요?
0: 아니면? 아니 무용은 이제 개관
1: 콜라보.
0: 네 식으로 아. 콜라보로 생각하고 있어요.
1: 이야 알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음원도 이제 발매를 하실 거고 음반도 네. 나오게 될 테고 이제는 정말 예술가로서, 예, 음악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도 이번 대회도 권송희 음악감독께서 또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개우주 밴드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3: 저희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음향 밸런스가 이제 검은고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건 일렉 기타고 일렉 베이스인데 검은고는 어쿠스틱 사운드다
1: 네.
3: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시고 또 앞에 보컬하는 이제 민요하는 재위가
1: 네.
3: 그 친구가 이제 그런 밴드 보컬을 한 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약간 무대 매너라던가 이런 움직임들이 되게 어색했는데 그런 걸 또 하나하나 이렇게 잡고 같이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1: 네.
3: 거리를 주셔가지고
1: 네네.
3: 그걸로 이제 꽹가리랑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1: 네.
3: 사실 권송희 음악 감독님이 주신 소스가 아닐까.
1: 그 무대 경험이 이제 밴드로서는 많지 않기 네. 때문에 네. 어떤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군요.
3: 맞습니다.
1: 근데 저도 정말 놀랐던 게 진짜 다 소리가 세잖아요.
3: 네.
1: 뭐 장구도 그렇지만 꽹과리 일렉 기타들이 얼마나 소리가 크고 막 드럼도 신나게 때리는데 그 가운데에서 검은고 소리가 또 너무 잘 들려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 영상을 다시 봐도 검은고 소리가 묻히질 않더라고요. 네. 그런 또 조언들이 다 있었군요.
3: 맞습니다.
1: 예. 오, 놀랍습니다. 자, 이제 또 많은 국악인, 신진 국악인들이 올해 21세기 무대를 보면서, 개우족 밴드를 보면서 내년에 우리도 좀 도전을 해보고 이런 음악을 해봐야겠다 꿈꾸는 후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조언을 좀 해준다면, 대상을 받는 팁을 좀 전해주시죠.
0: 뭐 본인이 행복하게 좀 음악을 할 수 있는, 본인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시면은 네. 자연스럽게 수상도 따라오지 않을까 합니다.
1: 아, 너무 이상적인 말인데요. 정답인 것 같지만 좀 어려운. 예, 우리 주환 씨는 어떻게?
3: 저는 사실 자기 본인의 색깔을 네. 남 신경 쓰지 말고 남이 뭐라고 하든 눈치 보지 말고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니 진짜 이렇게 계속 비교하게 되는 마음도 사람이기 때문에 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즐기면서 하면 된다.
3: 맞습니다.
1: 그리고 내가 잘하면 잘하는 음악을 하면 된다라는 네. 또 꿀팁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개우족 밴드로 꾸준히 활동을 해 나가실 거고 여러 무대에서도 함께 만나게 될 텐데 어떤 음악인, 어떤 밴드가 되고 싶은지 각오나 계획을 좀 여쭤볼게요.
0: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종합 예술인이 되고 싶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밴드로서는 그래도 국악을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민요를 많이 알릴 수 있는 이런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주한 씨는요?
3: 저는 이제 저의 전공이 연희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 이제 청자 앞에서 제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연희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가 하는 게 모두 예술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예술을 할 수 있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1: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예술이다.
3: 네.
1: 아, 알겠습니다. 자, 새끼 호랑이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다양한 음악과 무대로 많은 분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아티스트로 성장해나가기를 저도 응원할 거고요. 서도밴드, 고영열, 억스 등 수많은 스타를 배출하며 대한민국 대표 창작 국악 경연 대회로 자리 잡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움을 더해 나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사랑과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창작 국악의 흐름을 이끌어온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올해 대상 수상 밴드 개우주 밴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 관현악 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 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 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 달력이었습니다.
1: 충주는 가야금을 만든 우륵이 머물렀던 도시로 충주 탄금대는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했던 곳으로 유명하죠. 대통령상을 향한 전국 가야금 연주자들의 열전이 8월 20일부터 나흘 동안 충주시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우륵의 정신을 기리고 우리 국악의 전통을 잇기 위해 1977년부터 시작한 전국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는 국내 대표 가야금 경연대회로 올해 벌써 49회를 맞이했는데요. 대회에서 전국 초중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가 참가해 독주와 병창, 중주 부문에서 실력을 겨루고요. 치열한 예선을 거쳐 마지막 날인 8월 23일에는 부문별 최종 본선 무대가 꾸며집니다. 총 60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는데요. 일반부 대상은 대통령상을, 대학부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여합니다. 전통 가야금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가야금 연주자들의 열정과 도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수혜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2: 아,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0: 시키는 대로.
2: 네네.
0: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4: 아닙니다,
0: 보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 같

하나의 영역들을 가지고 우리의 영역들과 합쳐질 때 최대한 우리 것으로 상자로의 것으로 바꿔서 창작을 하자라는 의미로서 코리안 칩시를 붙이게 됐습니다.

0: 경상북도 지역의 그 무을농악이라는 농악을 토대로 해서 이제 스윙이라는 음악과 결합을 해서 저희가 만든 곡인데, 이 셋만의 새로운 농악처럼 뭔가 구현을 해보고 싶었었기 때문에 곡가를 쓰는 형태 이런 것들을 다 농악패처럼 갖추고 해보고 싶어서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 최대한 그 악기들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전통의 음계, 전통의 장단이 아니어도 그 악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좀 소리들을 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하는 편입니다. 전통 음악을 공부하고 있지만 21세기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그냥 변화들이나 문화나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주요 창작적인 영감이 많이 돼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셋 다 말하는 전통은 같은가? 라는 이제 질문을 갖게 됐었어요. 얘기를 해보니 셋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이 이제 깨달음의 길이라고들 많이 일컬어지길래, 그럼 우리도 그 길을 걸으면서 세 명이 생각하는 전통을 한 팀이니 합치를 해보자, 맞춰보자 라는 이제 취지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0: 지금에서 미드가 조금 살긴 해야 돼요.
1: 오지신아.
2: 셋 다 결국은 합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셋이 같이 오랜 시간 이 이야기를 나누온 것 덕분에 생겨난 공통 분모를 창자루의 음악으로 담아내는 것이 가장 조화로운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올해도 원래는 이 공연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올해 첫 상자로의 길 공연을 보시는 관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눈앞에 토끼가 사라질까 마음이 쫓겨 그저 달린다.
2: 서두르라고! 시간이 없어!
3: 시각적인 거를 청각화하는 작업, 서로 다른 감각을 호환되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 되게 많이 흥미를 느껴서 상자로 해서 뭔가 구현해내고 싶은 것들은 그런 작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1: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수혜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러면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2: 아,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네.
0: 시키는 대로.
2: 네네.
0: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4: 아닙니다,
0: 보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 같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자라가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 뒤 경치가 장이 좋던가 보더라. 곳곳 천변일류.

세상은 일천리 눈앞 풍경이라. 감사합니다. 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한민국 대축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꾼 조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지만 이렇게 좌석을 꽉 메워주신 여러분의 열기에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전국 최고의 지역 일간지 강원일보사가 주최 주관하고 정선군과 강원랜드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대축제는요, 아리랑 그리고 판소리 농악, 남사당놀이 줄타기, 강릉 단오제 줄다리기, 강강술래 탈춤 등 9개의 종목을 가지고 이틀간의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는요, 저 조엘라의 노래로 시작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아, 좀 추우시니까 저의 열정적인 노래로 따뜻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훈아 선생님의 엄에 올려드리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제 열정이 좀 다가갔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올려드릴 곡은요, 날개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날개를 달고 헐헐 좋은 일만 가득하시라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날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분위기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즐겁게 여러분들께 노래 올려드리니까 또 마지막 순서가 됐네요. 저를 마지막 순서에는 또 저를 빛나는 노래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노래는 저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만들어준 곡 올려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려고 합니다. 난감하네 올려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 네 감사합니다.

어찌하던 일이 하여 결주부 세상에 나왔는디 정신없이 토끼를 찾아다닐 적에 어느 날 저 멀리 구는 옥토끼는 쫑긋 입은 방긋 아 저놈이 바로 저끼렸다 이에 별주부 하는 말이

0: 좋고 물 좋은 정선까지 와서 줄을 타니까는 요 기분은 좋다.
1: 아, 뭐 나도 기분이 좋네. 여러분도 기분이 좋지요? 안심하.
0: 배우 씨.
1: 어이.
0: 그런데 야단이로세. 오늘 어쨌든 요 대축제를 즐기시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1: 아마.
0: 내가 저기까지 건너가기가 무서워가지고 야단이로세.
1: 아이고 그랬구나.
0: 어쨌든 말이야 매달려 갈 수도 없고 뛰어갈 수도 없고 기념부를 찬찬히 붙여놓고 가는 것이었다.
1: 글쎄 어디 아이고 건너가자니 무서워서 오금이 잘려서 못 건너가. 이때는 쓰고, 아이, 아이, 코 건너간다, 아이, 걸 쓰고, 걸시고
0: 배우 씨,
1: 어이.
0: 보시다시피. 여기까지 건너온 것은 내 재주가 좋아서 건너온 것이 아니라
1: 그럼
0: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박수와 염려 덕분에 내가 건너온 것이야.
1: 얼씨구! 네! 인류 무형문화 문화유산 대한민국 대축제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염려 덕분이야! 얼씨구 그래가 꽂혔냐.
0: 씨 그래서 말이요. 내가 보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요 정선이 아무래도 요 예술의 도시여가지고
1: 예술의 도시지 아마
0: 눈들이 높으셔.
1: 아마.
0: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앞으로만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뒤로 한번 가보는데.
1: 아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뒤로도 간다 이 말이요.
0: 그렇지. 앞으로 갈 때는 보는 눈과 코가 있어서 가면 되지만은 뒤로 갈 때는 어떻게 가는고 아니 탈영장단 덩쿵 붙여놓고 가던 것이었다.
1: 열심히 해.

0: 아따 참말로 우리 오늘 출강대가 신명이 났는가. 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잘도 간다 그랬고 그래갖고 어쨌냐
1: 배우씨. 그나저나 오늘 관객분들 요 반응이 좋아가지고 내가

0: 더 훌륭한 공연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갈 수는 없고
1: 아마
0: 요 발을 가지고 오도 방정을 떨면서 한번 빠르게 한번 나가보는데
1: 아, 요 발을 가지고 오도 방정을 떤다
0: 그렇지
1: 아이고 떨 때 잘 떨어야지 차로 따르륵 콩굴러지면 자네 그냥 얼굴은 목사발 되네 그려
0: 장단이 내리면 재미가 없던 것이었다 휘발이 됐다
1: 보라네

0: 어디를 봐. 아니 나 아파 죽고 다르니 나는 안 쳐다보도 않고. 혹시 새알 중에 이 양 떡으르르 구걸 안 갔어? 안 갔어? 어메 이 양 만나는 이 양 새알 얼른 두 개 잡수시고는 시집이 딱 뜨고 아무 말도 안 하시네. 아이고 그나저나 이 양 줄은 차 같았는데 왜 내 것이 아파. 나 아파 죽겠네. 아이고 자네 요 그 시기는 괜찮은가?
1: 배우씨 어. 내 요 중요한 것은 말이요 어. 우리 요 정선 군수님께서 어. 믿고 맡길 만한 분이라고 하시길래 어. 맡겨놓고 올라오길 잘했지.
0: 아 그러니까 이야 말 잘한다. 최성준 군수님께 그냥 요거 두 개 중요한 것을 맡기고 왔지야. 원배 군수님 잘 보아나가고 계신가 모르겠네. 그래갖고 어쨌냐
1: 배우씨. 어쨌든 요번에는 내가 어. 오늘 이렇게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는데 어. 오늘 이렇게 신나게 즐기고 돌아가시더라도 어. 요 감기 걸리지 마시라고.
0: 감기 걸리지 마시고
1: 내가 기원을 달아놓고 한번 나가보는데
0: 얼씨구다
1: 당하게 됐다.
0: 허이야 허차 모르찬 제비의 제줄렁가 잘 건.

0: 정선 시민들 그냥 열기가 뜨겁다. 얼씨구야! 그래갖고 어쨌냐?
1: 배우씨, 이번에는 내가 이번에는 어떤 동창으로 나가보는 거 하면 요 줄에서 이렇게 발차기를 한번 해보는데.
0: 아, 줄에서 자네가 그냥 손흥민 선수처럼 이렇게 그냥 탁 축구를 찬단 말이야?
1: 그렇지 말이야.
0: 아, 만 강원도 하면 또 축구가 유명하지. 아,
1: 배우씨, 그래서 말이야, 요거 내가 발차기를 몇 번 차느냐고 하면은 올해가 요 2024년이기 때문에 내가 24번 차기를 성공을 하면은
0: 원매 여러분, 양 네 골, 세 골 넣기도 힘든데 저 줄 위에서 24골을 네 골을 넣는다니 참나 기가 막힐 노릇이지. 어쨌든 그걸 한번 믿어봅시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얼씨구야! 하이야! 하이야! 하이야! 얼씨구야! 하이야! 하이야! 얼씨구야! 하이야! 하이야! 하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세! 열세!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0: 어디 가서 이런 줄다게 보셨어요? 저 줄 위에서 24골을 넣어버렸어요. 정선의 열기가 이만큼 뜨거워. 정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고
1: 태훈씨 어쨌든 건 말이야 내가 24번 차는 것을 성공했기 때문에 2024년 요 대축제는 무사히 잘 끝날 것이고 2025년 대축제까지 아주 성황리에요 끝마칠 걸세.
0: 알았어요
1: 배우씨.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어떤 동작으로 나가보는가 하면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살기가 좀 힘들단 말이야. 막막해. 그렇지. 사는 길이.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오늘 이후로는 다들 살맛 나는 세상 되시라고 내가 요 줄 위에서 죽을 판 살판이란 기술을 나가보는데.
0: 아 그러니까 자네가 말 그대로 잘하면 살판이요 못하면 죽을 판이라고. 저 위에 줄 꼭대기에서 한 바퀴 확. 여러분 줄타기 가능하겠습니까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가 필요하던 것이었다. 왈시고!

얼씨구 박수 한번 크게 주시죠. 얼씨구야 아이야 중심 잡고 아이야

0: 이게 볼만해요? 예! 아이씨구 나 나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요.
1: 배우 씨, 우리가 이제 뒤에 공연들이 많이 남았으니까 얼른 빨리 나가봐야 되는데. 요번에는 내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살다가 잠깐 내려가는 일이 있으시더라도
0: 한번
1: 다시 올라가실 수 있도록. 내가 방금 뒤로 돌았는데 요번에 앞으로 한번 돌아보는데.
0: 아니, 여러분 아까 뒤로 도는 것도 애간장이 녹았지요. 이번에는 앞으로 핵 돈댑니다. 아이고 나는 떨어지는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의 응원의 박수가 있으면 찬파이요. 하이야 하이야 얼씨구야 하이야 하이야 하이야 하이야 얼씨구 하이야 하이야 하이야 하이야 중장군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딱 하나만 더 하고 내려갈 텐데요. 오늘 끝까지 대축제 힘껏 그리고 힘차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가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그두 서라이 속을 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리꾼 고영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런 뜻깊은 축제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날씨는 좀 쌀쌀해졌지만 마음은 좀 뜨거운 그런 밤입니다. 예, 유네스코에 지정된 판소리 가져왔습니다. 사랑가 들려드렸고요. 바로 한 곡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곡은 제가 직접 만든 그리고 만든 곡 들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천명입니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0: 대한민국 대축제 정선 아리랑제 오늘 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천하제 일탈 공작소입니다. 네,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네, 탈춤도 대한민국의 탈춤도 이렇게 등재되어서 이 무대에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무형문화유산 대단하죠? 대단하면 소리 질러! 자, 그러면 천하제 일탈 공작소와 여러분들 신명나게 놀 준비 되셨습니까?
1: 아우.
0: 오케이, DJ 하 드랍 더 비트! 아이씨고!

좋습니다. 자, 이어서 쾌진한 칭칭으로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그렇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군수님 일어나! 강원 일보 일어나!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준비됐나요? 쾌진한 칭칭 놀아보세요! 뛰어 뛰어 점점 점점

괜히 나 진식 나래 괜히 나 진식 나래.

지금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수혜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아, 입겠습니다.
2: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0: 시키는 대로. 네네.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4: 아닙니다,
0: 보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가

0: 하늘엔 잠들도 많고 우리는 가슴엔 희망도 많다 라는 가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1: 번거로움은 빼고 행정효율은 더하고
2: 국가징수업무에 일어나
3: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4: 국가행정의 혁신
5: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질그릇 만드는 예술이다. 도예가 중요한 거는 우선 그릇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예술이다. 그릇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 중요하죠. 우리 한국 자사발은 자연미를 살린 자사발. 우리 한국 자사발이 가장 우수하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발은 내가 평생을 만들어도 똑같은 거 두 개는 없어요. 그 하나하나의 그 특징이 다르다고. 사발이라는 것은 이 녹차를 분말을 해가지고 타서 마시는 사발이거든요. 이제 무게도 그 맞아야 되고, 그 차선으로 젓는데 젓기도 좋아야 되고, 또 마시는데 마시기도 편해야 되고, 마실 적에 그릇을 감상하니까 그 그릇의 그 고유의 특징이 있어야 되고.

제가 한 16살 이럴 적에 아주 집안이 어려운 뭐 그런 시기까지 왔었어요. 그 제가 뭐 학업도 중단을 하고 그래 아버지 밑에서 이제 일을 하고 이랬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머님한테 아버님이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가나만 막내로 나가지고 그 힘든 일, 저런 나쁜 직업 물려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어디 가서 강의할 적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에서 이제 나쁜 직업 물려줬다고 어머님이 아버님 구박을 많이 했는데 하늘나라에서 이제는 도로 아버님이 큰 소리 칠 것 같다고. 왜? 내가 명장도 됐지. 국가 문화재 됐지.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0: 대한 우리 선조 분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엎었어. 이게 이제 한 번에 만들면은 그냥 둥그리 한 게 이제 표가 안 나고 두 개를 엎으면은 그게 인물이 달라져요.
1: 저희 집안은 5대 할아버지 때 그때 가장 그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할아버지도 또 하셨고 또 아버지도 또 하셨고 저도 이제 하고 있고 또 아들도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승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옛날 방법으로 그대로 밀착을 시키는 접합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흙과 불에서 나오는 색깔, 그 장작가마에서 우리 세 가지가 흐르는데 그 요변이라는 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 이 한국 차사발은 자연에서 만들어진 차사발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면 어떤 거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도자기를 하면서도 그런 말들이 제 그 마음에 다가왔죠.

궁은 활, 시는 이제 화살. 그래서 궁시장. 그럼 활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을 궁시장이라고 합니다.

원시시대 때부터 인간이 식생활을 하면서부터 이 활과 화살이 무기가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했으니까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 놓고 봐도 아마 우리 국궁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은가. 그 영향을 받아서 올림픽에서도 지금 아마 세계에서 1등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영향은 아마 옛날 우리 조상들의 국궁 실력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어진 거라고. 우리 만드는 이 사람도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화살이 하나 완성되려면 뭐 한 적게는 한 90회에서 많게는 한 120회 정도 손을 부어야 이게 완전 화살이 되는데,

어려서부터 화살 만드는 일을 봐왔고 장난감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커가면서 아 이게 우리 전통 문화고 이 전통 문화가 내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의무감,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걸 구하러 다니려면 10월 말부터 3월 이전에 2월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구해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산에서 이슬 맞고 내려오는 사람 신고해라, 낯선 사람 동네 돌아다니면 신고해라.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산에 가서 이런 거 대나무도 구하고 이런 거 호느라고 돌아다니면 동네 사람이 보면 신고를 바로 하면 붙들려가가지고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할아버지가 하셨고 한 30년? 그때는 할아버지가 지금 현재 저 서대문 형무소 그 뒤에 거긴 아주 깡촌이었었어요. 산에서 활을 쏘시다가 자꾸 화살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유리하게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귀찮아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질 않으니까 아 이거 내가 배워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할아버지가 이걸 배워가지고 우선 초대 때는 했고 아버지가 한 70년 하시고 내가 지금 3대째 지금 내가 한 60년 됐지요? 다 됐으면

옛날엔 뭐 하루 종일 한나자로 있어도 괜찮은데 지금은 이게 절이고 응? 지금 이거 보면은 손가락 보면 알지만 이게 이상하잖아요. 응? 여기 쳐나왔지? 이걸 맨날 쓰다 보니까.

내가 이 생명 다하기 이전까지 자식들한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라도 후손들한테 이어나갔으면 좋은데 내 희망사항이고 또 자부심을 능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고 할까 이걸 지니고 언제까지 생명이 다하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또 보존해 나가는 문화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 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3: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네.
1: 시키는 대로. 네네.

0: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1: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2: 아닙니다,
0: 보라보고 있는데.
2: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회

0: 알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셨는지요? 예? 알까기 전도사, 알까기 구단, 여러분의 휘양나기지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에 갓 입문한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알까기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까면 됩니다.
1: 네, 우리 민요인 태평가 가사에도 나와 있죠.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까기나 하면서 살아가세.
0: 옳소 맞습니다. 네. 까는 게 노는 거지요.
1: 네, 그렇습니다.
0: 자, 국악의 날 제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오늘의 대곡자분들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아, 저 자세 보세요. 네.
1: 확실히 달라요.
0: 두 분입니다. 네. 먼저 국악계의 원로시지요. 조통달 알까기 구단. 지금 상의에는 네. 1970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네. 아닙니다. 저건 가짜입니다. 1945년생.
1: 아, 네. 네.
0: 해방둥이.
1: 아,
0: 네? 네. 전북 익산 출신이고 네. 호는 우방.
1: 오, 우방.
0: 저의 호는 출랑.
1: 아, 네. 네. 잘 어울립니다.
0: 네. 1988년 국가무형문화유산 판소리의 네. 수공가 전승교육사. 아. 명창이지요. 박초월 선생님. 아시죠?
1: 네, 유명하시죠.
0: 모르시는 분이 없겠지요. 네. 판소리를 사사 받으셨습니다. 오. 박초월님은 조통달 명창의 이모님이에요. 셋째 이모.
1: 오.

0: 둘째 이모는 이제 다른 일 하시고 아, 네. 셋째 경력으로는 네. 세종전통예술진흥회 이사장 그리고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단 단장입니다. 더 대단한 거는 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있었던 해지요. 네. 그 해에 서울에 안 계시고 유럽 7개국 11개 도시에서 춘향가, 그 어렵다는 춘향가를 아. 중간에 끝낸 게 아니라 완창! 와. 완창을 해서 오! 나이스 원더풀! 세계적인 천사와 칼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와, 네.
1: 네? 또 수상으로는 네. 이승만 대통령 84회 탄신 기념 전국 명창대회 1등 수상.
0: 아, 1등.
1: 네. 네 그리고 제1회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1등 등 받으신 상만 해도 다 셀 수가 없다고 합니다.
0: 1등이 너무 많아요. 네. 이 조통이 아니라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듯한 통 큰 소리. 네. 서울에서 소리 지르면 이제 북쪽으로는 일산 파주까지 이렇게 아, 들리대요.
1: 정말요?
0: 와! 그러네. 와, 와, 와. 네. 이 남쪽으로는 네. 뭐 당진에서 들었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1: 아, 거기까지 들리나요?
0: 예. 네. 통 큰 소리를 내시는 네. 분입니다. 와! 소리 지르면은 그 파두갈이 깜짝 놀라게 퉁퉁퉁퉁 튀어가지고 아홉 칸을 아, 그래. 움직이겠다는 일화가 있어요.
1: 아, 대단하죠.
0: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은. 그래서 네. 이 저희 알까기계에서는 조통달이 아닌 알통달이라는 아. 별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네. 네, 이에 맞서는 대국자입니다. 조관우 알까기 8단, 네. 네. 조통달 9단의 아드님이자 또 가요계의 보석 같은 분이시죠.
0: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의 목소리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1: 네? 맞아요.
0: 조관우 8단의 노래 들으면 진짜 천상의 소리.
1: 네, 맞아요.
0: 꿈이라도 적겠어 그대
1: 그거 맞나요?
0: 그렇게 수만 있다면 이게 안 되죠
1: 아, 따라할
0: 억지죠.
1: 수 없는 거죠
0: 네, 네, 네, 표현해낼 수 없는 네. 보이스 그 아버지인 조통달 구달과는 완전 다른 음색이지
1: 네.
0: 예. 그래서 사실 아버님 입장에서는 네. 예? 소리를 해라 소리를 해라 그랬는데 조관우 8단이 딴소리를 한 거지.
1: 아, 네, 딴소리. 네. 1965년 출생이고요. 또 슬하의 가수 겸 작사가 조휘와 피아니스트 네, 조율이 있습니다.
0: 이름 멋지네요. 네.
1: 근데 또 특이한 거는 이 조 8단은 가야금을 전공했습니다.
0: 그 조통달 이 9단이 볼 때 자꾸 소리를 하는 거 딴소리를 하니까. 네. 네. 그 가야금을 배워서 가라! 했는데 가야금 이 3년치 네. 커리큘럼을 한 일주일 만에 마스터에서 학교에 갔던 거 아닙니까?
1: 정말요?
0: 이게 불가능하지.
1: 와, 대단하시네요.
0: 천재 신동이죠. 네. 네? 그리고 94년 늪. 네. 그 전문가들은 이 가수는 제목대로 된다. 제 네.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근데 키워나와가지고 데이트를 쳤잖아요. 네. 네? 늪에 안 빠졌습니다.
1: 네, 그렇죠.
0: 데이트를 쳤고 또 리메이크한 커버곡도 정말 많은 상. 정훈이 씨의 저 알바테소.
1: 네.
0: 알바테 앉아. 뭐 있지 않습니까? 또 김추자의 아름다운 곳에. 아름다운 곳에.
1: 네.
0: 네. 꿈이라도 좋겠어 그대.
1: 네.
0: 연기도 잘해서 영화 알테랑 2.
1: 네.
0: 조선 알탐정 2에서 열연했었고 네. 새하별이라고 그래서 인상이 얼마나 선합니까?
1: 네, 너무 좋아요. 네.
0: 저 역을 맡았어요. 선한 아버지 역할을 맡아서
1: 근데 최양락 사범님께서도 영화랑 드라마 연기 예전에 많이 하셨었죠?
0: 많이는 뭐 아니고 뭐 그게 큰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네. 그 청춘 스케치라고 87년도에 네. 네. 박중훈, 강수현 씨, 뭐 김세준 씨 이렇게 했는데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그해 87년 네. 흥행 1위였다는 데 뭐 그게 뭐 자랑인가요? 창피해. 그리고 뭐 김혜수 씨랑 어른들도 몰라요. 그것도 뭐
1: 대공관에서 어깨를 더 나란히 했었던
0: 뭐 20-30만 뭐 들었다는데 아유 그거 뭐 아름다운 것에 네. 진짜 피는 못 속인다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대단하신 네. 두 분 부전자전 조관우 8단인데 오늘 알까기 최초입니다. 전 세계 최초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부자 대결.
1: 와.
0: 이제 곧 네.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와.
1: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흑 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네. 3판 2선승제고요. 또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0: 1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자, 그러면 두 대국자 인사 후에 네. 포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차렷! 경례! 예, 부자지간이라도 알까기에선 예를 중시하지 네. 않습니까?
0: 포석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요?
1: 역시 초단다운 질문. 네. 네. 이 포석이 다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순신 장군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한산 내첩에서 그 유명한 다른 하객진. 아, 하객 모양.
0: 네, 하객 모양. 네. 네.
1: 그다음에 명량 해전에서는 일자진 일자로
0: 이제 쫙. 일자. 네.
1: 노량 해전에서는 이제 첨자진. 네. 뭐 그런 첨자진. 다 이 네. 다릅니다. 네, 때에 따라서. 네. 우리 알까기에서는 보통 이제 두 선 이자진 이 네. 정석으로 알려졌습니다만은 네. 자신의 기풍대로 포석하면 네. 됩니다. 자, 여덟 알입니다.
0: 네.
1: 포석이 사실 중요한데.
0: 좀 신중하게 하고 계세요.
1: 그렇습니다. 오. 저 동달. 네. 네 지금 구단 저 포석이 네. 많이 쓰이는 형태지요. 네. 서두가 길었지요.
0: 네.
1: 네. 자, 포석 끝났으니까 본격적인 오.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흑선 첫 수 가겠습니다. 조관호 8단 과연 첫 수는? 네, 드디어 갑니다. 그렇죠. 제일 네, 중앙에 있는
0: 아, 목표물을 딱
1: 그렇습니다.
0: 설정하고
1: 변에 있는 저 흰 점을 누르겠다. 저 흰 점을 누르겠다. 누르겠다 보니까
0: 네. 뭐 어쨌든
1: 뛰는 것도 네. 아니고 네. 서로 뭐 크게 손해 볼 것도
0: 네.
1: 없고
0: 네.
1: 뭐 피차일반입니다.
0: 네. 네. 네.
1: 똑같이 아, 네. 7대 7 아니겠습니까?
0: 네, 나쁘지 않아요.
1: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조, 통달, 구단.
0: 약간 긴장하신 것 같아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첫 수부터 저렇게 네. 헤매시나요? 네. 중앙으로 까서 악수 없다. 중앙! 에이, 아. 예. 아, 을수타지.
0: 네네네.
1: 어떻게 할 것이냐? 깔테면 까봐라.
0: 네. 천천히 네. 네, 가고 있습니다.
1: 과연. 응수를 해주네요. 네. 그렇다면 응수를 해주겠다. 인정 사정사정 그것 없다. 네. 아버지네. 대국에서는 이게 알까기 세계는 예. 궁시렁 대이고 계십니다.
0: 네.
1: 저 동달 구단. 네. 당황하셨어요. 센 거 한 방 네. 맞으셨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네. 시작이니까 그렇습니다. 가 나왔습니다.
0: 이야, 제가 듣기로는
1: 천하의 저 동달 구단 이렇게 끝날 스타일은 네. 아니신데.
0: 저 동달 구단님께서 또 레슨을 받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1: 네, 뭘 네. 받았다는 건지 아직까지는 네. 묘수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조관호 8단이 이제 초기에 네.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했던 거는 주로 이제 얼굴이 춤을 딴지 이렇게 좀 애매하게 생긴 사람인지 네. 그런 활동을 지금, 하는데
0: 네.
1: 그런 게 아니고 조관호 아, 네. 8단은 얼굴이 얼굴 좋지 않습니까? 순전히 아버지 초통달 구단 때문이었다. 네? 얼굴이 팔리면 리어카도 못 끈다. 리어카로 왜 끊어요? 네? 가요계를 끌면 되지.
0: 끌었잖아요, 그래서.
1: 네. 알까기 8단 아닙니까?
0: 네.
1: 알까기 얼마나 잘 까잖아요.
0: 네.
1: 자, 다음 수는 어떤 수가 될까요? 네, 섬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게 어떻게 보면 이제 측량 기법.
0: 아~
1: 네. 그렇게 해서 감을 잡는 거죠. 과연 중앙에 있는 저 한 수를 봐주나요? 봐준 건 없습니다. 사실 알까기에는
0: 네.
1: 좀 자만. 네. 사실은 그 알까기에서도 네.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부자 몸 조심이라고 했는데. 네. 좋아요. 드디어 움직이십니다.
0: 네, 조통달 구단도.
1: 아들이 했던 네. 나도 할 수 있다. 네. 네. 그래요. 거기 좋습니다. 석점을 노리나요? 와! 예, 노리긴 노렸습니다만, 네. 그래도 2%가 부족했습니다.
0: 그래도 맞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네. 빠진 게 어디예요? 네,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아직 이 손이 안 풀린 거예요.
0: 네네네. 네, 네,
1: 손이 풀려야 됩니다.
0: 네.
1: 와, 얄밉게. 그러나, 네, 역시, 논개타법입니다.
0: 네.
1: 네. 야.
0: 조통달 9단께서는 네. 전남 도립국악단과 전북 도립창극단 두 군데 모두 단장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두 군데 모두 단장을 하셨던 분은 판소리 하던 사람 중 최초였다고 합니다.
1: 오, 대단하지요. 네.
0: 또 당시 전국 악단의 단장에는 이제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 네. 조통달 9단의 취임을 위해서 나이 제한을 없앴을 만큼 우리나라 국악계에서 국보로 통하는 분입니다.
1: 네, 또 제자들에게 수많은 제자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가요계 남진 네 9단이나 이선희 8단도 이 조통달 선생님께 사사로 봐가까워 그러지요. 네. 특히 이선희 8단하고 네. 아들 조관우 8단 비교했다고 해요.
0: 아, 정말요?
1: 네. 어? 이선희처럼 소리가 또랑또랑해야 하는데 니는 어떻게 가성을 쓰고 그러려면 노래 때려쳐? 니가 이놈아 넷이냐?
0: 아 진짜
1: 이야 넷이 소리 들었어.
0: 아 정말요?
1: 넷이 아니지요. 네. 이랬던 네. 조동달 9단이 네. 네.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아들 콘서트를 보신 거예요. 오. 그리고 뭐라고 하셨느냐? 너는 가성으로 특음을 했구나. 오. 인정하신 거지요.
0: 와, 엄청 감동적이었을
1: 예,
0: 것 같아요.
1: 유명한 일화입니다. 네. 얼마나 참 조관호 8단도 뿌듯했겠어요.
0: 네. 네, 드디어 인정받은.
1: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 가성으로. 야.
0: 탑니다.
1: 지금 뭐 한 점 차이입니다. 네. 한 점 차이니까. 그렇습니다. 아, 아 저런 정도. 오. 자, 깔테면 까봐라.
0: 네.
1: 네. 이제 약간. 네. 어, 저게 과연. 프로다운 예, 조관우다운 수가 나왔어요. 멋진 한수입니다.
0: 네.
1: 네? 알까기 창시장 알봉대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알은 소 한 마리 값이다.
0: 오, 엄청나네요. 네.
1: 그만큼 귀하게 생각하는 얘기.
0: 아.
1: 급히 그렇게 까지 말고.
0: 아, 네. 신중하게.
1: 신중하게. 네? 과연 신중한 다운수 조관우 아들 8단은 자 그렇죠 중앙에 그 한 점 저게 만약에 성공한다면은 결정적 아 성공을 하네요.
0: 와
1: 야
0: 잘하시네.
1: 이렇게 되면은 네 거의 뭐 8분 우선이
0: 네. 네,
1: 올라갔다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망연자실 조통달 9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어떡해요
1: 안타깝습니다.
0: 제가 더 안타깝습니다.
1: 아, 자포자기인가요? 아.
0: 아. 아.
1: 네, 그렇습니다.
0: 여유가 네,
1: 5대
0: 있네요.
1: 1. 네. 참 한당한당합니다. 어. 아. 아. 그러나 도망을 안 갑니다.
0: 네, 조심스럽게.
1: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네. 그렇죠. 팔자 소관입니다.
0: 어, 네.
1: 네. 아. 그래. 깔테면 까봐라.
0: 여유가 넘치는 조관우 8단.
1: 조관우 8단 이거 끝나나요?
0: 아.
1: 참 철양한 신세. 네.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지. 네. 조통달 9단.
0: 아이고.
1: 아이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조통달 9단과 조관우 8단의 1차 대전.
0: 아, 네.
1: 1차전은 네. 원서리엔 경기였지요.
0: 네.
1: 예, 조관우 8단의 승리입니다. 네, 국악의 날 제정 기념이지요. 알까기 명인전 조통달 9단과 조관우 8단 부자 대결 2차전 대국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1차전 흥미진진하지 않았습니까?
0: 네, 재밌었습니다.
1: 양보가 없어요. 부자지간이 네. 네.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죠.
0: 그렇죠.
1: 지금 이 1패를 안고 있습니다만은 네. 저 동달 9단이 또 기적적으로 맞아요. 2연승을 하면은 뒤집는 거예요.
0: 맞아요. 아직 네? 끝나지 않았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뭐 인사는 아까 1차전에 네. 했고 바로 이 대국 시작합니다. 네. 조관우 8단 네. 흑선이죠. 네.
0: 아까보다 좀 되게 전진해 있네요. 여기 조통달 9단의 알들이.
1: 그렇습니다. 뭐 2판 4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과연 느슨하게 할까요?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끝낼까요? 네?
0: 과연?
1: 과연 역시 중앙 초두를 거 없다.
0: 네, 조심스럽게 시작했는데요.
1: 1승이 있는데 뭐 굳이 서둘러서 네. 꽥순 안 하고 그러면 난감하지 않습니까? 네. 자, 조통달 9단 과연 통할지, 조수가 통할지 힘차게! 힘차게가 네. 안 됐네요.

0: 다들 지금 우선은 진양조타법이라고 네, 여유 있게 가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네. 야. 오!
0: 어. 네. 목표를
1: 그 정도.
0: 네.
1: 어, 그리고 가장 먼 곳에 있는 네. 우상 뒤에 있는 그곳에 역시 조관호입니다. 야, 성공했을 때 타오르면 되게 좋지 않습니까? 네. 야. 자. 다음 주는 어떤 주가 될까요?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조통달 9단. 과연 이번에는 제발 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0: 제발.
1: 역전을 가야 돼. 역전이라고
0: 아이고. 그 사이로 이렇게
1: 네. 아, 안 맞는다. 네? 아, 연습했을 때 됐는데.
0: 아쉽습니다.
1: 이게 실전이기 때문에.
0: 네.
1: 대욱장. 네, 긴장감이 넘치 네. 않습니까? 네. 넉넉하니까 오. 저 같으면 모험을.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사정 없이 스코어 주가 나왔습니다. 전혀 예상밖에 아주 훨씬 빠지는데 허탈한 주가 나왔네요.
0: 멋있게 할 줄 알았는데.
1: 네, 저 페이스에 말리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조통달 네. 9단. 자, 나의 수다.
0: 어.
1: 아, 그런 정도.
0: 어, 네.
1: 정확합니다. 네? 대단한 타격입니다.
0: 네.
1: 네? 조관우 노래면 노래.
0: 연기. 네?
1: 면 연기. 아까도 아까도. 팬들이 더 늘겠는데요. 반면 조통달 9단은 말이 9단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멋진 수는 없었습니다.
0: 아.
1: 네? 그래도
0: 지금 조관우 팔다.
1: 와, 언제 드디어! 중국입니다. 중국의 수많은 내 알까기 팬 여러분, 조통달 9단! 이게 바로 조통달 9단의 수지요.
0: 네.
1: 이런 게 하나 나아지면
0: 네.
1: 또 역전도 가능합니다.
0: 네, 그렇죠. 이제 반전 드라마
1: 반전 드라마죠. 네. 네? 멋진 수.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그 수.
0: 아.
1: 요거였습니다. 네.
0: 멋있었어요.
1: 아름답지.
0: 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1: 네, 멋진 수. 이렇게 되면은 네, 몰라요. 알까기 모릅니다. 이 판에서 만약에 조관우 8단이 이 판마저 승리한다면 그냥 2승으로 끝납니다.
0: 아.
1: 그러나 조통달 9단이 역전을 한다면
0: 네.
1: 마지막 세 알씩 놓고 결승전이 있는 거예요.
0: 네.
1: 그건 진짜 모르죠.
0: 네, 그쵸,
1: 세 알이니까.
0: 그렇죠. 또 아직 네. 끝나지 않았으니까
1: 네. 네,
0: 아직 예상할 수 없어요.
1: 예. 네. 어, 저렇게 진지할 수가. 네? 어, 좋아요. 거리가 있습니다만.
0: 아!
1: 어!
0: 어!
1: 어! 어휴.
0: 오.
1: 사륙이 천만다이.
0: 우와, 네.
1: 예, 자충수가 될 뻔했어요.
0: 어.
1: 네? 어. 자, 조통달 9단 연타석 히트를 쳤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좀 전에 티가 나왔지 않습니까?
0: 네.
1: 이제 감이 왔어요.
0: 네.
1: 손가락이 풀렸습니다. 네. 어, 자세를 지금 바꿔보고 말이죠. 어. 그렇습니다.
0: 어? 네.
1: 오, 그거. 글쎄, 그게 정석이.
0: 아이고. 아이고.
1: 네. 우리 왜 그 어려운 자세에서?
0: 아유, 안타까워.
1: 그냥 편한 자세로 깔 수도 있는데. 그 어렵게 해서 그 귀 하나를
0: 소 한 마리 값이라는 것을
1: 네,
0: 계속
1: 분명히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0: 인지해주세요.
1: 알 하나가 소 한 마리 값을 한다.
0: 네.
1: 알을 너무 그냥 흡입가요.
0: 아...
1: 안타깝습니다. 지금 야,
0: 아, 조금
1: 조관우 팔다는 말이죠.
0: 네.
1: 대국이 한참 지났는데
0: 오.
1: 사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0: 네.
1: 예. 반면 조통달 예, 9단은 반은 작살 났고, 네. 작살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절단 났고, 네. 아. 자, 어, 아. 왼손으로.
0: 네.
1: 그 여유네요, 여유. 오. 승자의 여유.
0: 왼손으로 네? 하셨네요.
1: 네.
2: 네. 아이고, 네.
1: 자, 저 같으면, 네, 그거, 그 수 좋습니다. 예, 그 수로. 좀. 그냥 편한 상태로
0: 아.
1: 시원하게 공격하면 좋았을 뻔했는데

0: 그거 오셨어요? 상대해 드리지요. 이런 식으로 깔끔합니다. 네, 상대가 내려요. 야, 저 동달 그다음 이제 사실 뭐 연세 얘긴 그렇습니다만 네. 건강해 보이십니다. 네, 네, 1970년생은 아니고 네. 예, 해방둥이십니다.
1: 네, 근데 오늘은 70년생으로 보입니다.
0: 예, 그렇습니다. 네. 건강 관리 잘하신 거지요. 네. 젊었을 때 저 동달 구단의 알까기는 벌벌 떨고 네. 그 누구도 진짜 두려웠다고 그랬는데 네. 아, 세월 앞에 장사가 없나요?
1: 이제 아들한테 그 자리를 이제 조금 이제 물려주시는 거죠.
0: 네. 네, 그래 잘 까고 놀아라. 네. 뭐 그러고 나는 이제 네. 이쯤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 자 애매한 위치입니다. 네. 그 알까기에서 네 깔 거 없으면 손 떼라. 그거 굳이 응수 안 해도 됩니다. 다른 날로 아래 맞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네. 자. 저 과연 어떻게 뭐네아네 별 이상한 수가 다 나오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허탈한 호소수심이 나오지요. 네, 저 동달 구단 이 당황하고 계십니다. 뭐 어쩔 수 없지요. 예, 네, 오늘은 조과은우 팔단의 날인 것 같습니다. 네.
1: 건드렸네. 네. 이건 건드렸네요. 네,
0: 건드렸습니다.
1: 네,
0: 건드렸습니다. 네, 솔직해야지요. 네, 자 과연.
1: 아이고. 진짜 어떻게
0: 포기했나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안 된다고 네. 막 지금 한숨을 쉬고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은 그 대기실에서 사전에 뵀습니다만은 조관우 팔단이 먼저 오셨어요. 네. 그런데 저는 걱정 없다. 네. 예, 아버님이 걱정이다. 네. 근데 역시 말대로 냉정하네요.
1: 정말
0: 냉정한 승부의 세계. 맞아요. 부자지간을 떠나면은 사실 그냥 네? 남자 대 남자.
1: 네. 포기하지 마세요.
0: 예, 라이 뭐 이런 식입니다.
1: 아니, 포기하지 마세요. 네. 네.
0: 저 동달 구단 내가 너보다 먹은 밥이 몇 끼인데 칠 수 없다 네. 했지만은 오늘 현실에는 네. 반대의 현상이 나왔습니다.
1: 네, 어떻게?
0: 자, 저 한 점을 과연 어떻게 이제 여기서 성격 나오는 거죠? 조관우 팔단이 저거를 끝내느냐? 아니면 슬슬 또 아비벌? 네, 쉽게 끝내지는 않네요. 네, 뭐 그게 네
1: 자리 바꾸기
0: 참 애처롭습니다. 알까기 해설하면서 이렇게 애처롭고 네. 짠한 적이 드물었었는데 야 이런 결과가 나오나요? 이 정도면 사실 저발까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프로와 아마추어 그러니까 네. 이제 8알 대 뭐 4알 뭐 네. 이런 정도 이 수준 차이가 느껴지는 대국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끝내나요? 아, 끝내는 것 같습니다. 지질 안 끌겠다. 네. 네. 네. 아유. 예, 한 번은 봐드릴게요, 아버지. 뭐 그런 의미인가요? 봐주려면 진짜 뻔. 네,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뭐 이왕 끝났는데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시지. 네. 저 동달 구단. 애처롭습니다만은 이렇게
1: 근데 이건 진짜
0: 이렇게 해서 네 완승 네, 초반으로 발단이 완승입니다. 저 동달 구단 완패했는데 역시 네. 젊음이 유리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1: 정말 재밌었습니다.
0: 네, 조관우 팔단 진심으로 네. 축하드리고 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뭐 사실 크게 억울할 것도 없죠. 저 동달 구단 네. 입장에서는 네. 얼마나 참 아드님인데 네. 사랑스럽겠습니까? 네. 지든 이기든 네. 네. 아주 훈훈한 대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선생님 왜 이렇게 못 가세요?
2: 아니 내가 생각대로 안 되네. 아들이라는가 봐 아들이라.
0: 그러니까 봐주신 거지?
2: 그런 것은 아닌데. 와.

0: 형님 먼저, 아우 먼저.
1: 아우, 멋있다.
2: 당연하네.
1: 최양나. 네.
0: 오빠.
1: 한국 무용을 했대요.
3: 네.
4: 아, 이게 딸이.
1: 자,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아,
4: 축하드립니다.
1: 형님은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고생 늘어졌습니다. 아이고.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2: 아,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0: 시키는 대로.
2: 네네.
0: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4: 아닙니다,
0: 보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가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 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3: 아,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네.
1: 시키는 대로. 네네.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4: 좋게 얘기해줘야지.
1: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5: 아닙니다,
1: 바라보고 있는데.
5: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1: 요런 경지가 또.

0: 귀농 3년차 농부 오건 씨는 요즘 한창 양파 수확 중입니다.
1: 우와, 영업하기지 이기고 양파겠습니까? 생각나지도 않더냐.
2: 안돼
1: 무엇을 그사에서 끝에
2: 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마누라 시키고 큰일이다 큰일. 빨리 와.
1: 간다 친구야. 더워지기 전에 이거 빨리 끝내야 된다 이거.
3: 오케이 들어갔어요.
1: 아 잠깐.
3: 뭐한데?
1: 그저
3: 일 시키고 혼자 쉬고 있었나 와.
1: 아 전화가지고 아버지 전화가지고.
3: 아 빨리 해라.
1: 맞아.
0: 꾀를 잘 피워 구박을 받기도 하지만 영업력과 판매 실력만큼은 최고입니다.
1: 2.0이나 2.1로 해가지고 하시지 말든다.
4: 한 50만 먹었다 재란마.
1: 50만. 요런 거. 요런 거 섞기도 상관없죠?
4: 야,
1: 이런 거
5: 최고지.
1: 제가 형님 받는 거에서 2천 원 싸게 보러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파 최고다 양차.
0: 구미의 판매왕 오건 씨의 귀농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서남부에 위치한 구미. 구미는 낙동강 유역의 충적 평야를 중심으로 경북의 곡창지대라고 불리는데요. 벼농사 외에도 호박과 양파, 수박, 사과 같은 다양한 과채류 농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오건 씨도 이곳에서 양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 이거 다 일본화예요, 일본화. 저는 또 씨도 좋은 것만 씁니다. 비싼 거. 이 파종할 때 씨도.
4: 일본이 많아요.
0: 올해가 두 번째 수확인데 와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0: 완전 찐입니다, 찐. 이거 에어박이지 이기고 양파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저는 원래.
1: 양파는 풍년이지만 뙤약볕에서 하는 수확 작업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가만히 있어도 땀이 뚝뚝 흐르는 날씨에 온종일 그늘 하나 없는 밭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오건 씨는 총 2,200평, 약 7,300제곱미터 규모로 양파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오늘 수확할 밭은 약 1,000평 정도 됩니다. 말이 1,000평이지 쪼그리고 앉아 일일이 뽑아야 해서 일이 상당히 고됩니다. 또 수확했다고 끝도 아닌데요. 20kg씩 소분해 망에 담아야 합니다.
0: 큰 것만 일단 담자, 큰 것만. 큰 것, 엄마도 큰 거 다 치고. 다시 비가 큰 것만 담아, 큰 것만.
2: 이거 한 달에 말아, 새로.
0: 네? 야.
2: 꼬끄짜기가 이거 내가 밑바닥에 한 달에 말아.
0: 이거 무조건 넘습니다, 이거.
2: 넘습니다.
0: 예, 무조건 넘습니다, 이거. 이거 24kg까지 갑니다. 많이 좀 빼야 돼요. 두 개보다 더 들여야 됩니다.
2: 너무 빼지 말고 내가 열어. 자꾸 빼지.
0: 이거 20.6kg라요. 우리 아버지가 원래 촌에서 농사만 짓다 보니까 이 너무 심하게 넉넉하게 담네요.
1: 오건 씨도 넉넉하게 담지만 아버지는 더 인심이 좋으십니다.
0: 아이, 어디서 왔냐?
1: 단골 손님인 중국집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0: 이런 거에 뭐 이런 거 한 개 있는 건 괜찮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대부분 크니까 얘기야. 이 무거워요. 형님 한 번 오셨을 거예요. 이런 거
3: 작거지. 아마도 굵고 크고 괜찮네요.
0: 가만히 언제 면망을 원하십니까, 형님?
3: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 들어오는데 한 25만. 그래서 뭐 그래 내가 오다 일주일에 두 번.
0: 예, 25만씩 두 번요. 제가 형님 받는 거에서 2,000원 싸게 고래가 형님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제가 직접 농사 짓는 거니까 저를 보고 저를 믿고 이래 써주시면 안 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오늘 내일 주문 해가지고 전화 주실 거죠?
3: 지금 나가보세요. 가게 묵은데 전화해.
0: 아, 감사합니다, 형님.
1: 아직 수확도 덜 끝났는데 50망이나 팔았습니다. 고되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4: 힘든데 노래 한 곡 해봐라.
0: 지금 힘 안 나나?
4: 힘 안 난다.
0: 아, 알았다.
4: 대상되네, 노래 한 곡 해봐라.
0: 무슨 노래 하지?
4: 불러봐라. 대상 받은 노래 하면 되지.
0: 한국 후계노 경영인 구미 씨 연합회 한마음 대회에서 대상 받았습니다.
5: 노래로요?
0: 네. 미역국 드신 애미 생각나지도 않더냐.
4: 잘한다.
0: 무엇을
4: 잘하고.
0: 두 다리 뻗고 잘 자니.
4: 부자 되라
0: 미역 드신
4: 잘한다.
0: 수통이 같은 인생아.
4: 따라가.
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목이 아프네. 와.
4: 아, 야. 저가 상간 집을 짓는 내 고향 정정당. 그리고 또 뭐가?
0: 엄마 됐다. 엄마는
4: 부모님 모시고 포도하면서 흙에 살리라.
0: 엄마 진짜.
4: 부모님 모시고 포도하면서.
0: 엄마 청송강아 해라.
4: 아, 왜 던지나? 너 니도 봐봐라.

0: 야, 식전부터 나가 배고프다.
1: 가면 되나? 안 먹어.
0: 봐봐, 밥 있나? 참 뭐 먹건데?
1: 국수 먹지 뭐.
0: 아, 국수 시원하게 해요, 나 시원하게.
1: 어, 야, 알았다.
2: 알겠어. 어,
1: 국수 다 먹어라, 근데.
2: 가요, 가요.
3: 양파밭에서 부모님 집은 차로 3분 거리입니다. 집으로 온 어머니와 아내가 부랴부랴 국수를 준비하는데요. 먼저 꽝꽝 얼려놓은 냉면 육수를 냉장고에서 꺼내놓고 파와 오이도 채 썰어 준비합니다. 와, 바쁜 와중에 달걀 지단까지 무쳤습니다. 불지 않게 국수를 제일 나중에 삶는데요. 국수가 익는 동안 간장 양념도 준비했습니다.
1: 짜자. 별하잖아.
4: 지금까지 짜왔자. 괜찮아요.
2: 네. 조금 좀 해서 나오면 되겠다. 좀 해서.
3: 배고파할 남편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숨도 안 쉬고 서둘러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자, 국수 씻고 밭으로 출발합니다.
0: 여기
2: 여기
1: 여기 여기
0: 저 펴라.
1: 뒤에
0: 공 묻지
1: 않는다.
3: 농번기의 새참으론 빨리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국수가 최고입니다. 면기에 국수를 넉넉히 담고 달걀 지단과 오이, 김치, 마지막에 김가루까지 올려줍니다.
4: 육수.
1: 나 그냥 간장하자. 많이
4: 드세요.
0: 많이 잡사요. 많이 먹어.
3: 예. 오전 내내 땀으로 샤워를 하고 차가운 국수를 먹으니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0: 갖다 내기고 아주 일단 뭐 얼마 나오는지 보고 뭐 차에 실어가 좀 당기면서 좀 이렇게 팔까 싶어요.
5: 공마자도 좀 내고 일반 개인 뭐 식당에도 좀 내고 그래 하는 게 안 맞겠나. 한 군데 다 아마 또 그럴 비싼다고 왜 안 와.
0: 그렇죠. 일단 요 파는 데까지 한번 팔아보고 개인적으로 한번 팔아보고 뭐 좀 이렇게 좀 내 그 능력 좀 날리면 공판 좀 내고 그래. 네, 그래 그래 할게요. 어. 일로 와요. 일로
5: 가자.
0: 가 빨리 해야 된다 얘.
3: 공판장에 양파를 내면 수월하게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직거래에 비해 가격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건 씨는 작년에 처음 양파를 수확했을 때부터 직거래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는데요. 소량 판매가 대부분이라 품이 많이 들긴 하지만 가격을 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올해도 열심히 팔아보려고 합니다.
0: 어떻습니까? 이런 건 서비스 20kg 넘어요. 이거는 진짜 크지만은 이것도 커요.
6: 요 이거는 더 작은 거 같나?
0: 아이 이거 뭐?
6: 아 저거도 작은데.
0: 이거 세 개는 그 아이고 2.0이나 2.1로 해가지고 하시지 말입니다.
6: 그래 지금 마트 기준을 하면 안 되고.
0: 네.
6: 2만 천원 내면 그냥 2만 주면 되지.
0: 2만 원 다 하시겠습니까?
6: 만 원.
0: 하면요.
6: 좀 굵은 것만 내가지고 이건 좀 잘잖아.
7: 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최상급은 아닌데.
0: 뭐가 최상급이야? 뭐가 사양이 이게 최상급이지 사양이야.
7: 네, 최상급은 그래도 다마가 상당히 큰데 그래도 조금 작은 편이지만 양파는 참 재료는 좋은 편입니다.
0: 최상급 만든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일부러.
7: 총 16개
0: 되죠? 12, 13, 14, 15, 16.
3: 양파를 구입하면 원하는 곳까지 옮겨주는 것도 오건 씨의 일입니다.

0: 비교적 이러시려면 힘드시겠네요.
1: 야, 이 여사? 예, 여사들이 아니다.
2: 양파 한 망 무게가 20kg이나 되다 보니 옮기는 게 수월하진 않습니다. 바로 쓸 것들은 주방 옆에, 나머지는 뒷공간에 가져다 둡니다.
1: 이 서비스 마인드로 친절하게 고객이 원하는 대로, 제가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제가 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이런 친절이 오건 씨의 영업 비법입니다.
1: 사장님, 뭐 매번 매장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1: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내년에도 또 애용 좀 부탁드리고. 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2: 오늘도 기분 좋게 판매 성공입니다. 오건 씨는 귀농전 보험 설계사로 근무했는데요. 보험 설계일도 꽤 잘해 성과가 좋았지만 사람들의 치이는 직장 생활이 힘들어 귀농을 결심했고,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조금씩 규모를 넓혀가는 중입니다.
1: 자, 경기 타러 가자!
4: 가자, 가자, 가자.
1: 가자. 아빠가 앞에 탈게요.
4: 도현이 뒤에 타자.
5: 도현이 자동차 줘요.
1: 도현이 경찰차 줄까?
5: 앉아야 돼. 자.
1: 아빠 화이팅! 화이팅! 출발할게!
2: 요즘 같은 양파철엔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건 씨는 잠깐 잠깐이라도 짬을 내 아이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합니다.
5: 우리도 재밌어?
6: 네!
5: 도현이도 재밌어?
6: 네!
2: 농촌은 여타 도시와 같이 아이들 놀이거리가 잘 갖춰져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경운기 드라이브입니다.
5: 해가 지는 거야. 예쁘지?
6: 네.
5: 서경이 예쁘네. 이제 노래 불러줘.
6: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나야, 안나야, 너야 나비, 이 나비, 잠을 중에 안나야, 안해줘, 쨔쨔쨔, 이리 나야, 안나야.
2: 다음 날 아침. 어제 양파 포장을 하느라고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일이 있어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피곤이 덜 풀려 힘든 상태입니다. 세수만 하고 집을 나섭니다.
1: 바로 가야 됩니다. 지금도 늦은 거예요, 늦은 거.
2: 도대체 어디를 가길래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이곳은 고종사촌 형님의 수박하우스입니다. 요즘 한창 수박철이라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 도우러 왔습니다.
1: 형님, 잘 왔습니다.
7: 잘 왔다.
1: 네, 넣어주러 왔다, 형님. 네, 네. 많이 따놨네. 어?
7: 네?
1: 형님 많이 따놨어.
7: 그래, 그래. 빨리 했다.
1: 와, 흐렵다, 형님. 와, 큰 건 엄청 크다, 이게.
7: 자, 이제 고마, 집에 가자.
2: 6월 수박철엔 매일 한 트럭씩 나가는데 오늘 판매할 분량의 수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트럭에 실어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아유, 그런데 농사는 정말 쉬운 일이 없습니다. 양파만 무거운 줄 알았는데 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7kg 이상 되는 수박을 반복적으로 나르다 보니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지만 늦게 도착해 미안한 마음에 열심히 일을 돕습니다.
1: 누구게? 어. 자, 마지막!
7: 아, 끝!
1: 심하, 심하!
7: 어, 내 맞다.
1: 야, 아, 땀나 덥네.
7: 그래,

0: 허락 먹어야겠다. 선나다고 뭐 허락부터 하는 거야.
1: 아이고 일 선나다고 허락 아프면.
0: 몇 시부터 나갑니다 하우스에?
1: 4시 반.
0: 아, 나 그 시간에 꿈나라 했어, 꿈나라.
1: 일찍 해야 되지, 더 보면 일 못 하겠는데.
0: 아, 맞다.
2: 자, 고생했으니까 수박 한 덩이 먹고 가라. 한 번 먹어야지.
0: 일 저기 했다고 내
3: 한번
4: 수박은 갈증을 없애주는데도 최고라 일하면서도 힘들면 이렇게 한쪽씩 쪼개서 나눠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0: 야, 참어. 야? 오늘 길거리에서 먹어야 맛있어.
3: 그렇지. 길거리에서 먹어야 맛있지.
1: 이거 좋은 기다 이거.
5: 내 야채밭도 우약한.
0: 내가 좋아라고? 어? 어, 잘 먹을게, 고모. 어? 진짜 내가 가져간다? 어?
1: 가, 가놓고.
0: 어. 알았어. 가자, 고모. 아, 빈주야, 물러나자! 아빠 설치해줄게. 자, 비켜봐, 비켜봐, 비켜봐. 빈주 좋아요? 아빠도 좋아.
4: 딸바보 아빠 오건 씨. 미주가 좋다고 하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열심히 튜브 수영장을 만듭니다.
0: 이제 다 됐다. 이리 와, 다 됐다 이제.
3: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4: 그동안 수확하느라 고생한 부모님과 물놀이에 지친 아이들을 위해 오늘은 오건 씨가 돼지고기 수육을 준비했는데요. 수육 맛의 포인트는 커다란 양파를 통째로 두 개나 넣는 겁니다.
0: 와, 다 됐다.
4: 돼지고기를 삶을 때 양파를 넣으면 잡내도 잡아주고 육질을 연하게 해줍니다. 수육은 양파랑 좋은 고기만 있으면 사실 큰 기술이 필요치 않아 오건 씨가 제일 자신 있게 하는 음식입니다.
0: 고기 먹자, 고기, 고기. 자, 수육 완성됐습니다.
6: 아빠, 고기, 아빠 고기 갖고 왔네.
0: 아버지, 다시 봐요. 어, 뭐 봐라.
6: 이제 고기 먹자.
7: 먹자, 이제 아버지 먹자.
4: 맛을 보는데요. 오, 아주 잘 됐습니다.
0: 야, 미주야. 맛있어?
6: 뜨거워.
0: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6: 맛은 어때, 미주?
0: 미주 맛있어, 맛없어?
1: 맛있어.
0: 잘 먹어.
1: 아빠!
6: 아, 이게 안 먹는다.
0: 오, 미주야.
6: 아빠 말 들어요. 오,
1: 아빠 뜰게.
6: 아빠 뭐 미주 먹을 거야?
0: 네. 미주 먹는 거야? 아빠 줘야지. 네. 아. 양파 수확할 때 고생했다고. 내가 만들어 봤어. 맛있죠?
7: 그래. 내가 사실 다른 거 보고 안 하려고 해. 그렇고 마음적으로 힘이 든다. 내가.
0: 이거 다 했어요.
7: 그래, 진짜. 그래. 어, 다 했다.
0: 그래. 이거 먹고 힘 좀 더 내봐요.
7: 그래.
0: 야? 내가 저 팔아가지고. 내 용도 좀 챙겨주고 갈게.
7: 용도 뭐 얼마 줄라까?
0: 용도 만 원.
8: 만 원 가지고 나머지 그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겠다 야. 한 900만 원 챙겨드려라.
0: 금비 좀.
4: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 시각 양파밭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식구들만으론 모든 수확을 할

수 없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양파는 수확도 수확이지만 선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크기에 따라 1번부터 4번까지 4종류로 분류되는데 1번이 가장

0: 이익 하면 안 됩니다. 양파망을 둘러가지고 다 봅니다. 보고 좋은 거를 사지, 이렇게 섞여 있다 보면은, 이 1번 가격보다 2번 가격보다 더 다운 더 됩니다. 왜냐면 이 사이 중간에는 3번 꼬다마도 섞여 있을 거란 가능성을 두고 가격을 못 봤죠. 1번이고 2번입니다. 달라요.
1: 빼야 돼, 다시.
2: 작업반장에게 잘못한 것을 알려줍니다.
0: 이거 다시 해야 됩니다. 와.
2: 1번에서 4번까지 다른 크기의 양파들이 한 망에 들어가 있는 상황. 아무래도 오늘 작업한 것들을 모두 다시 선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써 담아놓은 양파를 다시 밭에 풀어놓습니다. 마음이 정말 찹찹합니다. 양파밭에 비상이 걸려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오건 씨가 밖으로 나온 이유는 양파망 때문입니다. 충분할 줄 알았는데 부족해 급하게 사러 왔습니다.
0: 잘 마셨습니까? 자, 그 담아내기 망 갖다 놨습니까?
3: 예, 갖다 놨습니다.
0: 얼마죠?
3: 9,000개, 51만원이요.
0: 아, 예. 한 장에도 빠진 거 없죠?
3: 한 장 빠진 거 없어요.
0: 어? 그
3: 한 장에서 오니까 다 실으시면 3,000개입니다.
2: 빨리 돌아가 제대로 분류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해서 마음이 급합니다. 서둘러 양파망을 씻습니다.
3: 그 한 묶음에 500개씩. 아, 돈 됐네. 아,
0: 5, 3시, 3,000개. 아, 맞네. 아, 감사합니다, 형이야. 아, 내가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수확하고 전화 주세요.
0: 예, 감사합니다. 예.

0: 오건 씨가 양파망을 사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작업자들이 모두 돌아가 버렸습니다. 작업자들에게 화를 좀 냈더니 일을 하다 말고 돌아가 버린 건데요. 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1: 아, 왜 아직 판매 빨리 해야 되는데.
0: 작업반장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2: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소리 이후 음성사삼으로 연결됩니다.
0: 전화마저 안 받는 상황.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 이거 다 일로 다 옮겨야 돼. 이거 다 빼가지고 여기 재는 게 아니라고 차에 실어야 돼.
3: 못해 둘이는. 사람 불러야지 뭐.
1: 그치.
3: 우리가 언제 나가고. 뭐 한다 이 땡볕에. 오늘 폭염주의보를 한다. 폭염주의보. 사람 죽는 거 쓰러진다. 뭐 한다.
1: 그래. 뭐 그래도 한 해까지 한번 해보자. 작업부장님 불러야지.
3: 아, 작업부장님을 불러가지고 그게 아닌데 지금.
1: 아, 뭐 왜 안 오? 해야 돼.
3: 불러야지. 아니면 다 동원해야지 뭐.
1: 한 해까지 한번 해보자.
0: 밭이 너무 더워 그늘이 있는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1: 실장!
0: 결국 아버지까지 나오셨습니다. 온 가족이 총출동해 양파를 차에 싣습니다.
3: 우산!
1: 우산해라! 됐다!
3: 이제야 우산!
0: 엄마가 집으로 안 오자 딸 미주까지 밭으로 나왔습니다.
3: 미주야, 이거 와 있어. 저기 와 있어.
0: 미주도 뭔가 돕고 싶은 마음인데요.
3: 미주 도와줄 거야?
4: 네.
3: 오, 이거 큰 거네. 집에 갖고 가자.
4: 아빠! 아빠!
1: 양파 미주 가지고 있어.
3: 네. 양파 망가졌어.
1: 빨래 살 빼야 된다 살. 어이. 살 빼야 돼. 빨리 갑시다.

0: 트럭 한 대에는 싣지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입니다. 일단 먼저 작업할 분량을 차에 실어 보냅니다. 한 차에 20kg짜리 양파망이 150개 정도가 실리니 앞으로 네 번은 더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1: 자, 오케이. 자, 그렇지. 자, 그리고 이거 이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렇지. 오케이. 저도 작년에 공판장 가가지고 배웠습니다. 한참을 사는 건데.
0: 그런데 양파 쌓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명목하에 너무 입으로 지시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건 씨?
2: 알겠다, 알겠다.
1: 아니, 알려주잖아, 내가.
2: 알려주는 거 알겠다고 한 번만 알려줘.
0: 결국 다시 선별하기 위해 양파를 전부 꺼냅니다. 하루 종일 분류에 포장한 것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1: 내 피 같은 오늘 놈들은 주고 일을 덜라고 돈을 줬지만은 일을 더 나한테 만들어주고 내 돈 삥 뜯어가는 거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더 왔나? 아, 니 잘했다. 내 일 좀 더 와도. 아? 노네, 양파 이거 해놨는 거 작업해놨는 거 가지러 가야 돼. 이거 반에 반도 안 돼.
3: 반에 반도 안 돼.
1: 어, 반에 반도 안 돼.
0: 남은 양파를 실으러 친구와 함께 밭에 왔습니다.
1: 저 친구는 소위 말해 학교 다닐 때 같이 농지 부르던 친구입니다. 친구야, 인사 한번 해라.
3: 어? 안녕하세요. 아, 가벼운 건 줄 알았는데.
4: 데리고 친구 아니에요? 잘못 오신 거 같은데.
3: 아니에요. 떨어져요. 지금 고생하는데.
1: 그냥 들어가지고. 좀 싫으면 돼. 친구야. 더워지기 전에. 네. 이거 빨리 끝내야 된다, 이거. 이따가 35도, 막 체감온도 40도 되면 막. 일 못 한다 이거.
3: 야, 그렇다.
0: 사실 20kg짜리 양파를 싣는 건 쉽지 않은 노동입니다.
3: 힘드네.
1: 아, 시원해. 아.
0: 어머나, 오건 씨가 시원한 차에서 쉬는 것도 모르고 우직한 친구는 혼자 열심히 양파망을 나릅니다.
3: 예,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
1: 아, 저... 아...
0: 오늘 일은 아무래도 친구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요.
1: 아, 잠깐.
3: 어! 여기 뭐한데?
1: 아, 그래요, 네. 아이, 근데 저.
3: 일시키고 혼자 쉬고 있었나, 와.
1: 아, 전화가지고, 아버지 전화가지고.
3: 아, 빨리 해라.
1: 아, 맞아.
3: 아, 그래도 이제 쉬고 가야겠다.
1: 친구야, 그런 게 됐노? 빨리 도와.
3: 와, 혼자 쉬고.
1: 아니다.
4: 집에 가고 싶으세요?
1: 예?
4: 집에 가고 싶으세요?
3: 네, 집에 가고 싶어요.
1: 가자!
3: 가자,

0: 이거 보통이라 이래.
1: 이거보다 더 더울 때 아마 사람 색 깎는다 이거. 내 한 만큼 내가 벌어오기 때문에, 어? 이 보람은 있어.
0: 채 들었네.
1: 나 원래처럼 늘었나?
0: 채 들었네.
2: 힘든 일을 내일처럼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 농촌 생활이 외롭지 않습니다.
0: 다리 거덕거리네.
2: 이번엔 또 내려줘야 합니다.
1: 풀어가지고. 어, 풀어가지고.
3: 마루는 조금 마루 말려봐. 근데 지금 쭉.
1: 무슨 먹 가자. 오드베 오드베 어디 있나?
4: 오드베 저 밖 저기 우사에 있다. 우사에. 우사에 있다. 내가 갔다 올게.
1: 아니다 내가 갔다 올게. 네 하고 있어. 내가 갔다 올게. 내가 갔다
4: 일하기 싫어가지고 간다 저 말이야. 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마누라 시키고. 큰일이다 큰일.
1: 아이고. 무슨 뭐. 아 사. 사이다 먹어야 돼, 사이다. 사이다 먹어야 돼.
2: 아내와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 사이 또 혼자만의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와, 이쯤 되면 농땡이 피는 것도 실력이라고 인정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1: 살겠네. 와
4: 빨리 와.
1: 간다.
4: 빨리 온나. 혼자 먹는 거 알지? 내 것도 좀 갖고 온나.
1: 절대 내 혼자 안 먹는다. 간다. 아, 아버지나.
5: 아버님 안 드시네.
1: 어? 어, 휴식 분야야. 빨리. 예. 어, 그래. 아.
4: 아, 시원해. 힘들다, 힘들어. 이 몇 번 날라야 돼, 뭐. 또 차를 지금. 이것도 내려야 되네.
2: 그 후로도 계속되는 분류 작업. 끝날 것 같지 않던 고된 하루가 저뭅니다.

0: 다음날 아침 찾은 곳은 감자밭. 오건 씨는 감자 농사도 함께 짓고 있는데요. 수확이 2주 정도 남아 감자 상태를 살피러 왔습니다.
1: 어, 뭐야? 잠겨버린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이거를 물을 빼야 돼, 물을.
0: 양파 수확하느라 잠깐 못 온 사이 감자밭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수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 큰일입니다.
1: 어르신, 예. 요, 넌 누구 아십니까?
2: 땅 주인은 제가 모르겠고요. 농사 짓는 분은 요 태평 사양동인데.
1: 누더니 같은 게 파면 가 이마에 터져 감자에 뭐 물이 한강이 돼, 한강. 논도 보수를 좀 하라고 좀 전달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이면.
2: 전화번호도 모르고.
1: 아.
2: 이건 뭐 강가에 가다 한 번씩 나오시더라고.
0: 감자밭을 찬찬히 둘러보며 문제가 생긴 곳을 찾습니다.
1: 어! 어! 아, 이거 뭐야? 또 왜 뚫렸어? 아!
3: 이게 중간에 이게 뚫릴 수도 있어요?
1: 두더지밖에 없죠?
3: 이 동네도 두더지가 있어요?
1: 있습니다. 이 동네는 별의별 희한한 거 다 있어요, 여기. 아,
0: 논둑으로 물이 콸콸 흘러 들어옵니다.
1: 제 작물이 잠기면은 썩죠, 감자가.
3: 이제 물 있으면 안 돼요?
1: 예. 물이 차면은 안 됩니다.
0: 급한 대로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않게 구멍을 막아 놓습니다.
1: 와. 뭐. 자. 그래서 복구 내놨는데. 아, 터지길 바래야죠.
0: 밭의 3분의 1 정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빨리 물을 빼주지 않으면 썩지 않더라도 저장성이 떨어지는데요. 감자가 괜찮아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1: 아, 여보세요? 혹시 사장님이십니까? 사장님 되세요? 혹시 사장님 통화 좀 가능할까요? 남자 사장님. 아, 안 계신다고요? 아, 여보세요?
4: 예.
1: 예, 사장님, 오케이 짬뽕 사장님 맞으십니까?
4: 예.
1: 사장님, 그, 안녕하십니까. 민도농산 건호건 대표고요. 작년에 그 양파 좀 팔았었는데, 그, 두,
4: 예?
1: 양파 그때 좀 팔았었는데, 사장님. 좀 이래 사실 의향이 있으신지.
4: 많아요.
1: 아, 많이 가져놨어요. 아, 혹시 사장님 계십니까? 아, 혹시 양파 좀 안 사시죠?
4: 아, 양파
1: 좀 있어요. 아, 예. 밭에서 바로 들어온 거래처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전화를 일단 먼저 돌려봤습니다. 근데 뭐 몇 군데는 이미 들어온 데가 있다 하네요.
5: 아, 들어오나?
1: 아, 형님 바쁘십니까, 형님?
5: 아, 괜찮다.
1: 양파 수확 작업에서 수다바 좀 나가지고 했는데 수다바 좀 드리려고.
5: 아, 그래.
1: 아, 배달하러 가겠다. 아.
0: 오건 씨의 영업 방법 중 하나가 포털 사이트에 식당 이름을 검색해 무조건 전화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생긴 단골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올해는 재분류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 판매를 더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6: 양파 사줄 거 같나?
1: 모르겠다. 사줄 것 같기도 하고 안 사줄 것 같기도 하고.
6: 그래도 뭐 아는 사람이 됐나?
1: 맞지?
0: 전화로 만나기로 했던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호기롭게 오긴 왔는데 양파가 좀 팔렸으면 좋겠네요.
7: 아이고, 예.
1: 어, 안녕하십니까.
7: 근데 농사 됐나, 오래?
1: 야. 이게 순양파인데요. 어. 이게 순양파는 그냥 이렇게 서비스
7: 안 주고. 그런 게 안 돌아오래.
1: 난 잘 알잖아요. 이거, 야?
7: 너무 잘 짓다.
1: 한, 네, 얼마나 갖다 드릴까요? 한 100만 갖다 드릴까요?
7: 한 50만 갖다 재라마.
1: 50만? 어. 그럼 내 어머니네 이거 이런 담아. 근데 이런 담아 이거는 이렇잖아. 근데 이런 담아에 요런 거 요런 거 섞기도 상관없죠?
7: 그렇죠. 아무튼 요만해도 상관없고.
1: 이 20kg에 내 어머니 그 할게. 내 흔쾌히 해줄 수 있게. 야? 네, 2만 원 해드릴게요.
7: 알았어. 야? 알았어. 아니, 숫자마다 이거 집에 많이 있나?
1: 이거 몇 박스 있습니다. 좀 더 드릴까요?
7: 우리 집 갖고 오느라.
1: 아, 네, 이거 서비스 좀 드릴게요.
7: 이거 소스 빼도 괜찮고. 그냥 뭐 장작 곱게 썰어갖고 공장에 상관없더라.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7: 그럼 집에 나좀 바뀌고.
1: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7: 네. 여기까지 서비스 주고 뭐.
1: 드릴게요.
7: 진짜 농사 잘 짓다.
8: 멋진 거.
7: 생기만큼 잘 짓는 거. 나 몰랐더니. 술을 좀 많이 먹고 짐벌짐벌 많이 해요. 그냥 많이 먹었다.
1: 어머!
7: 이거 말 그러잖아. 그러면 나나 뭔지 좋지.
8: 원래 아시는 분이세요?
7: 네. 우리 아들 후배. 처음엔 할 때부터.
1: 우리 감사합니다.
9: 수고하세요.
7: 네. 덥다, 아직 좀 싫어.
0: 양파를 꽤 많이 팔아 기분이 아주 좋은데요. 때마침 점심시간이라 여기서 밥을 먹고 가려고 합니다.
9: 주는 뭐 했는데 이렇게 나온 거?
1: 이거 그 서세 불고기 전국장 두 개. 이거 서비스. 요것만 시켰는데 요거로 서비스 줘.
0: 어머나, 물건도 팔아주셨는데 감사하게 서비스까지 주셨습니다. 청국장을 듬뿍 올려 한술 뜹니다.

0: 이런 거 집에서 구우면 이런 맛이 안 나는데. 식당에서 구우면. 머리 이제 염색 좀 해야 되겠다.
1: 머리를 씻는 게야. 어? 봐라. 이 어떻게 해야지 오늘 많이 벌어가 신미영이 건미지 건더기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어? 이 양파도 어떻게 금액을 많이 받을까? 이 생각을 무상을 많이 하다 보면 머리 빨리 씻는 기라 알겠나? 아?
0: 아?
1: 그래.
0: 염색 좀 해라 이제.
2: 아내는 정말 남편이 고생을 많이 해 흰머리가 빨리 생기는 것 같아 마음이 쓰입니다. 생각난 김에 미용실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친한 지인이 하는 곳이라 이번엔 수확한 양파도 한 망 선물로 들고 왔습니다.
1: 아, 바르나?
3: 아이고야, 오빠라 오빠. 덥지? 머리 좀 자르고 염색 좀 해야 되겠다. 씨, 금액은 누가 봐도 촌놈이다. 어? 그다가 머리는 흰머리가 많아가. 누가 봐도 영감님이고.
1: 본인은 할 말 아이고.
3: 돈을 벌어도 좀 시장도 좀 하고. 응? 염색을 좀 자주 해라, 염색을. 나이 차이가 그래도 우리가 좀 있으니까 보니까 뭐 아무리 내가 누나라 그런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꼴통짓을 하는 게. 그래가 뭐 농구, 농사 지어라 막 얘기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그때는 안 얻으면 우리 때 뭐 뒤늦기라도 해갖고 뭐 자리를 잡았으니까 잘 된 거죠 뭐.
1: 힘들어 뒤지겠는데 나 잘 돼서 산다.
3: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노. 다 힘들지만 우리 때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고 어쨌든 이 나이에 그만큼 농사 짓는 것도 잘 된 거잖아. 야, 이마 확장하고 인물 난다 그자. 이마 확장을 내가 3cm도 쉽게 줬거든. 원래 이마가 좁았는데 친한 동생이니까 뭘 배워 오면 전부 다 눈빛 갖고 일을 다 하고.
1: 그럴 것 같아.
2: 바빠서 자주 못 오는 걸 아니 한 번 올 때 꼼꼼히 해주려고 노력하신다네요.
3: 꼬만 자. 앉았다 가만 자.
2: 귀농을 한 후엔 새벽에 일어나는 날이 많아 조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3: 오늘은 사람 되어서 다니도록 하여라. 거울도 좀 보고 그리는 게 좀. 다 됐다 하자.
1: 누워있다가, 고생했다가. 얼마인데? 이거 내 3만에 팔거든. 어?
3: 3만에 파는 거 맞아?
1: 그래, 맞아, 맞아.
3: 이거 좀 가자고.
1: 그래.
3: 하던 기술은 하자.
1: 그래.
3: 찍어. 감사합니다, 고객님.
1: 하하.
3: 나, 잘 먹을게요.
1: 이따가, 그 사무실 놀러 와. 다시 삼겹살 꼭 먹자. 알았지? 나도 마트에 또 너네 일하러 간대. 수고하세요. 행이야. 행이야. 어디 넘겨? 아, 안심가.
4: 왔나?
1: 야, 아, 날씨 너무 더워가지고. 삼겹살 좀 사는데 상추 행이 좋다며 그저 같이 먹읍시다.
4: 날씨가 이렇게 더워하고 막 상추 다 죽었다 다 죽었어.
1: 어때?
4: 여 봐라 지금.
1: 괜찮네.
4: 장키는 뭐 괜찮나 보고 꽃차하고 여저 깻잎 좀 따가면 되겠네.
1: 많이 나 뭐.
4: 그러니까 뭐 식을 때 식어 갖고 먹으면 돼.
1: 됐어.
4: 여 꽃차 좀 따가라.
1: 근데 고추 안 매운 거 넣으면 돼.
4: 안 매운 거 이쪽에 이거.
1: 요거?
4: 요거 매운 거.
1: 요거도?
2: 고추가 아주 싱싱합니다.
1: 행이야, 고마워서 뭐 고추만 먹으랍니까? 고기하고 이 상추도 많은데.
4: 고추 많이 먹잖아, 너.
1: 행이 고추 많이 먹어.
4: 알았어.
1: 갑시다.
4: 그래.
1: 깻잎 어디 있니, 깻잎이야?
4: 저 앞에 있어.
1: 깻잎 좀 넣자. 아, 어디야?
4: 뭐, 집 앞에.
1: 삼겹살 내 준비해 놨다 이게.
2: 고추와 상추를 넉넉히 따들고 농장으로 왔습니다.
4: 빨리 구워라.
1: 오케이.
2: 삼겹살이 맛있게 익었습니다.
3: 야, 너 이번에 양파 농사 잘 됐나?
1: 뭐.

0: 네 군데 있는데 잘 된 데는 잘 됐고 뭐 좀 뭐 하는 데는 뭐 하고
1: 잘 됐는데 나는 왜 수능 맞으노? 수능이랑 달가 이거
0: 암장파다 암장파
1: 아 그런 거야?
0: 그래
2: 그래서 조금 쏠려 아니지?
0: 예. 그래 알았다
2: 고기 내 고기 내 고기 야 소스 좀 따가진다
0: 아이 이게
2: 한쪽 해가 이게 단가 초가
1: 안 알아.
2: 아, 내볼 건데 뭐 주노? 뭐야, 얘가.
1: 대단하네. 아이고, 야야.
2: 준비해 줄게.
1: 뜨거라.
2: 자. 줄까?
0: 어.
1: 또 시작이다, 나 그러면. 나 머리 괜찮아? 60 여자 앞에
0: 누나 머리가 잡았네
2: 이뻐
1: 애빠지 차 입고 스프레이 좀 밀줘 하고 와가 벌써 입으라고 내키지마 그래도 야 그때 생각하면 맞지? 진짜 니 이제 자리 잡고 하이지
0: 아이고. 나 자리 잡은 거 같나?
1: 그래 이제 시작이다 마는
2: 내라
0: 응?
2: 좀더
1: 내 얼쩡 어느 거야
0: 어?
1: 잘 먹고 잘 살아라 건배
0: 건배
3: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 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 한 잔에
4: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밤이 깊어갑니다 며칠 후
5: 네. 와 바다다
0: 바다다 도희 갈매기 잡아볼래? 어?
6: 여기 저기야
0: 저기 있어?
6: 내꺼
5: 갈매기가
0: 어 아니네
4: 여름이면 양파 수확으로 바빠 어디 갈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은 큰맘 먹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나들이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아 오건 씨 부부는 마음이 좋습니다.
0: 여자!
4: 둘째는 겁이 많습니다.
0: 어? 자, 해서 잡을게.
4: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0: 야, 미주야 바다 오니까 좋지. 미주 좋아? 양파는?
5: 파보다 맛있다.
0: 양파 사랑해 주세요.

0: 어떤 때는 애절한 소리를 내다가 또 한편 해학적인 소리로 양극단을 오가는 악기. 웬만한 국악에 거의 빠짐없이 편성돼 연주되는 악기계의 감초, 해금. 해금은 악기의 구조를 봐서는 분명 현악기지만 관악기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해금은 현악기일까, 관악기일까? 해금은 명주실로 꼬아 만든 두 줄의 현 사이에 말총으로 만든 활대를 넣어 문질러서 소리를 낸다. 이 현의 울림은 나무로 된 울림통을 거쳐서 외부로 퍼져나간다. 궁중음악, 민속음악, 그리고 근대의 창작음악까지 널리 쓰여 향악기인 것 같지만 악학괴범에 보면 당악기, 즉 외래악기로 분류된다. 해금은 중국에서 들어온 악기로 고려시대부터 연주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증보 문헌비고에 따르면 악기를 만드는 재료에 따라 금부, 석부, 사부, 죽부, 포부, 도부, 혁부, 목부라 하여 8가지로 악기를 구분하고 있다. 해금은 검은고, 가야금과 함께 명주실로 만든 사부에 속해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악기의 몸통과 부속품을 모두 합치면 국악기를 만드는 8가지 재료를 모두 사용한 유일한 악기이기도 하다. 사부에 속하고 찰현악기인 해금. 분명 현악기가 맞는데 해금을 관악기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해금은 활대로 현을 긁어 줄의 진동으로 발생한 소리를 울림통을 거쳐 소리나는 원리를 갖고 있다. 활의 움직임으로 강약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표현에서부터 강렬한 음량까지 조절이 가능하다. 줄을 뜯어 연주하는 가야금, 검은고 같은 발현악기는 현을 뜯거나 내리칠 때만 소리가 크게 나고 잠시 지나면 소리가 사라진다. 즉, 지속적인 소리 내기가 어려운데 비해 해금은 활대의 움직임에 따라 줄곧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악기와 유사하다. 예로부터 해금은 현악기와 관악기의 성격을 함께 갖고 관악합주와 관현합주에 모두 편성되었다. 현악기도 아니고 관악기도 아니라는 의미로 비사비죽이라고도 했다. 일부 문헌에서는 관악기에 분류되는 경우도 있으며 서양악기 분류법에 의하면 해금은 현악기에 속하기도 한다. 단 두 줄뿐이지만 연주 못하는 음악이 없고 현악기와 관악기의 장점을 포괄하는 특수성을 가진 해금. 그만큼 재주꾼 같은 악기다.
1: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 수의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3: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1: 시키는 대로.
3: 네네.
1: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4: 좋게 얘기해줘야지.
1: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5: 아닙니다,
1: 보라보고 있는데
5: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는 뜨거운 여름.
1: 위험해질 수 있어요.
0: 지금 지킬 건 온열질환 행동요령,
2: 수분,
0: 그늘, 휴식.
3: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1950년 전쟁 직후 여성 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에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은.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소봉 역의 라미란.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

0: 사실 이거 주려고 너 오라고 했어.
1: 이거
0: 정기 공연 오디션 대본이야. 난 지금부터 정기 공연 오디션 준비해. 난 너 연구생 무대에나 서라고 서울로 데려온 거 아니야. 내 뒤를 이을, 아니 내 자리를 두고 경쟁할 남역이라고 생각해서 데려온 거지.
1: 감히 제가요?
0: 그래, 정년이 너. 넌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거야.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 연구생 공연, 그런 건 실력 검증이 필요한 연구생들이나 하는 거고, 넌 이미 재능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돌아서 가지 말고 넌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 그렇게 할 거지?

0: 선배님 말씀은 참말로 고맙구만이라. 하지만 받지 않겠습니다.
1: 왜?
0: 그 길은 제 길이 아니어라. 안 그래도 다들 지가 지 실력으로 이 국극단 들어온 거 아니라고 떠들어 싼 뒤 역시 또 쉬운 길을 선택해 불면 그 사람들 말이 맞다고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된게요. 그렇다가 지가 시방 내빼 불면 허영서 고가시네가 진로 손뼉치고 좋아하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비웃을 것이요. 하, 그 꼴은 죽었다 깨나도 못 보겠은게요.
2: 그래, 네 선택이 이거라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기억해도 정연아, 선택에 따른 후회도 책임도 오로지 다 네 몫이야.
0: 돼가지고 뭔 짓을 한 거예요?
3: 정기 공연 오디션 대본을 포기했지.
0: 잘한 짓이겠지?
3: 미친 짓이지. 다들 못 가져서 안달인 걸 포기했잖아.
0: 아니요! 잘한 거요.
4: 아, 그 대본 받았다가는 문옥경이 TP로 들어온 거 맞다고 확인시켜주는 꼴밖에 안 되지.
0: 내가 그 소리 듣기 싫어갖고서는 시방 내기까지 해보는 것인데. 나는 내 실력으로다가 받아내볼 것이야.
3: 너 대단해. 나 같으면 그렇게 단번에 거절하진 못했을 거야.
4: 아유, 야무지게 질러는 났는디. 하, 방자 연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더 모르겠다.
3: 이런 때 뭐 해야 되는지 알아?
5: 쇼핑.
6: 있어야지. 아, 우선 콜드 크림부터 사고. 이거 더위 코팅은
3: 이거 바르고 무대에 서면 얼굴이 세상 뽀얗게 보일 거야.
6: 이게 요즘 인기 폭발이야.
7: 그래. 냄새도 좋네.
6: 자, 이거.
7: 아, 딱 예쁜 거.
3: 정연아.
5: 내 선물이야.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우리 맹세하는 의미로 하나씩 나눠 갖자.
0: 맹세? 무엇을?
5: 우리 우정 변치 않기로. 그리고 꼬부랑 할머니 될 때까지 같이 굳굳하기로.
0: 뭐 그런 것을 맹세치기나 한다냐.
5: 안 하면 나 화낼 거야.
0: 아, 나 징한 거 사 죽겠네.
4: 아, 알았어. 허자. 맹세 하면 될 것 아니야. 저 윤정년이는 홍주란이랑 꼬부랑 할맛이 될 때까진 같이 굳굳을 하고 영원히 우정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됐냐?
5: 응, 됐어.
0: 가볼까? 있어야? 아, 복부서도 장날이면 저라고 나와서 춤추고 돈 벌던 사람이 있었는데.
8: 아니, 저 사람은 돈 안 받고 그냥 하는 거야.
0: 에?
8: 아, 그냥 자기가 춤추는 게 좋아서? 에? 자기 춤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는 게 좋아서 저러는 거야. 어딨어?
3: 대단하네. 막 추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좋아해.
0: 막 추는 게 아니야.
5: 응?
0: 어떻게 춤을 추면 구경꾼들이 좋아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 사람들을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추고 있는 거예요. 나도 무대 위에서 쩔하고 관객들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0: 잠 못 잤어?
1: 밤새도록 대본본이라고.
2: 그러니까 애초에 주제넘게 방자를 하겠다고 덤비질 말았어야지.
0: 박초록, 그만 좀 해.
1: 니는 한마디라도 안 거들면 입에 가시가 돋냐? 아따, 니 나 없으면 심심해서 어떻게 살래?
2: 별 걱정을 다해 정말.
1: 내가 어째 그 생각을 못했지?
0: 뭐가?
1: 방자도 사람들을 웃기는 놈이잖아.
0: 응?
1: 쉴 새 없이 사람을 웃기는 방자는 말하자면 그라지? 광대 같은 놈이란 말이야. 쉴 새 없이 사람들을 웃기되 관객들 반응을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자. 그것이 춘향전의 광대. 방자인 거야.
0: 어?
3: 애야, 나 어디 좀 갔다 온다. 나 오늘 연습 빠진다고 전해주고. 아, 정연아, 어디 가는데?
4: 정기공연 오디션 일정입니다.
5: 대본 받을 사람들은 다 받았지?
4: 네. 저 오디션 대본에 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신임 연구생 중에 대본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5: 간도크네. 신입생 누구?
4: 혹시 윤정년이야?
5: 네.
0: 윤정년은 참석 안 했습니다. 잠깐 나 좀 보자. 윤정년, 어제 최종 연습도 빼먹었다면서?
6: 네.
0: 너 윤정년 쫓아내겠다고 아예 공연까지 망칠 셈이니? 내일 개막하고 공연 시작할 때까지 윤정년이 안 오면 너 그땐 어쩔래? 이건 연구생 공연이라도 엄연히 메랑국국단 이름을 건 공연이야. 네 독단으로 공연을 망치게 놔둘 순 없어.
6: 공연을 망칠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방자 역 제가 할 겁니다.
0: 이몽룡 역을 맡은 네가 방자를 어떻게... 너 설마 1인 2역을 하겠다는 거니?
6: 네.
0: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내 눈으로 봐야겠다.
7: 아이고, 준양아.

0: 모두 다 내 탓이로구나.
1: 아, 이보시오, 남이 편지 다 줬어. 여보, 그런데 당신이 춘향이와 어찌되오?
2: 어찌되어 묻는 것이 아니라 편지 보니 사연도 불쌍하고 게다가 이렇게 혈서를 허였으니 목석인들 보겠느냐?
0: 아니, 이가 누구요? 도련님이시지요?
2: 아, 그렇지요? 도련님이시지요? 아이고, 도련님! 도련님 얼굴이 어찌 이리 되었소?
3: 이범령과 성춘향의 사랑 이야기 국제극장에서 볼 수 있어. 미래스타들이 준비한 공연 진행전이요.
4: 오늘 공연은 허영서 동무대가 될 거야. 지금 영서 실력은 연구생들하고 놀 수준이 아니니까.
5: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엄청 잘한다는 건데.
6: 윤정년은 아직도 안 온 거야?
7: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야? 리허설도 빠지고
8: 도망간 거 아니야?
9: 아니야, 정년이가 왜 도망가?
6: 방자가 안 오면 오늘 공연을 어떻게 올리자는 건데. 허영서, 네가 말해봐.
10: 윤정년이 시간 맞춰서 안 오면 방자혁은 내가 할 거.
9: 나 조카 늦었지? 정년아!
11: 참말로 죄송합니다. 두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6: 안 올 줄 알았는데 오긴 왔네.
7: 오면 뭐해? 리허설도 빼먹고 호흡을 어떻게 맞추겠다는 거야?
10: 40분 남았습니다. 다들 빨리 준비하세요.
6: 너 안 오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뭐하다 이제 온 거야?
11: 방자 찾느라고 조금 늦었지.

0: 알았네 알았어. 에휴.
1: 쟤 저래서 첫 대사나 제대로 치겠어?
2: 장가 보네.
3: 여그가 지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삼남서 제일 가는 강알루랑께요. 어짜요? 아이, 아 어짜요? 아닌 게 아니라 과연 잘 지었지라?
4: 워메 워메 우리 도련님이 그냥 강알루를 보고 벌써 넋이 빠져버렸는갑네.
3: 저 기와꿀엔 둘들이야. 나는 광알루, 광알루 하기에 아주 굉장어련이 허였는데 고작 이것을 두고 그리하였단 말이냐?
5: 그만 말씀이여? 아따 좀 테라가였다고 그라여? 자, 이 다락에 한번 올라오셔갖고

0: 등짬밥으셔.
1: 니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구나.
0: 그라저잉. 으따, 날 좋을 때 그냥 여기서 막걸리를 한 잔을.
1: 아니, 저 자는 누구냐?
0: 을렐레, 무먹어그라까이.
1: 내 부채 끝을 보아라. 저기 건너 말이다.
2: 어?
0: 아따, 서 있는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1: 네 눈에는 저것이 안 보인단 말이냐?
0: 참말로, 아니, 아니 그럼 이 백주 대낮에 귀신이라도 보인단 말이여?
3: 해도 갔고 달도 같은 어협분 민이 나온다. 천사 목소를 번듯 틀어 양커네 줄을 갈라주. 사람은 사람
4: 일주일만 스승님을 따라다니게 해주셔.
5: 스승님이라니, 나 같은 사람한테 뭐 배울 것이 있다고요. 나는 요 춤추는 거밖에 모르는 무지랭이요.
4: 바로 그거여라. 춤. 그것 한나에만 몰두해갖고 주변 사람들을 다 웃게 만드는 거. 그 재주를 일주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잡소.
3: 황자 본모듯 오춘향고로로 건너간다. 간가르지고 맵씻고 태도 고운 처방자. 셀수 없고 발랑거리고 멍스런 처방자. 상황 모요지 않은 편지전튼 청조처럼 말 잘하고 눈치 있고 영리한 처방자. 셋 해방 조각 내 구인 게 방송.

0: 제로 자, 찾아보매. 한 발 여기 놓고 또 한 발 저기 놓고 중충 중충거리고 건너간다. 조약도 덮었지마 버들에 앉은 꿰꼬리 속차 후천 알려보고 잠송 아직도 죽장 삼어서 자르르 끌어 이리저리 건너가 준양 준천 헌은 앞에 파도는 드넘들어서 준양을 포르네 건원이 뜨게 안 하렸다. 준양아!
1: 아따 향단이 너는 나하고 놀자. 으야
0: 짝을 찾아서 봄 노래를 부른다. 봄 노래를 부른다. 춘향 아가씨 몽룡도련님 봄 노래를 부른다.

0: 모르고 우리들은 이문
1: 이게 송년이가 찾은 방자구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시름 있게 하고 웃게 만드는 광대.

0: 그게 뭐야? 관객들이 다 좋아하고 있어.
1: 인자가 저런 박수를 받다니. 말도 안 돼. 이거 완전히 윤정연 동무대처럼 됐잖아. 정연아, 너 정말 잘했어. 나

0: 남한테 어물쩡 기대려고 했다가는 무대 일을 망치고 말 거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
1: 이리 오너라 헛번호이자.

0: 하느냐. 동굴 동굴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강릉 백청을 따르르르르 부어씨난 발라버리고 풀분점 움퍽 떠 반간 진수롬 버그랴느냐.
1: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0: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앵도를 주랴 보도.

0: 이번 무대 조심해.
1: 뭐?
0: 이번 무대 조심하라고. 뭔가 이상해.
2: 아이고, 꿈이 대다 대. 아유, 휴. 얼다 멀어. 아이고, 이거.
3: 보고 봉하면 어떻겠느냐?
2: 뭐여 시방? 무시 휙 지나갔는디? 그 당신 껍딱 보고 말을 들어본 게 꼴불견이네. 내가 꼭 안 보여주려고 허였는디 당신 문자 속이 또 기특하여 보여주는 건께 후딱 보고 봉해주셔이.
3: 너는 저만치가 있거라.
2: 조심조심 보셔. 아이고, 나는 저까 쉬어야겠구만. 아유.
3: 아이고, 주향아. 저저

어여 이것이 무엇이여? 이 아유 아이고 이놈의 어른 이놈의 편지를 이렇게 땅바닥에 놓고 아이고 음에 들어라 이거 눈물이고 콧물이 다 젖었네 이거 들어라 들어 근데 저 목소리가 말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 같은데? 그 보이셔? 아이, 아이 좀 보이셔? 아이 참말로 그 얼굴 좀 보이셔?

뜰 때까지 엎어져 있을 거예요? 아이 얼른 일어나!

0: 뭐야? 이 상황에 계속 연기를 하는 거야?
1: 혼야 방자야, 울지 마라. 내가 진양이를 구해오겠다. 아이, 걱정 말거라.
2: 서방님도 참, 저를 다 속이시고 자 서울서 한가락 하고 오신 거잖아.
1: 아이고 이놈아.
2: 또 칠칠 맞게 무엇을 또 떨치고. 에이, 설마 이거 마피 아니야? 아이고 우리 도련, 아이고 우리 준영 아씨, 인자 살았네, 살았어.
1: 너를 이리 두었다가는 천기 누설을 하겠구나. 이리 따라오너라.
2: 아이고 서방님, 아 좋아서 안 그래요.
0: 그러고 더 볼 것도 없겠어.

0: 오늘 모두들 고생 많았다. 메란 국극단 이름에 걸맞는 훌륭한 공연이었다. 오늘 무대에 서면서 느꼈던 압박감과 두려움과 맞서 싸웠던 경험들은 너희에게 다 좋은 밑거름이 될 거다. 수고했다. 윤정년. 아까 무대 오르기 전에 지팡이 확인했니?
1: 안 했어라.
0: 무대 오르기 전에 분장과 의상 그리고 무대 소품을 스스로 체크하는 건 기본이야.
1: 예.
0: 그래도 빠른 시간에 어떻게 너만의 방자는 찾았구나.
1: 그 말씀은?
0: 도영이한테 얘기 들었다. 내일 아침에 단장실로 와서 대본 받아가라.
2: 진지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언제 너희들이다요.
1: 사과해? 뭘? 내가 대본 받아내면 내가 실력 없이 들었다고 한 거 사과하고 문옥경이 뒷배니 어쩌니 그 소리도 집어치우겠다고 했잖아. 뭐도 있는 데서 사과하라고.
3: 미안해.
1: 뭐라고? 네가 사과했으니까 내가 넘어가 준다. 안 돼, 네 인자부터 또 헛소리 했다가는 나한테 뒤진다.
3: 윤정년은 오늘 춤도 노래도 제멋대로였어. 정기 공연에서 저랬다가는 단장님이 불벼락을 내렸을 거야.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할게. 열흘 만에 저렇게 자기만의 방자를 찾아올 거라고는 솔직히 예상 못했어.
4: 오늘 공연을 보고 나니까 왜 정년이가 내 제안을 거절하고 굳이 방자를 하려고 했는지 알겠어. 어쩌면 윤정년은 내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더 큰 배우가 될지도 몰라.
3: 그래, 윤정년 나쁘지 않아. 하지만 역시 지금은 영서 실력이 제일 출중해.
4: 맞아. 허영서는 오늘 소리 하나만으로도 거기 있는 관객들을 다 휘어잡았어. 근데 허영서 연기를 보니까 알겠어.

0: 왜 단장님이 그동안 그 애를 촛대로만 세웠는지. 내가 궁금한 건 너도 이미 허영서의 한계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선 말을 안 한다는 거야. 누구보다 배우 보는 눈이 날카로운 네가.
1: 너네들이 윤정년 지팡이 미리 망가뜨려 놓은 거지? 잡아뗄 생각하지 마. 아까 너네들 이상한 신호 주고받는 거 똑똑히 다 봤어. 앞으로 그런 짓 두 번 다시 하지 마.
2: 너도 윤정년 싫어하잖아.
3: 그래! 너도 윤정년이 알아서 나가게 하려고 일부러 방자액 시킨 거잖아.
2: 응, 맞아 맞아.
1: 내가 너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일 벌리는 줄 알아? 난 윤정년이 도망가면 혼자서 1인 2역을 할 준비가 돼 있었어. 너넨 아까 윤정년이 무대 망쳤으면 무슨 대책이 있었는데? 또 한 번 이딴 짓 하면 그땐 단장님께 바로 말씀드릴 거야.

0: 이시기, 아까 나 도와주려고 한 그 고맙다이. 니가 영 싸가지 없다고만 생각했는디 아따 나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1: 착각하지 마. 널 도와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까 네가 망칠 뻔했던 건 내 무대였어. 난 이 춘향전으로 확실하게 눈도장 찍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 그 누구든 내 무대를 망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연습도 몇 번 빼먹은 네가 어떻게 오늘 공연에서는 나랑 그렇게 호흡이 잘 맞았는지 궁금하지 않아? 설마 네가 잘해서 오늘 무대를 무사히 마쳤다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 무대 망치기 싫어서 내가 너한테 맞춰줬던 거야. 네 상대역인 내 실력이 좋았던 거지 네 실력이 좋았던 게 아니라고.
2: 그러는 너는? 너도 오늘 공연 봤으면 윤정연이 가진 너무 뚜렷한 단점을 눈치챘을 거 아니야.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해? 오늘 공연에서 윤정연의 장점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던 그거, 그건 윤정연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윤정연은 다음 공연에서 자멸할 거야.

자, 뛰어! 뛰어! 너희들 같은 체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기 공연 들어가면 적어도 일주일에 7번 이상은 무대에 서야 하는데 체력이 없으면 연기를 잘하든 노래를 잘하든 말짱 도루묵이야. 무대에서는 액션, 특히 칼 싸움이 아주 중요하다. 허영서, 윤정년, 앞으로 나와서 목검 잡아봐라. 좀 전에 본 것처럼 둘이 합을 한번 맞춰본다.

0: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1: 자, 한 번만 더 하게 해주세요. 아, 이번에 진짜 이 자식 꿈아이라.
0: 이기기 뭘 이겨? 이게 지금 서로 이겨먹겠다고 힘자랑하는 장면이 아니잖아.
1: 어, 칼싸움인데 그 이겨야 되는 거 아니대요?
0: 둘 다 들어가고 백도행 나와라. 자명구 제5막. 몽룡공주가 죽고 분노한 호동왕자와 고미걸의 결투가 시작된다. 내가 호동왕자, 백도행이 고미걸이다. 고미걸 이 비열한 놈, 넌 너를 죽여 공주의 원수를 갚겠다.
2: 가련하도다 어린 왕자여, 괴롭구나 젊은이여. 너도 원하지 않았느냐? 자명고찢기를 낙랑을 짓밟고 부수기를! 나는 네 욕망을 이루어줬을 뿐이다! 저승에서 공주에게 안부 전해주시오, 왕자여.
1: 진짜 잘하네.
3: 도행 선배 칼싸움 실력은 최고니까. 아, 괜히 최고의 가닥기라고 하는 게 아니야.
0: 윤정년.
1: 예.
0: 이제 뭐가 중요한지 알겠어?
1: 합이 중요한 거구만요.
0: 그래, 합이 중요해. 애정씬이든 싸움씬이든 가장 중요한 건 상대 배역과 호흡을 맞추는 거다. 제각각 아무리 훌륭한 연기를 한들 눈앞의 상대와 호흡이 맞지 않으면 관객들은 금방 집중력이 떨어진다. 다들 이 점을 명심하도록. 알겠나?
4: 네!
0: 좋아. 다음은 홍주란, 박초록 나와.

0: 이리 뭐라 가시디?
1: 팔에 금 같대.
2: 운동한 이거 하고 있으래.
0: 아따.
1: 가자.
0: 나 방출하고 그놈에 가시네.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아, 그러고 무학스럽게 휘두를 일이야? 그런 거 한만 맞추면 그만이지. 아따.
3: 애야.
0: 아, 기운 내랑 깨.
3: 그래도 금방 갔단 게 그 팔만 안 움직이면은 오디션 효과지는 금방 났을 것이여.
1: 오디션이 문제가 아니라. 정연아, 먼저 들어가. 나 잠깐 들렀다 갈 데가 있어.
0: 어? 저 누나 왜 그래?
1: 아, 저 괜찮아. 일할 수 있어요.
0: 야! 야, 너 여기까지 왜 따라왔어? 아니, 너 뭐야? 너 설마 역시 일하는 거야? 아, 야가 간도 크네. 단장님이 백과대에서 일하지 말아 가시던디.
1: 아, 그건 국극단 이름 팔아서 노래 팔지 말라고 한 거였잖아. 나 여기서 그냥 서빙님만 하고 있고 나 국극 단원인 것도 몰라. 옥경 선배나 혜란 선배 같은 주연들이야 돈을 많이 벌지만 국극단에서 연구생들한테 주는 용돈은 적으니까 할 수 없잖아. 이렇게 몰래 나와 버는 수밖에.
0: 아니, 근께 그렇게 왜 몰래 일하면서까지 돈이 필요하냔 말이야.
1: 우리 언니 폐병이 있어서 약값이 많이 들어가.
0: 전에 편지 쓴 그 언니? 다 몸이 야가다더니 폐병이 있었던 거야?
1: 다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뛰쳐나온 것도 미안한데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어.
0: 나 많이 성가시겠다. 아이. 그래도 아니 내가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다만.
1: 야, 늦겠다. 나 들어갈게.
0: 응? 야! 저 팔을 해갖고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4: 어머, 들어가세요 사장님.
5: 들어가세요.
6: 너 그 한쪽 팔로 무슨 서빙을 하겠다는 거야?
1: 한쪽 팔로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든 할게요.
6: 아, 그러다, 어? 손님한테 커피 엎지르기라도 하면. 그리고 이게 다방 안에서 그 꼴로 돌아다니면 보기가 좋니? 어? 지금 안 그래도 진짜 바빠 죽겠는데.
0: 제, 지가 쭈란이 대신 일할게요. 그러면 되지라.
6: 쭈란이 다 나을 때까지 네가 대신 일하겠다고?
0: 예.
6: 너 이름이 뭐니?
0: 윤정년인데요.
6: 아우, 얘가 또 사투리를 쓰네. 여긴 손님들 접대하는 직업인데 사투리 쓰면 곤란하지. 우리 다방 품위 문제도 좀 있고.
0: 아니, 사투리를 쓰는 것이 품위가 뭐지? 인자부터, 아니 지금부터 표준말을 쓰면 되지요? 작정하면 서울말도 잘 쓰거든요.
6: 우선 일하는 거 보고 계속 쓸지 말지 결정할 거야.
0: 해.
6: 유니폼 줄 테니까 나 따라와.
0: 야.
1: 너 뭐 하는 거야?
0: 그럼 어쩐데. 친구가 힘들 때는 도와줘야지. 너 아까 본 게 안 잘리려고 용을 쓰더만. 너 났을 때 끄증. 그때까지만 내가 일할게.
1: 그러다 국극단에 너 여기 드나드는 거 들키면 네 마음만 내가 받을게.
0: 잘리면 안 된담서. 너 돈 벌어갖고 집에 약값 보태줘야 한담서. 나도 가족들 호강시켜 죽었다고 집 뛰쳐나온 거라서 네 마음이 뭔지 알아.
1: 들키면 너도 혼날 텐데.
0: 걱정하들 말아. 뭐 매랑 국극단 단원인 것만 안 들키면 되지. 그러고 뭐 서빙만 할 것인데 뭐가 걱정이래. 맛있게 드세요. 응?
7: 아가씨 여기 물 한 잔만 주세요.
0: 아, 물 드릴까요?
7: 네. 미승현.
0: 어, 왜, 왜.
7: 저기 안쪽 자리.
8: 양 사장님?
9: 아, 네.
8: 여기. 저기 저 직원 국극단 단원이죠?
9: 네?
5: 메랑고 극단 단원이잖아요. 얼마 전에 연구생 공연 보러 갔다가 저 직원 봤어요.
8: 아, 정말이요?
5: 모르셨던 모양이네. 방자 역할 했는데 연기를 꽤 잘했어요.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 부르고.
8: 그래요?
0: 필요한 거 있으면 주문하시고요.
9: 네. 네.
0: 아, 나 혼자 해도 되는데 왜 넌 자꾸 움직이냐. 아, 쉬어야 팔이 낫지.
2: 나 때문에 너 당일까지 하는데 미안해서 그러지.
0: 아, 됐다 함께. 그러고 뭐 해본게 은근히 재밌던디.
2: 난 너 들킬까 봐 조마조마해 죽겠다.
0: 에휴, 쉬어. 아이, 내가 할게. 아이, 좀. 아이, 내가
10: 내 것도 좀 같이 봐라.
3: 야, 박초록이. 닌 주라니팔 이 모양 이꼴로 맹글어놓고 사과도 안 하냐?
11: 내가 일부러 그랬니? 연습하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3: 그리고 주란이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대신 나서세요?

0: 야단이야. 그러고 본게 니하고 나 사이에 아직 계산이 안 끝났지? 어? 너 내가 대본 받아내면 내가 시키는 거 뭐든 한다고 했냐 안 했냐? 아야, 니 그 이쁜 조동아리로 막 갑자기 두 소리하고 그런 거 아니겠지?
1: 해! 하면 됐잖아! 누가 언제 안 한대?
0: 그러면 아따, 앞으로 그 주란이 팔 났을 때 그죠? 그 주란이가 해야 되는 청소, 빨래, 설거지 그거 네가 다 해라잉? 어? 음에요, 글래질부터 해야 뜨겁다. 하면 주란아! 가자잉!
1: 아, 윤정열! 아, 네가 하는 거 마저 하고 가!
2: 애기들이 냄새 맡고 온 줄 알았네. 아유, 이놈 다들야 냄새 퍼진 게. 됐다, 됐다. 에, 그 니도 조금 먹을래?
3: 됐으니까 너나 먹어.
4: 근데 갑자기 찐빵을 사왔어?
2: 너 팔 빨리 나서려면 잘 먹어야 돼.
4: 찐빵 먹으면 팔이 잘 나는데?
2: 뭐든지 맛있게 먹으면 약이 되는 거야.
4: 명언이네.
2: 뭐? 왜? 왜?
4: 나 그만 갈까? 아, 그만 갈게.
2: 거긴 어딜 가요? 취침 시간도 다 멀었는데.
3: 됐어. 내가 나갈 거야.
2: 뭐야? 누가 있네. 지도 찐빵 사 먹고 싶어서 나간 거 아니야?
4: 야.

0: 야, 응서. 대련에서 날 이긴 사람은 단장님밖에 없었는데. 역시 영서는 허둥왕자로 오디션을 보겠구나.
1: 아니요, 고미걸로 볼 생각입니다.
0: 네 마이가 아니라 가닥기로 보겠다고?
1: 네.
0: 저번 연구생 공연 때도 이몽룡 맡아서 그렇게 잘해놓고.
1: 나중에 네 마이를 잘해내기 위해선 지금은 가닥기 연기를 해보는 게 저한테 필요해요.
0: 정말 영서다운 접근법이구나.
1: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번에 제 이몽룡 연기 선배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글쎄, 넌 이미 완성형에 가까워. 오히려 네가 언제 치고 올라올까 내가 긴장.

0: 해야겠지.
1: 아, 아직 그 정도까지는.
0: 아니야. 누군가 내 자리를 위협해주길 정말 설레면서 기다리고 있어. 지금은 네가 제일 근접해 있다. 아, 호동왕자든 고미거리든 그냥 즐겨.
1: 네?
0: 즐기라고. 그러기 위해선 네 스스로를 많이 내려놔야 할 거야.

0: 맛있게 드셔요.
1: 네.
2: 박 PD님, 방송국 일은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개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정신없죠?
3: 뭐 일은 재밌습니다. 윗분들이 좀 보수적이시고 투자받기가 힘들어서 그게 문제죠. 근데 그것도 히트작 하나만 생기면 분위기 확 달라질 겁니다.
2: 역시 박 PD님 의욕 있어서 좋아.
3: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2: 가수 지망생 애들한테 노래 레슨 해주고 있어요.
3: 레슨만 하지 마시고 패트리샤도 슬슬 신곡 내고 돌아오셔야죠.
4: 사장님, 오늘 노래하기로 한 가수가 갑자기 아파서 못 나오겠다고 전화가 왔는데요.
5: 아니, 갑자기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면 어떡해. 지금 어디서 가수를 구하라고. 내가 양희자 씨한테 부탁해볼게.
4: 아니, 양희자 씨 제가 전화드려봤는데 지난주부터 오거리 다방에서 공연하신대요.
5: 그래? 그럼 그 정옥자 씨는?
4: 정옥자 씨 다리 다치셔서 당분간 댁에서 꼼짝 못하시잖아요.
5: 그럼 어떡해.
4: 저기 패트리샤 와 있던데 패트리샤한테 부탁해보면 안 될까요?
5: 패트리샤? 아니야. 괜히 패트리샤한테 노래 시켰다가 이 언니한테 일감 줬다고 우리 다방 계란 맞는다.
4: 오늘 하루만 쓰는 것도 안 돼요?
5: 다른 다방들 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살이느라고 못 쓰고 있잖아. 미치겠네. 미스윤!
6: 잠깐만 이리 와봐.
5: 오늘 저녁 공연 무대가 갑자기 펑크나서 그러는데 노래 한 번만 불러줄 수 있어?
6: 저 말이에요? 아니요. 저 노래할 줄 모르는데요.
5: 그래? 국국단 단원이 노래를 못 불러?
6: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5: 그러지 말고 오늘 딱 하루만 불러줘. 어? 내가 지금 받는 시급보다 50%는 더 챙겨줄게.
6: 아유, 아니요. 아유, 저 정말 노래 부르면 안 되는데요. 그 서빙만 하러 온 건 게 서빙만 하고 갈게라.
5: 안 부르면 쥐라니까 확 잘라버린다. 정년 씨 때문에 주란이가 잘려도 괜찮겠어?
7: 자, 여러분. 오늘의 초대 가수 윤정년 양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친구 목소리 제법 쓸만하네.
1: 그러네요.
2: 윤정현 씨, 아까 노래 잘 들었어요. 나도 노래 좀 한다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정현 씨는 음색이 아주 독특하던데요?
3: 아, 고맙습니다.
2: 나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일하는 박종국이라고 해요.
3: 방송국이 뭔디요?
2: 정현 씨를 스타로 만들어줄 곳이에요. 텔레비전이 곧 세상을 휩쓸 텐데 우리 방송국이 국내에선 선두주자가 될 거예요. 정연 씨 재능을 크게 키워보고 싶으니까 스타가 되고 싶은 생각 있으면 나중에 그 명함에 있는 번호로 전화해요.
3: 텔레비전?

0: 말씀 좀 물을라요.
1: 아, 예.
0: 메란 국국당 갈라면 어디로 가야스요?
2: 정연아! 엄니! 여길 어떻게...
0: 긴 말할 거 없어.
2: 가자. 안 해!
0: 소리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이러냐? 그것이 겉으로 볼 때나 화려하고 번지르르하지 속은 썩은 문드러지는 일이여.
1: 언니 눈에는 나가 무모해 보일지 몰라도 나도 다 생각이 있어갖고 뛰어든 거예요. 심는 것도 알고 고사할 것도 각오하고 있어.
2: 네가 알기는 무엇을 알아? 언니는 뭘 아는디? 아, 해본 적도 없으면서 어째 안 된다고만 하냔 말이야. 나도 다 겪어봤으.
1: 겪어봐? 무엇을? 그렇게 소리를 해봤다 그 말이요?
0: 이 말 저 말 할 것 없어. 버텨 가.
2: 집에 가. 아니 왜 말을 하다 말어? 아니 말을 왜 하다 말어? 아 언니! 아 왜 말을 하다 말어?
0: 집에 가.
2: 아, 언니!
3: 동선아. 오랜만이다, 공선아.

여름철 다슬기 채취는 위험하니 자제해주세요. 채취 시 구명조끼와 미끄럼 방지 신발은 필수예요. 낯설고 어두운 곳은 피하고 반드시 2인 이상 함께하세요. 몸이 좋지 않거나 식사, 음주 직후 입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119로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연주하는 김일륜 교수의 친구이자 김일륜 교수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입니다. 송희진입니다. 오늘 음악회는 김일륜의 Keep Going 두 번째 음악회입니다. 작곡가 황병기의 가야금 창작 독주곡 한쌈 15작품을 묶어서 완주하는 세상에서 첫 번째 시도를 하는 날인데요. 특별히 김일륜 교수는 15작품을 배열하면서 누구나 생각하듯이 첫 번째 작품부터 시작하지 않고 거꾸로 더듬기를 시도했습니다. 현재까지 황병기 작품을 분석한 석사, 박사학위 논문들이 아주 많이 있고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늘 그렇듯이 첫 번째 시도부터 분석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연주가가 이 작품을 거꾸로 더듬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성찰을 들려줄 것인가라는 것을 크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황병기 선생님의 음악을 좋아하고 지켜나가려고 하는 보존회에서 개최했던 추모음악회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 마음을 기본으로 하되 오늘은 가야금 연주가 김일륜이 황병기 선생님이 세상에 풀어놓은 15작품을 하나하나 독대하는 그런 그 순간에 함께 계시면서 그거를 목격하는 목격자가 되시는 체험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황병기 선생님의 작품은 어떤 작품은 문학에서, 어떤 작품은 철학에서, 어떤 작품은 자연에서, 어떤 작품은 역사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다 그 연습을 지켜보면서 아 이거는 가야금 인문학이야 라고 하는 말이 선뜻 나왔거든요. 이 존재에 대한 성찰 그리고 인간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음악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것 같고 오늘 이 작품은 몇 년에 발표되었고 누가 초연했고 작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기법의 변화는 이렇게 있었으며 조연법은 이러저러하게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적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이 첫 자리에서 그 가치를 공유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황병기 선생님은 하나의 세계관을 열어가듯이 조현을 수시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그 연주가는 첫 번째 1부에서는 한 3번, 2부에서도 3번 악기를 바꿔가면서 연주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 사이사이에 제가 나와서 뭐가 거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악을 지켜보는 순간 아 이건 안 되겠다. 흐름을 깨지 말아야겠다. 김일륜 교수가 황병기 선생과의 그 오랜 대화를 풀어내는 이 자리에 끼어들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일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연주가가 등퇴장하는 사이사이에 작품에 대한 그 느낌, 거꾸로 더듬어가는 황병기 음악의 세계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하는 장구 연주가는 황병기 선생님 생존에서도 아주 많은 시간을 함께하셨던 황병기 음악의 가장 깊은 이해자라고 생각되는 김홍식 선생님이 함께하십니다. 두 분의 첫 번째 무대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꼬리꼬리 멋진 꼬리꼬리꼬리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 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아, 입겠습니다.
3: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1: 시키는 대로. 네네.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4: 좋게 얘기해줘야지.
1: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아닙니다, 보라보고 있는데.
5: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무더워지는 여름, 폭염특보 문자를 받았다면 무더위 기상 상황을 확인해요.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신체 노출을 최소화해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해요.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살펴요. 온열 질환 증상이 계속되면 즉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요.

0: 최수연이는 소리가 든든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시원시원한 면도 있고 발성이라든 게 그래도 올바르게 하고요. 그래서 믿음이 가고요. 그래서 아주 든든합니다.
1: 호영문화각사는 갑도가급을 마련할 즉 왕십리 정여유 동구 말리는 백호로 따라
2: 이 잡가 같은 경우는 전문 예능인들이 부르는 소리예요. 긴 호흡을 필요로도 하고요. 다양한 목을 그 안에 다 구사를 해야 합니다.

0: 오늘 공연은 저희 스승님이신 이춘희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하는 공연이에요. 네,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그때는 제가 운전을 그때는 못하고 선생님께서 운전을 하시고 옆에서 저는 이제 보좌를 하곤 했죠.
1: 아니, 나 지금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바깥에서 기다릴까 봐 지금 막 나가는 길이야.
2: 아, 나 정말요?
1: 9시에 왔거든.
2: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1: 먹고 해야지. 주세요. 내가 너무 배고플까 봐 빵.
2: 아이고, 감사합니다.

문화재청에서 보유자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공연을 해야 되는 공연이 오늘 저 기획 공연이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수자들, 저의 제자, 큰 제자, 작은 제자, 막내 제자까지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만약에 또 하게 되면 또 이수 받는 그 제자들이 또 합류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많아요.

0: 띠가 반 거.
1: 아, 그거.
0: 그 붕어 깔때기.
1: 네. 이 오줌 찐다.
0: 깔째,
1: 찻쌍.
0: 아. 어, 이거를 항상 잊어버리고 그냥 가야 되는 거. 아.
2: 어떤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화초를 하나 난을 하나 누가 갖다 줘서 길러봤대. 네. 맨날 물 줘야 되고 그거 신경 써여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 이거야.
3: 애들 벌써 왔네.
1: 안녕하세요.
4: 아이고.
3: 진짜 나 실도 안 갔는데.
5: 11시간
6: 최수연 씨도 10년 전에 이제 그 나비랑 팀을 같이 활동할 때 맏언니로서 후배들 이끌고 잘 했었어요.

0: 기존에 좀 안 쓰던 그런 뮤지션들이 같이 하면서 비주얼이나 이런 면에서 약간 그런 약간 믹스매치 한복과 어떤 서양 장신구들이나 이런 소품들을 활용을 했고
1: 정말 선생님의 제자로서 공연을 하고 또 소리를 한다라는 게 책임감이 좀 막중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연할 때 아직까지도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우리 그 잡가 지금 이 지금 오늘 12 잡가 12개라 해서 12 잡가거든요. 그런데 이 잡가는 사실은 미녀보다는 좀 묵직하게 예, 그렇게 가볍지 않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주 장점이거든요. 잘못 자칫하면 이렇게 좀 가벼운 내용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진중하게 아주 묵직하게 꿋꿋하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경기 소리에 최적화된 목을 갖고 있다고 제가 본인 어떤 공연에서도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과 또 후천적인 많은 그 전승 보존을 해감에 있어서 노력하는 부분들까지도 겸한 소리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제가 오늘 장난 두 곡을 쳐요.
1: 최수연 선생님 거를요?
0: 네. 네, 제가 제일 정신없는 날인데요. 오늘 제가 이제 12작가 완창 앨범을 내면서 그 기념으로 오늘 완창 발표회를 하는 날입니다. 2017년에 첫 발표 완창을 올리고 지금 딱 5년 만인데 근데 지금 와서 또 하려니까 그럼 더 좋아졌어야 됐는데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소리를 하면서 선생님 옆에서 이제 배우고 듣고 또 이번에는 12작가 하면서 다시 또 공부를 했어요.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뭐 수연 씨는 그 자연하고 소리하고를 어우러지게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나는 그게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참 좋게 느꼈습니다.

사람이 잘 울려야 되고 노랫말이 전달이 잘 돼야 되고 뭐 또 모음이 제자리를 잘 찾아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설을 갖다가 감각한 만큼 표현해내는 그 순간이 또 멋있고 좋지 않습니까? 예, 오늘 그거를 만끽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의지를 내느냐, 용기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산보다도 더 높은 산도 오를 수 있는 건데,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조금 살아갔으면 좋겠다. 의지 있게, 용기 있게. 그게 어느 순간이 아니라 그냥 지금 산을 오르면 된다 라는 그런 의미를 저는 이 노랫말에서 조금 또 깨닫게 된 게 있어서 참 좋아합니다.

0: 신선이란 바늘과 실, 옷감으로 옷을 짓거나 규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느질 작업을 말합니다.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신선장이라 하죠. 한 땀 한 땀 아름다움을 짓는 신선장의 손끝에도 바로 진양조 같은 느림의 미학, 지극한 정성의 손맛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인이라면 누구나 옷을 짓고 이불을 꿰매는 일이 중요한 일과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빼어난 솜씨를 갖고 있는 신선장의 손끝에서는 과연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질까요?
1: 누구를 만났을 때 좋은 옷이 아니라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이제 헛옷으로서 여름 모시옷으로 이렇게 말아 감춘다고 그래요. 솔깃솔깃을. 그러니까 그 열두 폭이 열두 달을 상징하고 위에는 저게 소매하고 길하고는 뭐 사계절을 상징하고. 그걸 이제 말아 감치는 기법이 돼서 한 솔기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열두 폭의 치마니까 한 솔기를 하는데 그거를 네 번의 그 과정을 갖다가 해야만 말아 감출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갖다가 저게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0: 일대 신선장인 시어머니 정정환 선생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바느질을 시작한 구혜자 신선장은 팔순의 나이에도 일주일에 엿새 동안 쉬지 않고 바늘을 잡고 있습니다.
1: 현 시점에서 한복을 점점 안 입으니까 그걸 우리 전통의 원형을 보존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0: 이제 왔어도 우리 옷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이 짐선장이라는 이제 사람을 정해놓고 그걸 전승하고 원형을 보존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1: 기획자이자 디자이너이자 제작자로서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침선장의 손끝에서 고운 자태를 품은 우리 옷, 한 벌의 한복이 완성됩니다.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수혜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2: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0: 시키는 대로. 네네.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아닙니다, 보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가 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물놀이 안전 국민행동 요령 입수전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꼭 입어요. 위험한 장소에는 가지 않아요. 음주한 채로 절대 입수하지 않아요. 어린이는 꼭 보호자와 함께하고 위험할 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요. 익수자를 발견하면 직접 구조하지 않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물놀이 안전수칙 꼭 지켜요.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판소리를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태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우네테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추임새입니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 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김도훈 친구의 회심곡입니다. 회심곡은 불교 의례에서 자주 불리는 민요 성향의 가사로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효행과 선행을 권하는 내용입니다. 가사에는 인간의 출생, 노년, 죽음과 저승 심판, 그리고 천도제로 극락을 구하는 구절이 반복되며 지역과 전승에 따라 형태가 다양해진 노래입니다. 그럼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첫 번째 무대부터 마음이 차분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신곡의 깊은 가사와 소리를 들으니 자연스레 부모님 생각도 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의미 있는 무대였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성민지 선배님의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중 중무리부터 자진무리입니다.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는 남도 지방의 대표적인 산조이며 깊은 농형과 다양한 식임새, 리듬으로 긴장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또한 우조, 평조, 계면조, 경조, 강산조의 선율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분위기의 전환

아니, 다채로운 것이 특징인 무대입니다. 그럼 성민지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가야금의 선율이 이렇게 몰입하게 만들 수 있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된 무대였습니다.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는 흐름이 마치 감동적인 이야기 한 편을 듣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우리 전통의 멋을 담은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매화가입니다. 매화가는 정가의 한 장르인 12가사 중에 한 곡으로 노랫말은 떠나간 임에 대한 그리움을 눈이 다 녹기 전에 피어 봄철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매화꽃에 비유한 노래입니다. 12가사 중에서 민요풍의 식임새가 제법 들어가는 곡으로 화려한 창법으로 예전보다 많이 애창되는 곡입니다. 그럼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창법으로 매화꽃처럼 은은하게 스며드는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귀로 듣는 꽃구경을 제대로 한 것 같네요. 그럼 이어지는 무대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무대는 청소년 무용단 버선코 친구들의 한영숙제 박재일류 태평무입니다. 한성준, 한영숙, 박재일로 이어지는 국과무용유산 태평무는 국태민왕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왕과 왕비의 마음을 담은 애민사상과 주제정신이 강한 한국의 대표적 전통무용입니다. 궁중정제의 우아함과 절제미, 그리고 민속무용의 흥과 신명이 한 작품에 어우러져 있는 독보적인 예술성을 보이며, 특히 다양한 장단의 변화와 민첩한 발디딤이 특징인 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 무용단 버선코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이번 무대는 그냥 멋있다는 말로는 부족한 무대였습니다. 우아한데 또 강하고, 강한데 또 품격이 느껴지고, 거기에 은근한 카리스마까지. 무용을 통해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에 푹 빠지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무대는 어린이 소리단 소리 좋은 친구들의 수군가중 호랑이 부름부터 자라 목내력 대목입니다. 이번 무대는 저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수군가중 호랑이 부름은 호랑이를 토끼로 잘못 알고 불러 호랑이가 내려오면서 자라와 함께 통성명을 하는 대목입니다. 그럼 소리 좋은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0: 포차를 든 선을 올렸다 날리면 얼씨구 춤살 넣어주시고요. 포차를 안 든 선을 올렸다 날리면 좋다 춤살 넣어주세요. 포차를 든 선을 올렸다 날리면
1: 얼씨구.
0: 포차를 안 든 선을 올렸다 날리면
1: 좋다.
0: 감사합니다.
2: 그때여 별주부 수로 말리를 아래 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 터여 대자를 호자로 붙여 한번 불러보는디.

불러놓으니 첩첩 산 중에 호랭이가 생엄마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

안돼! 안 돼! 안 돼!

0: 내려와 사면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워 말라버린 쇳돈 같은 것밖에는 없지.
1: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모아도 둥글, 저리 모아도 둥글, 우동을 납작이냐!
0: 하고 고함을 질러놓으니 아무 대답이 없지.
1: 아마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을 먹으면 만병 통치한다더라.
0: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 복판을 꽉 짚고 먹기로 작정을 하니 자라 겨우 이뿌리만 내어
2: 자,
0: 우리 통성명합시다.
1: 아이가 이것이 날더러 통성명을 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는 생원이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2: 예, 저는 수국전 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자라라 하오.
3: 호랭이가 자라란 말을 듣더니 한번 놀아보는디.

0: 되는데요. 목을 길게 빼고 호랭이 앞으로 바싹바싹 달려들며
1: 자, 목 나가오, 목 나가오!
2: 아,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아, 그렇게 나오다가는 하루에 1,500발도 더 나오겠소! 어찌 그리 조그마한 분이 목이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0: 오, 이놈, 내 목 내륙을 말할 테니 들어봐라!
3: 우리 수공!

0: 거시기를 꽉 물고 뺑뺑 돌아놓은 것이 호랭이가 으뜩해 아팠던지 거기서
1: 저 함경도 세수나무 고개까지 도망을 헤쳤다.
2: 수군가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생동감 있게 풀어낸 무대였습니다. 호랑이와 자라의 에피소드 재미있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 흐름 그대로 더욱 흥겨운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무대는 김포시 문화예술단 친구들의 소고춤입니다. 소고춤은 작은 무기인 소고를 들고 경쾌한 장단에 맞춰 흥과 멋을 표현하는 한국의 전통 민속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포시 문화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0: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쾌한 우리 장단. 작은 속옷에 좋고 신나는 장단 소리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이고 리듬을 타게 하는 신명나는 무대였습니다. 어머, 벌써 마지막 무대네요. 우리 국악의 다양한 아름다움에 푹 빠져들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쉬우시죠?
1: 네!
0: 아쉬운 마음을 담아 마지막 무대는 더욱 신명나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 무대는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바람을 가르는 아이들입니다. 택견은 여럿이 편을 나누어 겨루는 단체 민속 경기로 발로 머리를 차거나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내는 대한민국의 전통 무예입니다. 국가무형유산 제76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울시 무형유산 제56호로 지정된 자랑스러운 우리 무예 택견을 우리 소리에 맞춰 무대에 예술화하였습니다. 오늘 303회 영재한음회에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이 무대가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항상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재린이었습니다. 얼씨구!

0: 삼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1: 아,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네.
2: 시키는 대로.
1: 네네.
2: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2: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4: 아닙니다,
2: 바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2: 요런 경지가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조감독. 어. 여기 맨 오른쪽
1: 컷! 다시! 컷! 다시!
2: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3: 손보고 가세가 빠졌잖아.
1: 레디! 액션!
4: 식중독 예방을 위한 5천만의 손보고 가세.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가열하기, 세척 소독하기.
1: 식중독 컷!
4: 안전한 식탁은 손보고 가세로 감독.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 수칙. 천만을 넘어 5천만 국민이 볼 때까지
1: 손보고 가세 레디 액션.
4: 식품의약품안전처.

왕자님 짠한데 우리 최정래 선생님 먼저 열심히 60평생을 대회로 지내시다가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시켜드리 참 좋습니다. 안 못 오르시나 싶어서 그랬는데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가련하신 함시망제, 가련하신 제시망제, 연불로 지를 닦아드렸으니 하정을 잠깐 해봅시다.

끝났나? 맞고 가셔야 되는데 진짜로 여태까지 굽은 거 깨끗하게 뒤로 깨끗이 하는 게 음악임이에요. 동서남북 우리 가정에 살기 붙은 거 다 보내고 또 그 다음에 종천이라고 하는데 종천은 무대에서 안 하니까요 이 액막음까지 들으셔야지 되는데 가셨네. 네. 마지막 순서 액막음입니다.

0: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불고 있는 거야?
1: 아, 분명히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예쁜 피리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0: 빨대로 피리 만들기라고?

0: 멋진 피리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야.
1: 으이구,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소리가 나지.
0: 좋은 재료라고?

0: 깊은 산골 마을. 오동나무 그늘 아래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마을에는 유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오동나무를 나무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1: 오, 자, 이 나무를 나한테 파시오.
2: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구먼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물려줬으니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요.
1: 자, 이래도 안 팔겠소?
2: 아이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몰라.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팔 수가 없구먼요.
1: 이 바보 같은 촌놈들이.
0: 박영감은 성을 내며 산골마을 밖으로 나가버렸죠. 하지만 다시 한양으로 가버린 것은 아니었답니다.
1: 나무를 팔지 않으니 훔쳐갈 수밖에. 나는 분명 금덩이를 준다고 했는데 그 바보들이 이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0: 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나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유봉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3: 촌장님, 나무 할아버지를 꼭 다시 찾아올게요.
2: 유봉아!
0: 하지만 한양에 갔다고 금방 박영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르니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였죠. 100살 먹은 오동나무 위에도 훌쩍 오르던 유봉이었습니다. 그러니 달리는 말 위에도 쉽게 오를 수 있었죠. 말은 좀 진정이 되었는지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어요.
4: 어머, 어디서 낯선 아이를 태우고 왔니?
0: 말에서 내린 유봉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주인 앞으로 다가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 있었거든요.
3: 와, 이게 뭐예요?
4: 가야금이란다.
3: 와, 가야금이 살아있나벼.
0: 유봉이는 산골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만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혹시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3: 어떻게 아셨어요?
4: 예전에 가야금을 고치러 갔더니 나한테도.
3: 그 사람 집이 어디예요?
4: 박영감 집에 가려면 만지고개를 넘어가야 해. 외진 곳이라 밤에는 호랑이가 나오기도 한단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보렴나.
3: 우리 마을 오동나무 내놔요.
1: 아유, 깜짝이야. 왜 너희 마을 오동나무를 여기서 찾아?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어?
3: 나무 할아버지, 저 유봉이에요. 빨리 묻어서 죄송해요.
1: 아니야, 이 나무들은 절대 아니야. 이게 뭐야? 이 귀신 들린 나무 아니야? 아유, 얘 당장 가져가라. 가져가.
0: 나무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지만 유봉이는 기쁘지 않았어요. 한번 잘린 나무를 다시 산골마을에 심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악기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4: 우선 나무를 잘 말려야 해. 나무의 진액이 다 빠지도록 눈, 비도 맞추고 햇볕을 쬐어가며 오동나무를 삭혀야 하는 거야.
0: 나무가 잘 마르는 3년 동안 유봉이는 명월아 씨에게 가야금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4: 자, 나무가 잘 마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야금을 만들어 볼까?
3: 으쨔, 에, 으쨔, 으쨔. 가야금의 위판은 하늘처럼 둥글고 가야금의 아래판은 땅처럼 평평하구먼요. 1년이 12달인 것처럼 가야금의 줄도 12줄이지요.
4: 가야금이 완성되자 유봉이는 조심스럽게 가야금을 타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소리였어요. 유봉이는 예전의 나무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3년 만에 돌아온 유봉이를 맞아주는 것은 성난 고함 소리였답니다.
5: 내 눈에 먼저 물을 대야지.
6: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먼저 나왔슈.
4: 서로 모여 정을 나누던 오동나무가 없어지니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싸울 일만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유봉이는 오동나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야금을 타기 시작했죠.
5: 저 소리 들으니까 예전 우리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6: 그러게 말이오. 어릴 때부터 친척처럼 살아온 우리가 왜 싸우고 있었던 거죠?
7: 아이고, 미안해요.
3: 아이고, 아니에요.
4: 유봉이 덕분에 오동나무는 천년악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년악기는 앞으로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0: 두꺼비 좀 만드는 거야? 나도 같이 하자.
1: 어, 아니야. 좋은 소리가 나는 피리를 만들려고 대나무 씨앗을 심고 있는 거라고.
0: 뭐라고? 지금 심으면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텐데.
1: 오래 걸려도 좋은 재료로 사용해야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수의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2: 저희가 잘 따라가요.
0: 시키는 대로. 네네.

0: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1: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2: 아닙니다,
0: 보라보고 있는데.
2: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 같은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혹시 궁중악기 편경을 보신 적 있나요? 종 대신 기역자 모양의 경석 여러 개를 매달아 연주하는 타악기인데요. 편경은 영조와 정조의 장례식 과정을 기록한 책 국장도감 의궤에도 등장합니다. 이 편경을 소재로 만든 창작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창작 프로젝트 그룹 공간서리서리의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천상의 소리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친 도공, 심은산의 여정을 따라가며 도자기 편경의 탄생을 그린 작품인데요. 도자기 편경 외에도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도자관악기, 송훈

0: 과 도자 타악기인 율기, 호주 원주민의 전통 관악기 디저리두의 음색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기록 속 도자기 편경을 만나러 서울 남산 국악당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1: 기록 속에 잠들어 있던 신비의 악기, 도자기로 만든 편경, 도경. 다양한 악기로 그려낸 천상의 소리를 향한 여정. 사라진 소리에 생명을 불어넣은 특별한 무대.

0: 지난 7월 22일 서울 남산 국악당에서 창작 음악극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가 열렸습니다.
1: 도자기는
0: 월드 뮤직 그룹 공명을 창단한 송경근이 만든 창작 단체 공간 서리서리가 창작한 공연인데요.
2: 공간 서리서리는요,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모티브로 2013년에 제가 만든 창작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악기 훈을 복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창작 악기를 만들어서 그 악기를 콘텐츠로 여러 이제 음악극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또 창작의 영역을 확대해서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0: 공연의 주인공은 편경입니다. 기역자 모양으로 깎아 만든 경도를 두드려 연주하는 악기로 두께와 크기를 달리해 음의 높낮이를 조절합니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장례식을 기록한 국장도감 의궤에는 영조와 정조의 무덤에 돌이 아닌 백토로 만든 도자기 편경, 와경을 함께 묻었다는 기록도 남아있는데요. 이 기록을 바탕으로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
2: 음악 활동을 하면서 저 악기 연주법을 도용을 해보고 싶었지만 편경이라는 악기는 너무나도 크고 거대하고 무거워서 실내악에서는 연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악기가 도자기로 한번 편경을 만들게 된 겁니다.
0: 도자기를 하나하나 다듬어가며 정확한 음정을 맞춰 완성한 도경 32개를 4개의 단에 매달아 새로운 악기를 만들었는데요.
3: 그곳에는 젊은 도공
0: 공연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에서는 소리꾼의 낭독을 중심으로 7명의 연주자가 이야기를 펼칩니다. 연주자들은 연주와 함께 마을 사람과 거지, 신하 등 여러 인물을 연기하는데요. 몇 해째 전쟁과 가뭄이 이어지는 조선. 도공 심은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그릇을 빚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데요.
4: 본의 아니게 연기까지 이렇게 도전하게 됐는데요. 그에 따른 장치가 있습니다. 부채를 이제 거지 역할 같은 경우에는 다 찢어진 부채를 펼쳐서 얼굴을 가리면서 그걸로 표현을 하고, 그냥 양인들은 그런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는 부채를 쓰고, 그 신하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족자 같은 걸 피면서 이렇게 연기하는 그런 형식을 했고요.
0: 어느 날 심은사는 새하얀 도자기 조각이 청아한 소리를 내는 신비로운 꿈을 꿉니다.
5: 무슨 꿈이지? 내가 꿈속에서 본 건, 아니 꿈속에서 들은 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어. 정말로 아름다운 천상의 음색이었어.

0: 심은산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좀 떠난 또 몽환적인 소리도 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도경에서 울려 퍼지는 도자기가 품은 그 맑고 투명한 소리가 조금 더 영롱하게 들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기존의 어떤 우리 전통음악에서 가지는 그런 아정한 음악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리드미컬하게 연주할 수 있는 도경 곡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1: 내일은 새로운
2: 도공 심은사는
1: 하고
2: 꿈속의 소리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그의 여정은 도경과 북, 피리, 첼로, 디저리두 등 다양한 악기로 그려지는데요.
3: 국악기들이 일단은

가야금, 피리, 장구, 대금, 그리고 제가 복원해서 만든 후지라는 악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발, 라각 같은 그 대치사에 사용했던 또 전통 악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에서는 디저리두라는 악기가 있어요. 호주의 전통 악기인데요. 그 신비한 산에서 소리를 듣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악기가 사용되는데 굉장히 저음의 깊은 음을 쭉 깔아준 상태에서 우리나라 북이 이렇게 둥둥둥 울리게 되는 효과를 주는 악기인데

0: 영산에서 발견한 흙으로 꿈에서 본 도자기를 빚기 시작한 심은산. 흙에서 빚은 악기는 어떤 소리를 낼까요?
1: 좀 더 두껍게! 좀 더 크게! 흙결 하나까지 흙에 담아야지. 꿈에서 들었던 그 소리, 그 소리만은 반드시. 가마에서 나온
0: 드디어 꿈속에서 들은 맑은 소리를 찾아낸 도공 심은산.
1: 심은산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맑은 소리를 나누기 위하여 궁에 찾아갑니다. 영롱한 울림이 편전을 가득 채우자 이 악기가 내어주는 맑은 소리는 거친 나의 마음을 다스려주는구나.
0: 전쟁과 가뭄으로 어지러운 세상에 평화를 안겨준 신비로운 악기, 도경. 심은산의 예술혼이 탄생시킨 도경은 이후 왕의 무덤에 묻히는 영광도 누립니다.
2: 창작 악기라는 독특한 소재와 음악을 통해서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는 권선징악이라는 소재이지만 착하게 살면은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0: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공연에서는 음악극에 쓰인 도자기 악기 율기를 연주하며 흙이 빚어낸 울림을 느끼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3: 2번 패턴.

0: 관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 온기들 다른 소리도 들어보고 경험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1: 우리나라 악기인데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은데 네, 새롭게 알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관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으로 만들어서 정말 즐겁게 잘 관람하였습니다.
2: 가족을 위해 역사적 기록에 상상력과 예술혼을 더한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 장인 정신으로 빚어낸 울림이 앞으로도 널리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3: 네, 편경의 맑고 시원한 소리 잘 들으셨나요? 공간 서리서리의 송경근 대표는 한국 전통악기 훈, 전통 편경 와경 등 전통악기를 직접 복원해 소리를 공예하는 남자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는데요. 공연에 사용한 편경인 도경도 직접 도자기를 깎고 갈아서 하나하나 음정을 확인해가며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대를 잇는 예술혼을 그려낸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는 내년에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잠들어있던 도자기의 소리가 전하는 깊은 울림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판소리에서 득음의 경지에 오른 소리를 수리성이라고 하는데요. 목이 쉬었다 풀렸다 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얻어낸 결과물로 쉰 듯하면서도 속이 꽉 찬 거친 소리를 최고의 성음으로 칩니다. 수리성의 세계가 국악관현악 무대에서 펼쳐졌는데요.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제149회 정기연주회 수리성입니다. 수리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국창 임방울인데요.

0: 임방울 선생이 자주 불렀던 곡이 춘향가의 쑥대머리로 특히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통성에 수리성 특유의 거친 질감을 더해 옥에 갇힌 춘향의 한과 그리움을 절절하게 그려내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번 공연에는 대금 명인 류근화, 명창 장문희부터 국창 임방울 선생의 외손녀인 소프라노 박성희가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는데요. 한여름밤을 뜨겁게 달군 수리성의 향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1: 대금의 경지, 수리성으로 되살아난 국창 임방울의 울림. 임방울의 외손녀 박성희 소프라노 출연, 국악과 소프라노의 협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시작을 알리는 한여름밤의 국악관현화.

0: 지난 7월 16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제149회 정기연주회 수리성이 열렸는데요. 득음의 경지를 이루는 최고의 목소리 수리성을 주제로 국내외 최정상급 국악인과 성악가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 소리의 미학을 찾는 무대를 펼쳤습니다.
1: 가장 먼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전남과 광주가 통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창단 연주하고 같은 기분입니다. 특히 광주는 다른 고장에서 100분 있는 거하고 비견이 안 될 만큼 한 분. 둘째 줄에 우리 판소리 명창 임방울 선생님 계시잖아요. 새로 태어난 우리 고장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출연자분들이 전부 다 최고의 그 소리를 만들어 오신 분들이라 그 극한의 최고의 득음의 소리를 수리성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수리성이란 작품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의 149회 연주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0: 천부적인 성음을 타고난 국창 임방울의 울림을 잇는 공연 수리성. 동부민요의 대표 선율인 메나리 토리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악관현악 감정의 집이 그 천문을 엽니다.

이어서 류구나 명인이 대금 협주곡 내면으로부터를 선보였는데요. 이 곡은 감각과 무의식의 흐름에 집중해 자신의 심연을 탐구하는 여정을 담아냈습니다. 다음은 인천과 황해 어촌 민요인 나나니 타령을 모티브로 한 춤을 위한 나나니입니다. 척박한 환경을 버텨낸 민초들의 생명력을 경쾌하게 펼쳐냅니다.

0: 진짜 우리 광주가 자랑할 만한 세계적인 소프라노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임방울 명창입니다.
1: 섬세하고 화려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박성희.

즐겨 불렀던 쑥대머리를 열창했는데요. 웅장한 국악 반연악 위에 더해진 소프라노의 음색이 옥에 갇힌 춘향의 한과 애절함을 색다른 감동으로 전합니다.

0: 이번 수리성 공연에 제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저에게는 뜻깊은 공연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임방울 선생님이시고 또 사실 외할머니께서 한혜순 명창이셔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한국의 전통 소리, 전통의 문화, 전통의 음악을 진짜 세계화 할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할수 있는 역할이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저 또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공연의 마지막은 박승희 예술 감독이 작곡한 판페라 쑥대머리가 장식합니다. 판소리와 오페라가 결합한 이 작품은 전통 사설에 국악관현악과 합창을 더해 우리 소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했는데요.

0: 우리 소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통렬함, 이 강렬함, 그리고 거짓도 다 쏟아내는 이 소리가 우리 것이구나. 이 판소리에 정말 가장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득음의 경지, 수리성으로 완성된 국악관현악의 깊은 울림. 시대를 넘어 울려 퍼지는 국창 임방울의 수리성.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2: 네, 우리 소리의 애절함과 국악관현악단의 웅장함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멋진 무대였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전남이 통합한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연주회인 만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새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판소리, 성악, 판페라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사했는데요. 공연의 마지막 곡인 쑥대머리는 박승희 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가 작곡한 판페라로 장문희 명창의 소리와 관현악, 남성합창을 결합해 색다른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득음의 경지라 불리는 수리성, 오랜 수련 끝에야 얻어진다는 소리처럼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 국악과 서양음악이 만나 새로운 울림이 계속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앤사람. 전통을 넘어 우리 음악의 새로운 미래를 그릴 젊은 국악인들을 발굴하기 위한 경연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악방송이 주관하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인데요.

0: 있는데요. 올해 20회를 맞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죠. 국무총리상이었던 대상이 올해부터는 대통령상으로 승격되면서 그 가치와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지난 6월 25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린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에서 젊음과 패기로 대상을 수상한 팀, 바로 개호주 밴드인데요. 자,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을 수상한 개호주 밴드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0: 네, 다시 한번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십니까. 개호주 밴드에서 장구 꽹가리 치고 있는 연이자 박주환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3: 안녕하십니까. 개호주 밴드에서 대표이자 국악 타악과 드럼을 맡고 있는 유지산입니다.
0: 아, 대표하니까 굉장히 멋져 보이는 리더를 맡고 있는 예예. 네. 예. 두 분 다 국악을 전공하신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0: 근데 그날 무대에서는 드럼을 치셨잖아요.
3: 네.
0: 드럼은 그냥 따로 배우신 거예요?
3: 네, 따로 공부를 해서 네,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0: 아, 타악은 국악이나 서양 악기나 좀 하나로 통하는 그런 게 있나요?
3: 네,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편하게
0: 어렵지 않게.
3: 네.
0: 오, 그렇군요. 얼마나 배우셨어요?
3: 배운 지는 1년 조금 안 된.
0: 예. 근데 그 정도로 연주를 하신 거군요.
3: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
0: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 예. 근데 장구하고 꽹과리를 아주 신명나게 아, 네. 쳐주셨습니다. 네. 원래 타악 전공이신가요?
2: 네, 저는 원래 연희과라고 이제 뭐 풍물, 탈춤, 네. 뭐 무속 뭐 이렇게
0: 아, 탈춤도 줘요?
2: 네, 저희 과에서는 다 합니다.
0: 다재다능한 두 분이 오셨지만 사실 개호주 밴드의 멤버는 더 많잖아요.
2: 맞습니다.
0: 총 6분이었나요?
2: 네.
0: 그리고 홍일점 한 분이 계셨군요.
3: 네, 거문고하는.
0: 거문고. 네. 예. 그렇지만 오늘 대표로 두 네. 분만 네. 또 나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두 분이 오시게 된 거예요? 리더니까 오셨을 거고.
2: 네.
0: 예, 우리 주환 씨는요?
2: 컨택을 받아가지고 리더의 컨택.
0: 아, 그래요? 다른 라디오는 우리 뭐 홍일점인 여성분도 같이 가고 네. 다른 멤버들하고도 갔었는데 오늘은 컨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3: 또 끼도 제일 많기도 하고
0: 그래요?
3: 네, 말도 잘하고 이래서 같이 나왔습니다.
0: 아,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이름을 듣고
2: 네.
0: 피식 웃음이 나왔을 것 같아요.
2: 네.
0: 개호주 밴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3: 이제 개호주 밴드는 순우리말로 새끼 호랑이를 뜻하고 있고요.
0: 네.
3: 그리고 이제 새끼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좀 담아보고자 해서 지었습니다.
0: 네. 여섯 분이 다 같이 활동하던 팀인가요?
2: 아니요. 이 팀을 위해서 사실 모였다고 하는 저희가 이제 또 동료들이거든요.
0: 사실. 21세기를 위해서 여섯 분이 뭉친 거예요?
3: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활동을 위해서 모여서 시작을 21세기로 해보자.
0: 네. 아, 그러면 꼭 대회를 나오려고 뭉친 게 아니라 네. 개호주 밴드로 한번 활동을 해보자 해서 여섯 분이 모였는데
2: 네.
0: 21세기가 첫 번째 어떤
2: 네,
0: 대회이자
2: 맞습니다.
0: 무대가 된 거군요.
2: 네.
0: 야, 그런데 하자마자 대상.
2: 예, 너무나.
0: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2: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여섯 분이 뭉치게 된 건 언제부터예요?
3: 이제 올해 2월쯤에 모였습니다.
0: 2월에?
3: 네.
0: 어떻게 다들 그럼 알게 되신 사이예요?
3: 이제 처음에는 네. 주한 이 친구가
0: 네.
3: 저랑 같은 연습실 선후배 사이여서
0: 네.
3: 같이 하자 했고
0: 먼저 두 분이 모아졌고
3: 네.
0: 네. 네. 그다음에?
3: 그다음에 주한이가 제위 보컬을 이제 데리고 오고
0: 원래 뭐 친구였어요?
2: 네.
0: 네.
2: 친구입니다.
0: 보컬을 섭외했고
3: 네.
0: 그다음?
3: 그러고 이제
0: 기타 있잖아요, 두 분.
3: 네, 기타랑 베이스는 또 여기저기 수소문 해가지고 네, 그렇게 구하게 되고 네,
0: 거문고는
3: 네, 이제 국악하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돌려서
0: 네.
3: 거문고를 구하게 됐습니다.
0: 근데 국악기도 많잖아요.
3: 네.
0: 특히 현악기도 뭐 가야금도 있고 거문고도 있고 뭐 아쟁도 있고 해금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거문고 연주자 혼자 딱 이제 여성분인 것도 특이했지만 혼자 거문고를 연주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그게 유니크했거든요. 거문고라는 악기를 픽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2: 처음에 그 락커빌리라는 저희가 그 장르를 잡았는데
0: 네.
2: 그 락커빌리 장르에서 이제 콘트라베이스 하는 걸 보고
0: 아,
2: 아 이건 거문고랑 좀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거문고를 하는 건 어떻냐라고 지산이 형이랑 얘기를 해서
0: 뭐 음역대라고 말하기엔 그렇지만 소리가 좀
2: 네,
0: 비슷한
2: 질감,
0: 느낌을
2: 네,
0: 낼 수 있어서
2: 네.
0: 아 그렇게

0: 해서 거문고 연주자를 네. 또 섭외를 하셨군요. 그런데 원래 그럼 이 노래 장기타령이었죠?
1: 네. 맞습니다.
0: 그럼 이 곡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1: 처음에는 창부타령으로 하나를 만들었었고
0: 아 다른 곡이 있었군요. 네.
1: 그 다음에 또 다른 곡을 한번 만들었고

0: 펍을 갔다가
1: 네. 네. 라이브 펍에 갔다가 거기서 락커빌리 장르만 연주를 하는 그런 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 그 음악을 듣고 좀 그 분위기나 그 장소에 좀 취한 그런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랑 같이 민요를 합하면 너무 좋겠다 해서 이제 주환이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같이 해보자 이렇게
0: 됐습니다. 락커빌리가 어떤 장르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1: 로큰롤의 시초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엘비스 프레슬리를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0: 그냥 락큰롤이라고 생각해도
1: 네,
0: 되는 거군요.
1: 맞습니다. 네.
0: 그러니까 저는 컨트리 뮤직 이런 네. 느낌도 받았는데 다 그 비슷한
1: 네,
0: 느낌의
1: 블루스나 네 컨트리 뮤직이나 같이.
0: 그 민요랑 참 잘 어울릴 거라는 느낌이 딱 그 공연장에서 들었어요?
1: 네,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저희 한국 공연도 흥도 나고 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분위기가 결합이 되면 너무 네. 좋겠다 싶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벌써 여섯 번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MC를 맡았던 것 같아요. 매년 네. 정말 색다른 팀들, 그 다음에 아주 특출난 연주자들 이런 분들이 경연을 펼치는데 정말 올해도 어떤 팀이 나올까? 이런 기대를 안고 갔고 특히나 이번에 대통령상으로 승격이 되기도 했고 또 20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됐었는데요.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팀이 수상을 했고 사실 제작진분들 그다음에 저희 MC들 이렇게 뭐 이렇게 한번 내기처럼 해보거든요. 어떤 팀이 대상 받을 것 같다 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개우주 밴드를 픽했었어요. 근데 정말 딱 대상을 수상하는 걸 보고 와 역시 사람들이 느끼는 비슷한 감정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당사자분들께서는 10팀을 쭉 계속 봐왔잖아요.
1: 맞습니다.
0: 본선 무대에 이렇게 딱 추려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대상까지 욕심을 내봤었나요? 아니면 우리 대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상위권일 거라고 생각은 하셨나요?
2: 저희가 사실 딱 10팀 이제 리허설도 보고
0: 네.
2: 이제 인스타그램에 미리 네네. 보기가 올라오잖아요.
0: 네.
2: 그걸 보고 이제 보면서 와 큰일 났다. 우리만 괜히 약간 좀 뭔가 우리만 우리 좋다고 하고 있구나. 남들은 좋은 음악 하고 있는데
0: 네.
2: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0: 네네.
2: 그래도 어쨌든 누군가는 우리께 좋다고 해서 붙여줬으니 우리 것만 잘하고 내려오자. 딱 그 생각을 하고
0: 네.
2: 이제 무대 뒤에서도 이제 벌벌 떨면서 아 우리 것만 잘해야 돼. 우리 것만 잘해야 돼. 이러고 있다가 딱 경연 들어가고
0: 네.
2: 끝내고 나오면서 아, 이 정도면 됐다. 우리 이 정도면 만족한다. 라고 해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0: 그렇군요.
2: 네.
0: 아니, 그리고 또 번호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경연 맞아요. 대회에서는. 네. 근데 딱 10팀 중에 5번을 뽑았어요.
2: 맞습니다.
0: 그 금손은 누군 거예요?
2: 그 홍유점.
1: 네.
0: 어머머머. 야, 그랬구나.
2: 네.
0: 그럼 2월부터 이제 팀을 모아서 6월에 대회를 나오기까지 마찰은 없었어요?
1: 마찰 많았죠.
0: 많았어요?
2: 네, 정말 많았습니다.
0: 어떤 부분에서요?
1: 곡을 만들면서도 많았고 뭐 이 곡을 선택하면서도 조금 마찰이 있었고 네, 뭐 여기서는 이렇게 가자 여기선 저렇게 가자 하다 보니까 또 의견이 통합이 안 될 때도 있었고
0: 그렇죠.
1: 네, 이런
0: 그러면 곡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지산 씨가?
1: 아니요, 저희 다 같이
0: 만들어요?
1: 네,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0: 음악을 다 같이 만들었어요?
1: 네.
0: 오, 신기하다. 각자 맡은 악기에 대한 거를
1: 네.
0: 자기가 맡아서
1: 네.
0: 그거를 이제 딱 조화롭게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1: 네.
0: 리더로서 6명이면 또 적은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조율하느라 힘드셨겠어요?
1: 뭐 네 그렇긴 한데 뭐 다들 뭐 나이 차가 좀 나서 그런지
0: 네.
1: 잘 들어주더라고요. 또
0: 제 형님이라서 리더를 네. 맡게 되신 거예요?
1: 뭐 그렇기도 하고 제가 만들기도 하고
0: 만들기도
1: 이래가지고
0: 했고.
1: 네.
0: 그렇군요. 아니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벌써 20년을 함께 했기 때문에 발표된 곡만 해도 굉장히 많고 또 그 목표가 국악의 현대화 그리고 또 신진 국악인을 발굴하는 어떤 등용문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매년 정말 주목하시는 분들도 많고 매년 정말 수상을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멋진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경연 때 심사를 맡았던 윤일상 작곡가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대중성, 작품성, 독창성이 모두 다 훌륭하고 연주가 매우 뛰어났다. 앞으로 많이 기대되는 밴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멘트에 대해서?
2: 뭐
0: 만족스러우세요?
2: 너무나 뭐 감개무량 이런

0: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1: 좀 극찬을 받은
0: 네.
1: 그런 느낌인가요?
0: 네. 네. 뭐 물론 저는 드럼을 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연주력으로는 너무 극찬이신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은 다들 잘 하지만
1: 아니 근데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라 그런가?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떨리는 경연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굉장히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보여서 아, 이 패키가 대단하다. 그리고 굉장히 흥겨운 노래이기도 했었고요. 네. 그 왜 주거니 받거니 연주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보컬이
0: 맞습니다.
1: 이렇게 기타에도 한번 갔다가 뭐 드러머에도 갔다. 이런 그런 퍼포먼스들이 네. 신인 밴드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여유롭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무대에서는 굉장히 긴장이 됐었어요. 어땠어요?
0: 그 무대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네. 정말 심장 소리가 귀에서까지 막 두근두근 할 정도로 긴장을 했었는데 네. 이제 막 장구 치다가 긴장이 이제 풀리면서 빙가리 잡고부터는 오케이 이제 내 시간이다 해갖고 이제 나가서 재휘랑 보컬 친구랑 같이 좀 재밌게 네. 했던 것 같아요.
1: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의상도 굉장히 센스가 있었어요. 양복 재킷을 입고 그 위에 갓을 쓰고 안에는 한복을 또 네. 입었잖아요. 이거는 누구의 아이디어였어요?
0: 이제 뭐 조선 후기 사진을 보다 네. 보니까 갓에 선글라스를 끼기도 하고 뭐 이제 한복도 요즘 한복과 되게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1: 네.
0: 그럼 여기다가 락커빌리에서 입는 양복을 한번 입어보자 두루마기를 벗고 양복을 입어보자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1: 양복도 좀 약간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 네. 예전 느낌의 그런
0: 예,
1: 색깔이며 디자인 그런 것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창모 타령을 먼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리고 나서 장기 블루스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됐는데 이 선택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곡 선택은?
0: 이제 창부타령 같은 경우는 민요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부르기도 하고
1: 네,
0: 네 그래서 창부타령을 선택을 했었고
1: 네.
0: 그 다음에 장기타령 같은 경우는 이제 락커빌리 장르를 보다 보면 좀 가사가 많은데 저희
1: 네.
0: 민요 같은 경우는 가사가 많은 것보다 이제 기교나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락커빌리에는 딱 들러맞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또 장기타령은 가사 사설도 많기도 하고 와다다다 이렇게 뱉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1: 네.
0: 장기타령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1: 그렇군요. 거기서 또 여섯 명의 의견이 잘 모아졌나 보네요.
0: 네.
1: 알겠습니다. 이렇게 10팀이 이제 본선 무대에 오르고 사실 본선 무대에만 오르면 모두 다 수상을 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약간 이 대회의 좋은 점이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무대를 준비하면서 또 서로가 서로의 어떤 시너지 그리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데 뭐 약간 다른 팀들 중에서 벤치마킹을 했다거나 아니면 저 팀은 참 음악적으로나 아니면 무대적으로 본받을 만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팀이 또 있을까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개호주 밴드랑
1: 네.
0: 또 밴드 팀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연관 팀.
1: 네.
0: 그 팀이 좀 개인적으로 이제 밴드니까 밴드 대 밴드니까
1: 네.
0: 괜히 약간 좀 견제되고 기대되고 또 곡도 들었을 때 곡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긴장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우리 지산 씨는요?
2: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민요에 관심이 많아서.
1: 네.
2: 이제 이사이 팀이
1: 네. 네,
2: 너무 좀 좋더라고요.
1: 맞아요.
2: 여창에 맞아요. 딱 맞게 작곡도 잘 한 것 같고 그래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1: 팀. 그러면 21세기를 준비하면서 이제 예전에 했던 무대들도 좀 보셨나요?
2: 네.
1: 선배들의 무대?
2: 네.
1: 거기서는 어떤 무대가 제일, 어떤 팀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0: 아무래도 제 전공이 연희이다 보니까 오름새 팀.
1: 오름새, 작년에 네. 대상 수상한.
0: 맞습니다.
1: 네.
0: 너무나 좋았습니다.
1: 너무
0: 오름새
1: 좋아.
0: 팀. 네.
1: 지산 씨는?
2: 네, 저도 오름새 팀이랑 작년에 아마 그 가야금 네대로 사물놀이 네, 했던 네. 사금놀인가? 네, 그 팀이 되게 좋습니다.
1: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축하 공연 무대를 네. 오름새가 펼쳐줬고 그 다음에 함께 또 무대에 서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두 분도 같이 무대에 서셨나요?
0: 저는 같이 하고
1: 네.
0: 저는 안 하고
1: 안 했었고 같이 연습도 했어요, 그러면?
0: 네,
1: 오름새 맞습니다. 팀하고?
0: 네.
1: 어땠어요?
0: 좀 괜히 약간 좀 이제 약간 되게 연예인 만난 기분으로 팬심으로 이제
1: 네.
0: 보면서 와 멋있다 이러면서
1: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오름새 팀에?
0: 그 오름새 송창현
1: 네.
3: 형이랑 같은 또 레슨실 선후배다 보니까 또 만나서 인사도 하고.
1: 아니 그 연습실이 어디길래 거기가 약간 거기도 스타의 등용문이네요.
3: 아 또 이건 또 다른 또 연습실인데.
1: 아 연이 다른 연습실.
3: 네 연희하는 연습실이어서.
1: 아, 맞아. 네. 그분은 또 상모도 돌리고.
3: 맞습니다.
1: 그래서 예 다 네, 하시니까. 그래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꿈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열립니다. 국내외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일단 음악이 유통이 되기 시작하고요. 또 다양한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데 어떤 기회와 혜택이 지금 예정돼 있나요?
2: 도남문 국악당에서 공연이 잡혔어요. 섭외가 들어와서
1: 네.
2: 네,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고,
1: 하고 있고.
2: 그리고 또 여러 다른 페스티벌이나 이런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1: 오기 시작했어요.
2: 네.
1: 야, 이제 진짜 제대로 밴드로서 많은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겠네요.
2: 네.
1: 네.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2: 너무 네, 기대도 되긴 하는데
1: 네.
2: 레퍼토리를 많이 좀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도 지금 좀 안고 있고 이 대상 팀이다 보니까
1: 네.
2: 어쨌든 이 공연의 퀄리티가 좋아야 되는데
1: 그렇죠.
2: 네, 확실히 그런 부담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럼 곡 작업도 계속 하고 있어요?
2: 네.
1: 뭐 좀 힌트를 주실 수 있나요? 계속 이렇게 민요와 락커빌리를 결합한 음악들?
2: 네, 그런 음악들을 주로 가지고 가고
1: 네.
2: 이제 다른 분위기로 이제 동해안 별신굿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설풀이 장단 과 거무장단을 좀 활용을 해서 그것도 네. 만들고 있고요. 무용도 같이
1: 무용도요?
2: 네,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1: 아, 그럼 멤버를 더 추가하는 건가요?
2: 아니요, 무용은 이제 개관
1: 콜라보.
2: 네, 식으로 아. 콜라보로 생각하고 있어요.
1: 이야, 알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음원도 이제 발매를 하실 거고 음반도 네. 나오게 될 테고 이제는 정말 예술가로서, 예, 음악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도 이번 대회도 권송희 음악감독께서 또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개우주 밴드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3: 저희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음향 밸런스가 이제 검은고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건 일렉 기타고 일렉 베이스인데 검은고는 어쿠스틱 사운드다
1: 네.
3: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시고 또 앞에 보컬하는 이제 민요하는 재위가
1: 네.
3: 그 친구가 이제 그런 밴드 보컬을 한 적이 없다 보니까 그 약간 무대 매너라던가 이런 움직임들이 되게 어색했는데 그런 걸 또 하나하나 이렇게 잡고 같이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1: 네.
3: 거리를 주셔가지고
1: 네네.
3: 그걸로 이제 꽹가리랑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1: 네.
3: 사실 권송희 음악 감독님이 주신 소스가 아닐까.
1: 그 네. 무대의 경험이 이제 밴드로서는 많지 않기 네. 때문에 네. 어떤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군요.
3: 맞습니다.
1: 근데 저도 정말 놀랐던 게 진짜 다 소리가 세잖아요.
3: 네.
1: 뭐 장구도 그렇지만 꽹과리 일렉 기타들이 얼마나 소리가 크고 막 드럼도 신나게 때리는데 그 가운데에서 검은고 소리가 또 너무 잘 들려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3: 네, 네.
1: 그 영상을 다시 봐도 검은고 소리가 묻히질 않더라고요.
3: 네.
1: 그런 또 조언들이 다 있었군요.
3: 맞습니다.
1: 예. 오, 놀랍습니다. 자, 이제 또 많은 국악인, 신진 국악인들이 올해 21세기 무대를 보면서, 개우주 밴드를 보면서 내년에 우리도 좀 도전을 해보고 이런 음악을 해봐야겠다 꿈꾸는 후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조언을 좀 해준다면. 대상을 받는 팁을 좀 전해주시죠.
2: 뭐 본인이 행복하게 좀 음악을 할 수 있는 본인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시면은
1: 네.
2: 자연스럽게 수상도 따라오지 않을까 합니다.
1: 아, 너무 이상적인 말인데요. 정답인 것 같지만 좀 어려운. 예, 우리 주환 씨는 어떻게?
3: 저는 사실 자기 본인의 색깔을
1: 네.
3: 남 신경 쓰지 말고 남이 뭐라고 하든 눈치 보지 말고
1: 네.
3: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니 진짜 이렇게 계속 비교하게 되는 마음도 사람이기 때문에 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즐기면서 하면 된다.
3: 맞습니다.
1: 그리고 내가 잘하면 잘하는 음악을 하면 된다라는
3: 네.
1: 또 꿀팁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개우주 밴드로 꾸준히 활동을 해 나가실 거고 여러 무대에서도 함께 만나게 될 텐데 어떤 음악인 어떤 밴드가 되고 싶은지. 각오나 계획을 좀 여쭤볼게요.
2: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종합 예술인이 되고 싶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밴드로서는 그래도 국악을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민요를 많이 알릴 수 있는 이런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주한 씨는요?
3: 저는 이제 저의 전공이 연희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 이제 청자 앞에서 제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연희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가 하는 게 모두 예술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예술을 할 수 있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1: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예술이다.
3: 네. 아,
1: 알겠습니다. 자, 새끼 호랑이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다양한 음악과 무대로 많은 분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아티스트로 성장해 나가기를 저도 응원할 거고요. 서도 밴드, 고영열, 억스 등 수많은 스타를 배출하며 대한민국 대표 창작 국악 경연 대회로 자리 잡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더해 나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사랑과 응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창작 국악의 흐름을 이끌어온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올해 대상 수상 밴드 개우주 밴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 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4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가야금을 만든 우륵이 머물렀던 도시로 충주 탄금대는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했던 곳으로 유명하죠. 대통령상을 향한 전국 가야금 연주자들의 열전이 8월 20일부터 나흘 동안 충주시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우륵의 정신을 기리고 우리 국악의 전통을 잇기 위해 1977년부터 시작한 전국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는 국내 대표 가야금 경연대회로 올해 벌써 49회를 맞이했는데요. 대회에서 전국 초중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가 참가해 독주와 병창, 중주 부문에서 실력을 겨루고요. 치열한 예선을 거쳐 마지막 날인 8월 23일에는 부문별 최종 본선 무대가 꾸며집니다. 총 60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는데요. 일반부 대상은 대통령상을, 대학부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여합니다. 전통 가야금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가야금 연주자들의 열정과 도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수의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러면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2: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네.
0: 시키는 대로.
2: 네네.
0: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4: 아닙니다,
0: 보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 같

0: 장벽도 많고 우리는 가슴에 희망도 많다 라는 가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동아시아 지구 시민촌에서 온라인 공연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좋은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집에서 방송용 마이크를 쓰는 거 그거랑 기재를 좀 가져왔어요.
1: 그냥 사랑에 빠졌어요. 리듬이나 뭐 악기는 다 좋아하게 됐고
2: 한국 호흡은 조금 더 흥 있는 것 같아요.
3: 흥만 아니라 저 다른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는 거 너무 네. 중요하게 생각해서
2: Does the blue one have to be very obvious? Is this one okay or should I put it more?
4: No, it's fine.
5: We will join an online festival and the theme is peace and sustainability. So many musicians from different Asian countries will all perform on a live stream.
6: 2014년부터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만의 사무놀이 팀입니다.

0: 수의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1: 아,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2: 시키는 대로.
1: 네네.
2: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2: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4: 아닙니다,
2: 보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2: 요런 경지가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유태평양 씨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달을 눌러주세요. 유태평양 씨는 총 12개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정말 이거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레전드가 되던, 아니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진짜 경로 이탈이 되던, 약간 이런 느낌의 무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조금 초조해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조금씩 일어나는 실수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쉽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 어떤 날은 새벽 7시, 8시까지도 막 연습하고 가사 외우는 것 때문에. 근데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가사 외우. 아, 그래서 이게 다른 것보다도 너무 이 쪽팔립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얼굴을. 네.
0: 싹쓸이판 장범준을 선택한 경로 이탈은 올스타를 받았고요. 유태평양은 12개 스타를 받아

0: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된 팀은 경로 이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여기서 좀 너무 잘했어.
2: 아, 왜 그래?
3: 네가 울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 울지 마.
0: 아,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4: 아, 저희가 올라간 거는 아까 이제 되게 좋았는데 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뭔가 너무 막 미안하기도 하고 고생 같이 했는데
0: 또 유태평양이 모르는 정말 기뻐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으니까
5: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6: 완전 완전
5: 티내는 거 아니야. 나 놀리는 거 같아 되게 지금.
3: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새로운 창작을 하면서 또 믹스 매치도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정말 취지의 프로그램들이 생겨서 사실 저뿐만 아니고 이런 정말 수많은 국악인들이 좋은 무대에서 좋은 분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판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에 사실 저는 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훌륭한 팀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또 많은 대중들에게 우리 한국 음악이 또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로 이탈 화이팅!
0: 경로 이탈 유태평양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고생하셨습니다.
2: 수고했어요.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공개합니다.
2: 아이고, 아이고,
6: 아이고,
2: 아이유가
6: 어렵겠다.
2: 어렵겠다.
0: 아이유를 선택한 도전자는 대한민국 유일무이 소리하는 개그우먼 김희원.
2: 와, 아이유 같아.
0: 김희원 씨가 대결할 상대는 경성군악부
7: 제가 제가 제가
2: 오, 몇 대 몇이야? 야, 9대1이야 9대1.

0: 이제 진정한 승자는 뭐 무대로 판가름이 날 텐데요. 각오 한 말씀씩 해주시죠.
1: 아 일단 경성구락부 얼굴 아주 울그락불그락하게 얼굴 아주 울그락불그락하게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2: 역시 개구멍.
3: 네, 항상 저희 대기실에서 저희의 이제 분위기 메이커도 해주시고 저희를 항상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다음 라운드부터는 그걸 저희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이유의 러브 포엠 선택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제 목소리. 제 목소리를 좀 진심이 느껴질 수 있게 이렇게 목소리로 좀 전달하고 싶거든요.

0: 노래 선정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1: 그치.
0: 자기 매력을 하는 겁니다.
2: 마음의 준비 되셨죠? 별을 눌러주세요. 김희원 씨는 총 김희원 씨는 총 세 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세 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차라리 아이유 분위기 아니라 그냥 김희원의 분위기로 불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예. 좀 들긴 들더라고요.
2: 아마 연습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셨죠?
1: 확실히 아이유는 아이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고
2: 예.
1: 하지만 오늘 약간의 후회가 된다면 사실 작창 부분에서 음이 잘 이 피아노 선율에 잘 얹어지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4: 아이유 노래에서 넘어갈 때 네네. 조금 삐끄덕거렸어.
1: 맞습니다, 맞습니다.
5: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2: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6: 잘했어.
7: 잘했어.
6: 잘했어.
4: 안타까운 이 심정을.
1: 별은 사실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내가 준비한 걸 후회 없이 보여주자였는데 그게 약간 잘 안 돼서 그게 조금 네.
8: 그 준비하신 것을 온전히 펼치지 못한 것 같아서 사실 같이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되게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시간의 바깥이라는 노래와 아리랑을 이제 섞어냈습니다.

0: 브라보. 예.
1: 조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하셨겠죠?
2: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의 시간에서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항상 네, 자신 없게 무대에 올라간 적은 없고요.
1: 열을 눌러주세요.

0: 경성군악부는 총 11개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alternative rock이랑 그 판소리 음악을 이렇게 완벽하게 편곡을 잘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0: 자, 이용기 씨 오늘 아까 보면서 계속 좀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1: 전체적으로 밴드분들이 이제 흔히 말하면 조진다 그러죠. 그 조지는 부분에서 같은 라인으로 소리를 낸다기보다는 다른 라인으로 보컬의 라인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멜로디 라인들이 조금 더 메인 보컬이 내는 소리와는 좀 다른 소리 립 그 코드로 좀 조져주거나
2: 저기 잘못된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1: 원래 음악하는 이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3: 지진다.
1: 지진다.
3: 네, 지진다. 네, 지진다로
1: 많이
3: 갔지.
1: 긁는다. 아. 뭐 많이 흔든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합을 맞추면 아마 두 밴드와 보컬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0: 세 번째 싹스리판 아이유를 선택한 김희연 씨는 세 개의 스타, 경성구락부는 11개의 스타를 받아 경성구락부 팀이 다음 판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4: 잘봤습니다.
5: 훌륭해.
0: 대한민국 최초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 판스타,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이번엔 또 어떤 분이 나올지 공개해 주세요. 오! 오! 싸이! 월드스타 싸이입니다.
4: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야, 갔다.

0: 오빤 강남스타일은 강렬한 존재감으로 2012년 강남스타일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이끈 가수라고 할 수 있죠. 스타일을 선택한 도전자는 과연 어떤 분일지. 오빤 강남스타일 비주얼 국악 걸그룹 퀸.
1: 와우.

퀸과 1대1 경연을 펼칠 다음 도전자는 국악계 신동 서건우!

0: 어, 저는 키 컸다.
1: 약간 싸이 어린 시절 같이 잘생긴 것 같은데?
2: 리틀 싸이요?
3: 싸이가 데뷔한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 걸로 기억해요. 제가 대학생 때였으니까. 그때 건우 씨는 몇 살이었을까요?
4: 데뷔했을 때 이 세상에 없었어요.
5: 우리 건우 군은 퀸에 맞서 어떤 필살기 준비하셨어요?
4: 어, 필살기는 이제 퀸 누나들이 섹시하니까 저도 섹시하게 섹시하게 또 무대를 또 준비했거든요.
6: 건우는 그러면은 본인은 별을 몇 개 받을 것 같고 우리 퀸 누나들은 별을 몇 개 받을 것 같아요?
4: 퀸 누나는 15개 올스타 받을 것 같고요.
6: 올스타? 그럼 건우는요?
4: 저는 그래도 12개 이상은 받지 않을까요?
0: 오, 겸손해.
6: 건우도 15개 받고 싶지 않아요?
4: 아, 저도 15개는 받고 싶은데 네. 이번에 제 목표는 뭐 올스타 해가지고 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밀어넣지 여기서 신나게 한바탕 놀고 가자.
7: 아, 멋지다.
2: 비춰가있구만.
7: 멋지다.
8: 그러면 퀸은 별을 몇 개 받고 건우 군은 몇 개 받을 것 같아요? 반대로?
9: 그래도 저희가 인원수가 조금 더 많고 건우가 아직 어리잖아요. 기회가 많으니까 올스타는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10: 저희는 싸이의 나팔바지를 준비했습니다.

0: 기분이 완전 살렸다.
1: 와! 야, 미쳤다. 와, 어떻게 해.
2: 장점이 많은 팀.
3: 아이고, 퀸인 이유가 있네.
1: 아유, 콘서트네, 그냥.
4: 퀸의 무대였습니다. 조선판 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봤을지. 지금 별을 눌러주세요.
5: 제발.
6: 네, 제발.
5: 두근두근.

0: 자, 퀸은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그 싸이 선배의 노래가 국악이랑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고 더 버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악기적으로도 그렇고 사운드적으로도 조금 퀸이라는 그 팀, 밴드의 장점이 저는 전혀 좀 많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 분명히 더 신날 수

0: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아쉽게 남아서.
1: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누르지 못했던 이유는 소리를 잡을 것인지 노래를 잡을 것인지 이두 가지 선택을 하다가 이번에는 조금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하는 마음에 누르지 않았습니다. 네.
1: 아, 퀸. 아주 좋아요. 아, 너무 마음에 듣고 그 저도 그냥 어느 순간부터 뭐 심사위원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춤추고 있었거든요. 예. 퀸 팀의 그 완성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잘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궁금한 게 있는데 선생님 그 중간에 나팔바지 노래를 한 다음에 무슨 배바지, 몸바지 그다음에 스키니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원래 있는 겁니까?
2: 배바지, 청바지, 빈바지, 동바지, 고데기, 스파킹, 졸바지, 스키니.
4: 아니 장타령에 품바타령이 있어요.
5: 그 스키니는 없겠지. 스키니는 없겠지.
6: 가사가 살짝 달라지는 거죠?
0: 네, 이제 그 나팔바지에 있는 가사를 장타령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아. 예, 하셨는데 네. 네, 그렇죠. 개사를 하신 거죠.
7: 보컬 분께서 중간에 윙크를 하셨나요, 카메라에? 네.
8: 원래 그냥 소리 할 때 윙크를
9: 할 일이 절대 없죠. 아. 네, 소리를 할 때.
8: 해선 안 되는 건가요?
9: 그건 아닙니다. 네, 해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8: 그럼 여기서 한번 살짝 시도를 해볼까요? 그냥 소리 잠깐 뭐 하면서 윙크를.
9: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헛고 놀자.
8: 오, 매력적인데요? 아, 매력적인데요? 예. 퀸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감사합니다.
10: 야, 건우가 많이 부담되겠네.
11: 화이팅.
12: 진짜로 너무 긴장이 됐어요, 이제. 너무 진짜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8: 뭐 리허설 할 때도 누나들의 무대 봤겠지만 이번 무대 어떻게 봤어요?
12: 진짜로 역시 퀸은 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13: 베인베야.
14: 아니 그러면 뭐 떨릴 때 이렇게 자기만의 네. 뭐 푸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12: 먹어요.
8: 아 허경원 씨 진짜 배우고 싶었는데 그쵸?
14: 야 먹는 거는
3: 허경원 씨 그러면 건우 군 나중에 닭가슴살 좀 보내줘요. 예, 예.
14: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스타성을 예. 보이기 예예.
15: 귀여워.
8: 너무 차분하고 듬직하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그냥 보는 모든 사람들이 흐뭇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서건우 군의 무대 판 스타트!
12: 싸이 선생님의 예술이야 입니다.

0: 저만의 그냥 매력을 모두 쏟아부어서 하는 곡이기 때문에 한번 확실하게 놀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1: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2: 건우 화이팅!
3: 화이팅! 건우야! 가지야!

0: 어디 너무 잘하네.
1: 최고다, 최고야.
2: 서건우 군의 흥겨운 무대였습니다. 퀸이 네 번째 판으로 직행할지 아니면 건우 군이 네 번째 판으로 올라갈지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사과로고는 총 11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저는 최소한 12개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11개를 받아버렸네.
2: 저 같은 경우는 건우군 오늘 무대 보고 너무 놀랬어요. 천재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정말 있고 진짜 신동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건우군이 다음 무대를 하고 또 그 다음 무대를 할 때 분명히 저는 목이 달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3: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2: 저는 지금 건우군의 목 상태가 그렇게 지금 좋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에 누르지 않았습니다. 네.
4: 제가 듣기에는 가요를 부를 때는 조금 덜해요. 근데 건우 친구가 소리를 한다라고 자기가 생각이 들면 목을 딱 누르기 시작하거든요. 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건우 친구 목이 상하고 있는 게 귀로 들려요.

0: 그래서 빨리 소리 발성을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노래를 하다가는 다쳐서 나중에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발성을 고치거나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2: 건우 씨.
1: 네.
2: 참 끼가 많네요.
1: 아, 감사합니다.
2: 그리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예지 능력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한번 좋은 기회 때 이런 기회가 된다면 만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놀았다 생각하면 돼요.
1: 네.
2: 그렇죠?
1: 네.
2: 네, 열심히 하세요.
1: 네.
2: 아주 뒤에서 아주 열심히 응원할게요.
3: 네.
2: 네.
1: 감사합니다.
2: 네.
1: 좋은 사람 많이 만나. 나 여기 한번 나가봤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2: 한 2년만 쉬면 제 목 나와 다시. 네.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다음 팀 공개합니다. 바로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입니다.
1: 아 맞다. 왔어.
2: 전설이다 전설.
3: 아, 어렵다 어렵다.
1: 황제.
4: 황제 형님.
0: 신승훈 씨는 7연속 밀리언 셀러를 기록하며 14주 연속 1위를 해 기네스북에 오른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댄 곁에 없지만 신승훈 씨를 선택한 도전자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호. 예.
5: 아 산호 씨.
0: 김산호과 맞서 싸울 상대 조선 판스타를 어퍼치론 어퍼치론 홍주. 또?
5: 또 드림팀이야 또 드림팀이야.
2: 아 또 이렇게 붙었네.
1: 어 지난번에도 같이 하지 않았어?
6: 맞아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엄마들의 반란을 보여줄 우리는 진정사정 볼거더 땅.

0: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아, 많이 오시네.
2: 어, 배가 흑과백이야.
3: 호호호호.
4: 친구끼리.
5: 야, 아.
0: 예, 지난번에도 또 붙으셨는데 이번에도 또 지금 함께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듣자 하니까 산옥 씨가 홍주 씨를 피하고 싶은데 홍주 씨가 산옥 씨를 잡았다면서요. 예예예. 예, 예.
6: 잡혔구만.
7: 네. 저는 아, 네. 다른 사람하고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한번 했으니까.
0: 그러니까요.
7: 이게 또 잡더라고요. 이 언니가 지금 내가 만만한가?
8: 아, 약간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7: 예. 네.
9: 한 분씩 편하게 뽑아주세요.
10: 저는 신승훈 하겠습니다.
9: 자, 12번.
11: 큰일 났네. 어, 신승훈밖에 안 하면 노랑 나랑 쪼그리면 안 되는데 나 미치겠다. 아, 이런 악의 순환이.
6: 제가 선택권의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남은 가수들이 다 그 아이돌밖에 없고요. 신승훈 씨가 하나 딱 티오가 남았어요.
11: 아, 이 산옥이랑 붙기 싫은데. 아,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네, 신승훈으로 하겠습니다. 네.
12: 어쨌든 이제 오늘 여기서는 다시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오늘 내가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각각 있으신가요?
6: 비장의 무기라고 하면 제가 지금 평생 안 하던 짓을 오늘 한번 해요.
12: 오!
6: 예, 근데 진짜 그것 때문에 아주 온통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거든요.
13: 뭘까?
14: 춤 아닐까? 뭐 준비했는데
13: 과연 어떤 짓인지 잠시 후에 저희가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7: 어, 저는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때는 경쾌한 곡을 해가지고 3라운드 때는 조금 여러분들의 감동을 쏙 빼놓을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 네, 친한 거랑 그런 거랑 떠나서 아, 이제는 승부는 승부거든요.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씩.
7: 언니, 친정 사정 좀 봐. 언니 친정 사정 너무 안 보더라. 무대는 이제 내가 지킬게. 안녕.
13: 아, 지난번에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근데 이제는 친정 사정을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냐?
6: 네, 그것도 그건데 이 언니가 20년 무명 생활을 정말 이 무대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좀 해야 되거든. 언니 좀 봐줘라. 어, 네가 먼저 좀 집에 좀

0: 아유. 언니가 따라서 할게. 아~ 언니 이제 마지막이다.
1: 언니 이제 마지막이다.
2: 아, 마지막이다.

0: 황홀한 고백을 선곡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1: 사실은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희망을 좀 주고자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남편 간 지 지금 5일 됐거든요. 근데 이 무대를 남편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응원도 되게 많이 해주고.
2: 첫 방송에 언제니까 보자고 막 했는데 그 첫 방송을 못 보고 가가지고 진짜 미치도록 너무 마음이 아픈데.
1: 그래서 제가 이 무대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남편에 대한 예일 것 같아서 우리 딸들이랑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3: 제가 항상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남편한테 기도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무대를 나오기까지 남편이 자기 마지막 소원이라고 나가라고 그래서 나온 거였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조선 파스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서 남편이 나가라고 했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0: 브라보.
1: 브라보, 브라보. 와.
0: 김산옥 씨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2: 아니, 노래를 딱 끝났는데 다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신영희 선생님도 정면으로 보이는데 너무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 좀 이렇게 별로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0: 별을 눌러주세요.
2: 감사합니다.
3: 아, 울면 안 돼요, 울면 안 돼.
0: 김상옥 씨는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0: 아유.
4: 울지 마, 울지 마.
5: 그게

0: 사실 이제 판소리가 저희가 이제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이잖아요. 그 시대의 상을 담은 소리 공부를 하면서 아,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다 똑같구나. 1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오늘 뭐 전통 판소리를 보여주신 건 아니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심청가 중에 곽씨 부인 이 죽고 나서 부르는 그런 신봉 사이에 그런 마음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감동을 느껴서 제가 이렇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울 일이 아닌데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네. 참 이게 음악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이 테크닉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미 정서가 이미 끝나 있는 상태라서 이건 평가할 수 없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실 듣다가서 저도 좀 울었거든요. 근데 정말 먹먹한 그런 여운이 있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2: 제가 한국무용을 전공했잖아요. 한국 전통춤 중에 살풀이가 있는데 오늘 김산옥 씨의 무대는 남편에게 바치는 소리로 전하는 살풀이를 보는 것 같은 되게 감명받았습니다.
3: 저는 그 아까 해금 소리 있잖아요.
4: 예.
3: 깽 하고 여는 소리가 깊은 그곳에 숨겨놓은 닫혀있던 제 마음이 열리는 그 문 열리는 소리 있잖아요.
4: 아,
5: 문 열리는 소리, 문 열리는
3: 문을
5: 소리.
3: 열고 제 가슴 속에 우리 산옥 씨가 노래를 불러줘가지고 제 닫혀있던 마음을 열었어요.
4: 그 해금 소리와 산옥 씨의 네네. 음색과 함께 마음이 열렸군요.
6: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무대들은 각자 느끼는 호흡들이 다 달랐거든요. 좋았던 부분도 달랐고 느끼는 감정들이 조금씩 달랐었는데 산옥 씨가 노래하신 이 공간이 우리가 모두 같은 속도로 호흡하고 느끼고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두 이제 가슴이 먹먹하다 그러는데 산옥 씨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제외하고도 음악은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신 그런

0: 무대가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예.
1: 자, 김산옥 씨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축하드려요.
3: 근데도 노래를 너무 잘해요.
4: 잘해요.
3: 노래를 너무 잘해요.
4: 차분하게.
0: 솔직히 산옥이의 노래 실력이 어마무시해서 좀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5: 허, 난타? 저런 퓨전 발상이 난 너무 신기해.
6: 파이팅!
5: 파이팅!
7: 파이팅!
6: 파이팅! 파이팅!
0: 아, 신승훈 씨의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이라는 곡입니다.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그대의 미를 향해 월월 날아봐. 왠지 지금의 제 처한 상황과 너무 비슷했고 가사가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봐 뭐 꿈을 향해서 아직 늦지 않았어 막 이런 가사들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아 이건 내 노래구나. 조선 판사타에서 부르면서 나의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예, 더 이 노래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1: 홍주 씨의 무대 판 스타트.

0: 홍주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홍주 씨는 몇 개의 별을 받을까요?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1: 칼을 갈았더구만요. 저 무대 보고 와, 그 생각했어요. 아, 너무 잘해갖고요. 아니, 무대가 너무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2: 희망사항 올스타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진짜 그건 정말 희망사항이고요. 한 13표까지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예.
0: 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홍주 씨는 총 1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3: 앞에 약간 뭐 비유하자면요, 그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앞에는 조금 이제 약간 안 풀린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막판에 홈런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도 기억도 안 나고요. 그냥 와, 너무 멋진 무대였어요. 그냥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네.
4: 저 같은 경우에는 와, 진짜 저분은 파워하고 호흡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베스트다,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그거고, 아까 조한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트로 쪽 앞쪽에서 정리가 좀 너무 덜 되어 있었다는 아쉬움이 좀 컸고, 또 다른
5: 눈물 흘린 언젠가. 저도 김정민 선배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 파트 부분에서 이 세타령이 나왔을 때 참 아, 이 홀홀 나는 그 느낌으로서의 그 정서 매쉬업을 너무 잘하셨구나 했지만, 그 소리의 정말 성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톤, 그리고 그 농음,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의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으시다 보니까 제가 손을 올렸다가 너무 아쉽게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6: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쉬지 말고 그 좋은 못 갖고 소리에 열중해가지고 소리를 안 하다 하니까 울렁쇠가 생긴 거예요. 울렁쇠. 이걸 빨리 없애면은 그 좋은 못 갖고 기가 막힌 뒤 아, 너무 아쉬워요 진짜로.
0: 그래요. 너무 갖고 있는 거 자체가 훌륭한데 네. 참 아쉽다 아쉽다 매번 네, 말씀을 하셨어요. 싹쓸이판 신승훈을 선택한 김산옥 씨는 올스타, 홍주 씨는 13개의 스타를 받아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된 분은 김산옥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아, 산호가 육중한 언니를 뚫고 나간 산옥이 아무래도 언니를 뚫고 나갈 정도면 네가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니? 언니 목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제 꿈을 이루고 모든 걸 다 이뤘으면 좋겠어. 진짜로 진심으로 응원하고.
7: 아, 언니, 나는 진짜 조선 판스타 하면서 언니를 만났다는 게 나는 정말 행운인 것 같아. 진짜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이런 인연이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인연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 언니, 사랑해.
0: 제1대 조선 판스타를 차지하기 위한 빅매치는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다음 팀 공개합니다. 국민 걸그룹 원더걸스입니다. 2000년대 후반 최고의

0: 걸그룹으로 미국까지 진출해 열풍을 이끌었죠.
1: 신나겠다, 신나겠어.
0: 원더걸스를 선택한 도전자.
1: 누구지?
0: 3대를 이어온 타고난 국악인 김하은. 야.
2: 잘 어울린다.
3: 아, 이 친구 아이돌 노래하면 잘하잖아.

0: 의상은 약간 삼바 춤 출 것 같은
1: 살사 막 이런 느낌.
2: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그룹이죠. 뮤르.
3: 맹수
4: 옷 입었어.
5: 네 분 자체가 원더걸스 아니야?
0: 그러니까 이렇게
4: 한 팀 같아, 한 팀 같지 않아?
0: 어, 진짜 원더걸스인데? 내가 그렇게
6: 예쁜니? 아무리 그렇다고 또 무대를 또 찢으려고.
7: 자, 이제 정말 그 만만치 않은 팀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던 무대인 것 같은데요. 서로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어떤 각오로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8: 처음에 선택이 이렇게 됐을 때, 매칭이 됐을 때 되게 긴장도 되고 좀 이렇게 좀 많이 무서웠어요, 사실은.
5: 왜 무서운 거야?
9: 왜냐면 언니는 지금 너무 무섭게 입고 있었고.
2: 뭐 오늘 또 의상도 약간 또 무서운 언니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9: 저랑 팀 같아요. 저랑 팀 같아요.
8: 그래서 제가 진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만의 매력을 많이 어필하자라는 생각으로.
2: 진짜 어떤 각오로?
10: 아무래도 좀 잘하는 소리꾼과 겨루게 돼가지고 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뮤르의 색깔을 잘 담으면서 원더걸스도 살리면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2: 네. 자, 두 분 서로에게 눈 바라보고.
0: 눈 바라보고, 어 무서워.
2: 한 말씀씩 해주시죠. 우리 하은 씨가 먼저.
8: 최선을 다해서 제가 멋진 목소리로. 저는 악기가 필요 없어요. 아~
5: 도발, 도발.
9: 우리가 우리.
8: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셋이서 정말 똘똘 뭉쳐서 뮤르의 저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준비해 주시죠.
5: 야, 기대되는데?
0: 하은이 먼저 하는 거야?

0: 가여운 김하은이라고 합니다.
1: 저희 할머니는 최순희 선생님이시고요. 정정여제 판소리 명예보유자 하고 계시고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이어받아서 인간문화재가 되신 모보경 선생님이십니다.

0: 작년에 할머니가 아프시면서 엄마가 공연을 하시거나 제가 공연을 할때 보러 오지를 못하시는 거죠.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어떻게 할까 했는데 TV 말고는 사실 볼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그걸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1: 김하은 씨는 10개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우리가 꼴찌로 올라왔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저는 원더걸스의 Like This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라틴입니다. 이런 실험적인 무대들을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국악이 진짜 다양한 부분에서 잘 녹아들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이번에는 진짜 오로지 저만 보여줄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세요.
1: 여유가 있어, 여유 있어.
2: 하은이 자신감이 있네, 지금?

0: 와,
1: 와, 미쳤다.
2: 김하은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별을 눌러주세요.

0: 별을 눌러주세요.
1: 네. 김하은 씨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가 됐습니다. 와.
2: 저는 음악을 하은 씨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뭐지? 이 느낌 뭐지? 이건 무슨 장 김하은이 장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 목소리가 정말 진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석 같아요. 아, 저 너무 사랑 어떡하지? 4살 차이, 저희 궁합도 안 보는 4살 차이여서 언니 필요하시면 연락을. 예. 너무 잘 봤습니다.
4: 네. 예. 감사합니다.
5: 지금은 이제 살살을 선택을 하셔서 원더걸스널에 변곡을 하신 다음에 소리까지 넣으셨잖아요. 그거는 너무 어디서 볼 수가 없는 그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정말 정말 너무 재밌게 봤고요. 이대로 김하은 씨랑 중남미 투어를 하고 싶어요. 아, 진짜 잘,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올 것 같아요.
6: 우리 그 저기 김하은 씨 약간 열대과일 창법. 네. 마치 진짜 열대과일을 진짜 맛보는 것처럼.
3: 저도 진짜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처음 먹어보는 열대과일 착즙 주스 같은 거예요. 되게 흔치 않은 거여서 이게 낯설 수도 있고 뭔가 이게 맛나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일단 제 입맛에는 맛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하은 씨가 되게 대량 생산됐으면 좋겠다. 예. 네.
7: 하은아 참 겁이 없다. 너무 순수하고 너무 잘했어. 더 열심히 해야 돼. 네. 소리를 더 열심히 해야 돼, 판소리를.
8: 네.
1: 그 판소리라고 하는 우리 전통음악이 가진 특징 중 하나가 리듬, 그러니까 장단의 음악이거든요. 장단에 따라서 붙임새가 달라지고 그리고 또 노래의 성격도 많이 달라지고요. 그런데 참 이 어려운 리듬이잖아요. 어려운 리듬을 이렇게 정말 겁 없이 과감히 하신 게 저는 정말 막강한 우승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8: 감사합니다.
1: 아주 극찬을 계속 해주시고 있습니다.
9: 그냥 흘러 음악이
10: 너무 목소리가 진짜 너무
9: 그냥 음악이 딱 보면 스웩이 있어.
10: 맞아요.
11: 와 미루 부담되겠다. 어떡해.
12: 완전 잘했어.
13: 너무 잘해서 그냥 너무 잘하려고 욕심부리면 오히려 우리 무대가 망칠 수 있고 그냥 내려놓고 정말 이 무대를 즐겨서 그냥 좋은 무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네.
1: 자, 이어서 미우루의 반격이 이어질 텐데요. 미우루는 매번 올스타를 받아왔던 팀이기도 합니다.
10: 계속 올스타.
11: 그랬네.
1: 그동안의 올스타도 참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올스타가 필요한 시점은 지금이네요.
13: 아 근데 그냥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올스타를 받으셔서 그냥 저희는 재밌게 놀면 오히려 좋은 무대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서 있습니다.
7: 아, 좋아.
14: 저희 뮤르가 원더걸스를 선택을 해서 소하시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뮤루의 핫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소핫을 선정을 했는데요. 뮤루와 함께 핫한 무대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15: 무대에서 소핫 매운맛을 보여드릴게요.
10: 내가 떨려.
16: 가자.

0: so cool. 난 너무 멋져. I so so so hot, hot, so hot, hot.
1: Oh yeah.

0: 이런 재즈.
1: 아, 진짜 멋있다.

사람 핫한 뮤르가 세상에 온갖 꽃을 가지고 꽃노래를 부르는디. 꽃이로구나, 꽃이로구나. 수박꽃, 벚꽃, 달미꽃, 찔레꽃, 나빼.

0: 신기하네. 아, 진짜. 유루! 유루! 유루! 유루!
1: 장난 아니야.
2: 너무 잘하니까 짜증난다.
3: 뮤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승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4: 자, 갑시다.
3: 뮤루!
5: 아, 뮤루 얼마나 떨릴까?
3: 눌러주세요.

소리꾼에게 고수가 있다면 소목장에게는 주석장이 있습니다. 실과 바늘처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주석장은 황동이나 백동으로 목가구나 건물에 사용할 경첩이나 금속 장식을 만드는 장인을 말합니다. 그 과정의 시작은 뜨거운 불과의 사투. 부리와 아연을 함께 녹여 황동을 만든 다음 망치로 두드려 얇은 판으로 만듭니다.

곡선 부분은 날정을 망치로 쳐서 모양을 도려내고 직선 부분은 널정으로 도려냅니다. 단단한 쇠를 펼치고 무늬 새기고 도려내는 손길이 마치 종이를 만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집게로 조각을 떼어낸 다음 줄로 가장자리를 다듬어 외경을 완성합니다.

날이 무딘 조이정으로 문양을 새긴 후에 구멍이 뚫린 공근정으로 여백을 메운 다음 경첩을 만들 부분을 봉의 지름을 고려해 널정으로 표시하고 각정으로 따내서 분리합니다. 잘려진 모서리를 먼저 깎은 후 밀어 두드려 경첩코를 만든 다음 두 개의 경첩코를 겹치고 그 사이에 경첩봉을 밀어넣어 완성합니다.

0: 목가구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장인의 땀과 수없이 반복되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1: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 수의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3: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1: 시키는 대로.
3: 네네.
1: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4: 좋게 얘기해줘야지.
1: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5: 아닙니다,
1: 보라보고 있는데.
5: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에이.

0: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자, 사진기 드세요, 사진기. 자, 하나, 둘, 셋.
1: 힘들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0: 쉬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1: 아니에요.
0: 감사합니다.
1: 네.

0: 벙글쩍 찍어놨다.
1: 혜원 씨!
0: 허허 약해. 다시 한번 혜원 씨! 아먼 이렇게 해야 국악방송이 날로 발전합니다. 얼씨구! 아먼
2: 혜원 씨, 어이. 여 반응이 어떻던가 말던가 어쨌든 대전시립 연정국악원에서 줄을 타니 기분은 좋긴 좋다.
0: 아먼 나도 기분이 좋고 오늘 홍도 뜨거우니까 기분이 좋다.
2: 그렇지.
0: 얼씨구.
2: 그나저나 야단 이러세.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제주는 참 좋은데 저기까지 건너가는 제주가 영 신통치가 못해가지고.
0: 아이고 그랬구나.
2: 저기까지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고. 아니 어이. 오늘 오신 분들이 박수를 많이 쳐주셔야 되는데.
0: 얼씨구다.
2: 매달려 갈 수도 없고 뛰어 갈 수도 없고 굿거리 장단 천천히 붙여놓고 건너가겠다.
0: 얼씨구야.

사랑 조심 조심 조심.

0: 난다. 아이고 미. 그래도 여러분들 염려 덕분에 무사히 건너갔네.
1: 어찌됐든가 말이야.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건너온 것은 보시다시피 내가 줄을 잘 타서가 아니라
0: 그래.
1: 오, 요 태전 국악 방송에서 말이야. 이렇게 훌륭한 이 관객분들을 모시고 오늘 공연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0: 엄마.
1: 내가 이렇게 무사히 떨어지지 않고 건너온 것이다 이 말이야.
0: 아멘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염려 덕분이야. 아이고 그래갖고 어쨌냐.
1: 그래서 이번에 내가 그 염려에 보답할 양으로
0: 양으로
1: 요 앞으로만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0: 그렇지
1: 요 뒤로도 한번 가보는데.
0: 아 조금 전에는 아슬아슬하니 떨어질 듯 말듯 앞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뒤로 이렇게 간단 말이야.
1: 그렇지.
0: 얼씨구 떨어지기만 보고 장단을 달아놓고 가는디.
1: 다량 장단이랬다 덩.
0: 얼씨구야.

멋지고. 아따 참아라. 단다 단다 주를 단다.

0: 아이고 누야. 그래갖고 어쨌냐?
1: 혜원 씨. 그나저나 말이야. 내가 계속 이렇게 느리게만 타다 보면은 오늘 밤새 줄을 타도 타 못할 판이라.
0: 그렇지.
1: 요번에 내가 요 발을 가지고 오도 방정을 한번 떨어보는데.
0: 아니 요 발을 가지고 오도 방정을 뜬다.
1: 그렇지.
0: 아, 그랬구나.
1: 근데 요걸 떨 때 잘 떨어야지 잘못해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날에는.
0: 저 밑으로 따라라 국물로 가는 날에는
1: 꿀잼이고 뭐고 그냥 재미없어지던 것이었다.

아이고.

0: 싶었어. 아이고 그 시기라고 알란가 모르네. 원매 아니 줄은 차 같았는데 왜 내 끝이 아파. 아이고 나 참말로 방송이라 뭐 더 이상 말하기는 그 시기여고. 그리여 자네 그 시기는 괜찮은가?
1: 혜우 씨. 오늘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애들은 모를 것이요.
0: 애들은 모를 것이다.
1: 그렇지. 배우 씨. 어이. 그나저나 내가요 아파하니까 남녀노소 헐끗없이 다들 좋아하시니까.
0: 얼씨구. 아마 이 양반들이 너무 아픈 걸 좋아를 해. 그래갖고 쟤는.
1: 내가 말이야 아프던가 말든가 뭔가 보여드리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저 사정 없이 좋아하시라고. 나도 한번 사정 없이 한번 나가 보낸대.
0: 얼씨구다.
1: 사진 머리 장단이랬다.
0: 얼씨구야.

0: 돌고 혈이 돌고 철이 돌고 어지러워라. 뭔매 내가 다 어지럽네. 어떻게 그냥 뺑뺑뺑뺑뺑 돌아쌌는가. 얼씨구 어디 볼만하여? 네. 얼씨구다. 여러분의 응원의 박수가 필요한 것이었다. 얼씨구. 차. 그래갖고 어쨌냐
1: 배우씨.
0: 어이.
1: 그나저나 말이야.
0: 어.
1: 그 아까 땅에서 한 양반도 꿨던 것 같은데. 나도 간밤에 꿈을 하나 꾸었어.
0: 아, 간밤에 꿈을 꾸었어?
1: 그렇지.
0: 그랬구나.
1: 봉황새가 한 마리 날아드는.
0: 아, 보니까 아까 보니까 아주 큰 봉황새가 한 마리 제대로 날아들었더라고.
1: 그렇지.
0: 그러니까 자네도 꿈속에서 봉황이 날아들었다 이 말이지.
1: 그렇지.
0: 아만.
1: 그 봉황새는 말이야.
0: 어.
1: 요 날아다니는 것보다는 요 목청이 좋더라고.
0: 아이고 그랬구나.
1: 그런데 요 줄 위에 봉황새는 어떻게 달아드는고? 아니
0: 어이.
1: 그냥 살포시 앉아가지고 걸어다니는데
0: 어이.
1: 그 모습이 꼭 줄 위에 남창동과 같이 하던 것이었다. 화려한 장난이랬다.
0: 하이야.

0: 아까 보니까 요 밑에 봉황이 비틀비틀 그러더니 저 위에 봉황도 살짝 양 미끄러지려고 생연병을 했었네. 그래갖고 어쨌냐
1: 혜원씨. 이번에 내가 어떤 동작으로 나가보는고 하니 그냥 요 그냥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그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갖다가
0: 마음의 근심 걱정을 갖다가 모아서
1: 요 발로 가지고 뻥뻥 한번 차버리는데
0: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

0: 근심 걱정을 발로 차버리고 자 멀리 보내버린다 이 말이지.
1: 그렇지. 근데 이것도 그냥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찼을 때 박수를 많이 치신 분들은 멀리 날아갈 것이고,
0: 박수를 많이 친 분들은 걱정 근심이 확 날아가 버리고,
1: 박수를 적게 치신 분들은 요 조금 날아갔다 다시 돌아오던 것이었다.
0: 헐 치고다 뭐 요

그릇 세고나 열쇠로

0: 이제 보니 여러분들하고 저거 굶짝이 착착착착 맞서 마음에 터요. 역시 대전 시민 여러분들이다. 얼씨구.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이번엔 내가 어떤 통작으로 나가보는고. 아니 그래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 꿀잼이란 제목을 보고 찾아오신 거면은 그저 그냥 이 팍팍한 세상 속에서 요 재미 잠깐이라도 요 웃음을 얻고 가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지.
0: 그러지.
1: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 공연을 보고 난 후에는 그저 그냥 살맛나는 세상 되시라고.
0: 살맛나는 세상 되시라고.
1: 내가 이 주위에서 죽을판 살판이라 동작을 한번 해보는데.
0: 아니 말인즉슨 자네가 저 위에서 그냥 하악 돈다 이 말이야?
1: 그렇지.
0: 원래 여러분들 살맛나는 세상을 위해서 줄광대가 그야말로 살판 한 바퀴 확 도는 동작을 헌댑니다. 여러분 살맛나는 세상 되십시오.
1: 대머리 됐다.

0: 씨. 어이. 그나저나 말이요. 우리가 오늘 밤새 공연을 하면 좋겠지만은 요 줄타기 말고도 더욱더 신나는 공연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1: 아니 벌써 시간이 다 되었어?
0: 그렇지. 넘치고도 넘쳤어.
1: 아주 대전 오니까 시간이 금방 가버린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2: 예.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말이야. 어이. 내가 다른 곳 같으면은 이 정도 뭐 하고 내려가는데.
1: 아 그랬구나.
0: 특별히요 대전시립 연중 국악원에 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기술만 더 하고 내려가는데.
1: 아니 잠깐 있어봐봐. 여러분들이 앵콜을 외쳐주시면 오늘 밤새도록 할 수도 있어. 얼씨구. 아니

지금은 당연히 허는 것이고 한 동작은 당연히 허는 것이고 그 다음 동작에 내려갈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에 달렸던 것이었다. 얼씨구 때려라!

0: 아이고. 아슬 아슬 아슬 아슬 아슬 아슬 아슬 했지만은 앵콜 나왔다.
1: 혜원 씨. 어찌 됐던가 말이야. 우리 내 인생사. 뒤로 가는 것이 있으면 앞으로 가는 것도 있고.
0: 그렇지.
1: 좌로 가는 것이 있으면 우로 가는 것도 있고.
0: 아만.
1: 내가 방금 이렇게 따로 돌았는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살다가 잠깐 내려가는 일이 있으시더라도 오늘 이 공연을 기억하시고 힘차게 올라가실 수 있도록 이번에 내가 뒤로 돌았다가 앞으로 돌았다가 한번 돌아보는데.
0: 여러분, 앞으로 돌았다 뒤로 돌았다, 여러분 대전 국악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얼씨구야 박수 간다.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수혜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2: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0: 시키는 대로.
2: 네네.
0: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4: 아닙니다,
0: 바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가

1등했던 날이네. 내가 제일 좋아했던 고무줄놀이. 수학여행 장기자랑. 대학시험 합격통지 받았던 날. 아, 정말 행복했었는데. 아빠랑 팔짱 끼고 결혼식장 입장하던 날. 첫 아이 처음 안아보던 날. 이렇게 다 소중한데.

왜 또 힘없이 들어와? 왜 그러는데? 또 문 닫지 말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보라니까? 너 진짜 요즘 왜 그러는데?

그렇게 힘없이 다니니까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네가 지금 그럴 때니? 네 성적이 그 모양인데? 아니 너는 엄마가 다 해주잖아. 넌 공부만 하면 되잖아. 뭐가 문제인데? 얘기를 해보라니까? 진짜 답답해.

아직도 진로를 못 정한 거니? 지금부터 정해놔야지 3년을 호투로 안 쓴다니까? 그니까 친구들 만날 시간에 생각을 좀 하자. 지금 친구들 다 필요 없어. 친구는 대학 가서 만나면 돼.

네, 다음 곡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합창 단원 중에 출산을 앞둔 단원분이 계시다고 해서 무대로 모셔볼까 합니다. 네, 조심히 나오세요. 네. 태명이 찰떡이라고 해요. 우리 찰떡이를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찰떡이와 세상의 모든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합창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희 엄마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늘 바쁘셨던 저희 엄마.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저와 엄마의 앨범을 열어보게 되었는데요. 아, 저 볼이 빵빵한 아이가 바로 접니다. 그리고 옆에 저희 엄마세요. 예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태어나고 아빠와 가족 사진도 찍고 이 옥상에서 저희가 사진을 참 많이 찍었어요. 네. 아니, 저랑 동생이 태어난 후로는 엄마 앨범 대부분을 저희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저희가 태어나기 전 엄마의 앨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저기 저 소녀가 저희 엄마예요. 저 소녀가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고 잘했는지 어느 날 선생님께서 합창부를 권유하셨대요. 예스! 엄마는 내심 너무 좋았는데 단복을 사는 돈이 혹시 외할머니께 부담이 될까봐 합창부를 하고 싶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셨대요. 그리고 몇 년 후 외삼촌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엄마가 중학교를 포기하고 바로 일을 하셔야 했을 때도 엄마는 또 괜찮다 하셨죠. 매일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게 어린 엄마의 일상이었는데 그 소녀가 자라서 이렇게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네 어른이 되었어요. 청청으로 모델처럼 사진도 찍고 네, 친구들과 모델 놀이를 즐기셨죠. 이렇게 저보다 어린 젊었을 때 엄마 사진을 보는데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게 흘렀을까 야속한 마음도 들고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엄마랑 진짜 친한 딸이었거든요. 대화도 참 많이 했고 언제나 엄마 편이었고 그런데 막상 엄마가 삶의 회의를 느끼던 순간에 저는 엄마 편이 되어드리지 못했어요. 생각해보면 엄마가 처음으로 괜찮지 않다고 얘기한 거였을 텐데 저는 엄마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하시고 감정 기복이 왜 이렇게 심해지셨나 이해가 안 됐고 화도 정말 많이 냈죠. 그만 좀 하라고. 그럼 엄마가 또 사과를 하세요. 아시죠? 미안한 건 난데 엄마가 먼저 미안하다. 내가 왜 이러나 모르겠다. 내가 괜한 소리를 했다. 이러면 더 미칠 것 같은 그런 못난 딸의 마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엄마,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없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한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사진을 찍으러 가서 드레스를 고르고 메이크업을 받고 하는데 엄마가 너무 설레하고 정말 소녀처럼 좋아하셨어요. 제대로 즐기고 계시죠? 엄마, 엄마도 엄마의 삶을 살아 라고 제가 어릴 때부터 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막상 엄마가 엄마의 삶을 찾고 싶었던 순간에 저는 그게 낯설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지 못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의 웃음을 보면서 하고 싶은 거를 참 많이 참아야 했던 어린 소녀와 엄마라는 이름으로 늘 바쁘게 살아온 한 여자의 삶이 얼마나 예쁘고 찬란한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얼마나 찬란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제가 먼저 얘기해드렸어야 했는데.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 뭐 코로나 하도 많이 돼서 이제 지겨우실 텐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동영상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 굉장히 빠듯한 그 코로나 때문에 연습이나 이런 것들이 차질이 많아서 제한된 시간 안에 준비하느라고 뭐 나름 부족한 부분도 있었었지만은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 고생을 해서 오늘 무대를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특히나 이제 그 무대 감독님과 그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이 또 많이 배려들 해주셨고, 그다음에 악기 팀들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 특히나 우리 그 과천시립 여성 합창단 단원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오늘 연주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즐거우셨다면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 모든 행정을 담당하는 트레이너 선생님이 계신데 자가격리로 지금 2주째 댁에 계시는 바람에 저랑 막 저녁 10시, 11시 넘게까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같이 하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지금 보고 계실 줄 아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저희가 마지막으로요, 14번째 그 1월이 시작되면 12월이 오는 것에 온다는 그 마지막 14번 곡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잠깐 더 노래를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음악회를 여기서 닫고자 합니다. 모든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어? 애벌레야, 뭐 하고 있어?
1: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0: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1: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0: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1: 흥,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걸.
0: 어? 그렇게나 커진단 말이야?
1: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2: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3: 이놈들이 좋겠군.
1: 우리 어디 가는 걸까?
2: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4: 안심해.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1: 가야금이요? 우와, 저도 가야금이 될 수 있어요?
4: 물론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가야금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
0: 좋은 가야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4: 뙤약볕이 쬐는 여름,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그리고 큰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 돼. 그렇게 세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견디면 견고하고 울림이 좋은 나무가 된단다.
2: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0: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1: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2: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고 결이 고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장인은 해와 달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그 다음 장인은 아교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윗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0: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불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3: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0: 아, 뜨거워!
3: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로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0: 우와,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2: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줄을 거는 곳을 가리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1: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3: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선주를 연주하게 될 거야.
1: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3: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꼬리라는 뜻이지.
1: 봉황이요?
3: 이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2: 장인은 복리를 오랫동안 정성 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0: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1: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3: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2: 장인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족을 올렸어요. 안족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3: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1: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0: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1: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2: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1: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0: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1: 흥,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0: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1: 그걸 이제 알았어.
5: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6: 수의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7: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5: 시키는 대로.
7: 네네.
5: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8: 좋게 얘기해줘야지.
5: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9: 아닙니다,
5: 보라보고 있는데.
9: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5: 요런 경지가 또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현장에서 갓과 두루마기로 의관을 갖춘 선비들의 우렁찬 환호성이 회의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소수 서원을 비롯한 조선시대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순간이었죠. 그동안 여러 문화재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지만 한국의 서원이 갖는 의미는 각별했습니다. 성리학을 기반으로 학문을 가르치던 조선시대 서원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데요. 존경받는 학자들의 사상을 하나의 공간으로 집약한 서원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훌륭한 건축물인 동시에 선조들의 학문과 정신을 배우고 성찰하는 집단지성의 요람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 철학과 사회적 관습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문화적 전통과 정신적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한국인의 정서, 정신적 바탕이 된 서원은 언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첫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훈기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소년 1호 항란성 일촌 광음 불가경 유생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소수란 말은 이어서 수양한다는 뜻인데요. 무너진 교약을 바로잡고 배움을 이어가라는 시대적 사명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양에는 성균관이 있고 지방 곳곳에도 향교가 있었는데 서원이 왜 필요했을까요? 바로 임금이 지어준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곳인 성균관이나 지방의 향교가 출세지향적인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하자 그 대안으로 새로운 참교육이 필요했던 겁니다. 관직이 목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대안학교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간절한 시대적 소명의식 덕분일까요? 1542년 문을 연 소수서원은 1888년까지 350여 년간 무려 4,200명의 유생들이 수학할 만큼 명문 사립 교육기관으로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임금이 이름을 지어내린 사핵서원이자 사학기관입니다. 이렇게 소수서원이 개원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자 전국적으로 하나, 둘 서원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말하자면 소수서원이 나라에서 공인한 사립학교의 롤모델이 된 겁니다. 소수서원을 비롯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의 서원은 모두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뜻이죠. 9개의 서원 모두 그 지역 성각자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전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추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룬 소박한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경상도의 서원이 대부분 산자락에 기대 있다면 전라도나 충청도의 서원은 산자락이 끝나는 곳, 들판이 시작되는 길목에 주로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안동에는 9곳의 서원 중에 2곳이 터를 잡고 있는데요. 안동을 선비의 고장, 양반의 고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예의염치, 효제충신, 유교의 기본 덕목을 갖춰야 한다는 전통 때문일까요? 안동하면 의관을 갖춘 선비들의 당당한 걸음걸이가 떠오릅니다.

간결하고 검소한 선비의 모습을 닮은 도산서원입니다. 조선 성리학의 큰 항맥을 이룬 태계 이황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서 1574년 후학들이 세운 서원인데요. 이듬해 선조 임금에게 편액을 하사받으면서 공식적인 사액서원이 됐습니다. 도산서원이라는 편액은 명필 한석봉이 선조 임금 앞에서 쓴 글인데요. 퇴계 선생을 모시는 서원의 현판이라는 걸 알면 떨릴까 싶어서 임금이 일부러 뒤에서부터 글자를 불러줬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도산서원의 건물은 크게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으로 구분되는데요. 1561년 지어진 도산서당은 태계 이황이 말년에 10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이곳은 퇴계 선생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은 기숙사 농운정사입니다. 공부한다는 뜻의 공부공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쉬지 않고 공부에 열중하라는 의미겠죠. 서원은 퇴계 선생 사후인 1574년 후학들이 세운 공간입니다. 이후 임금에게 도산서원이라는 이름을 받아 영남 지역 유생들의 큰 배움터가 됐습니다.

도산서원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또 하나의 서원이 있습니다. 바로 경산서원인데요. 서해 유성룡의 위패를 모시고 그 업적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운영되어온 풍산유씨의 초등교육기관 풍악서당이 그 시작인데요. 1572년 유성룡이 지금의 자리를 옮겨왔고 1863년 철종 인근에게 경산서원으로 사액을 받습니다. 경산서원은 다른 서원과 구별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경산서원은 후손들이 병산교육재단을 세워서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비정신을 계승한 현대판 서원, 그 대단한 뚝심과 철학이 놀랍기만 합니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요. 수백 년 전통을 이어받아 서원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병산서원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병산서원을 옮겨 세운 서해 유성룡은 퇴계 이황의 제자로도 잘 알려져 있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의 역사는 대부분 퇴계 선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세 지향이 아니라 전인 교육을 강조한 서원 정신을 널리 전파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던 퇴계 선생 덕분에 서원이 새로운 사립교육기관으로 번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서원 역시 퇴계 선생과 긴밀하게 교류했던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경상북도 경주로 함께 가보시죠.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마음을 씻는다는 뜻의 세신마을입니다. 마을 어귀 자옥산 계곡에는 조선시대 대학자 회재 이연적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회재 이연적은 퇴계 이왕이 선생으로 칭했던 성리학의 대가였습니다. 회재 이연적이 세상을 떠나자 20년 뒤인 1572년 지역 유생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회재 선생이 응거하던 곳에 서원을 세웠는데요. 바로 옥산 서원입니다. 1574년 선조 임금이 직접 편액을 내린 서원에는 한석봉과 김정희, 이왕이 쓴 현판이 곳곳에 남아 대학자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옥산 서원은 전면에 강학초를 두고 후면에 사당을 배치한 전형적인 건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당을 중심으로 미음자 모양으로 건물들이 모여 있는데요.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소박하면서도 간결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서양의 정문을 들어서면 온돌이 설치된 누각, 우변루가 나옵니다. 누마루를 서원 건축에 도입한 최초 사례이기도 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강학 공간인 구인당이 있고 그 뒤로 회재 이현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제양 공간 최인묘가 자리에 있습니다.

옥산 서원은 속세를 벗어나 자연의 품 안에서 학문을 닦았던 회재 이연적과 후학들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400년 된 은행나무가 세월을 말해주는 곳, 도동서원입니다. 1607년 공자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고 해서 도동서원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도동서원의 누각 수월루는 물에 비친 달빛으로 글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중정당은 행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강당 건물인데요. 기둥에 두른 흰색 한지는 한원당 김괭필을 모시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조선 초기 성리학의 계보를 잇는 대학자였던 김경필은 평소 도학에 심취해 수학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도덕적인 윤리관을 실천하면서도 중용의 도를 지키려 했던 선비 한 헌당 김경필의 높은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지방교육이 산실이었던 향교와 서원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강학과 재앙의 기능을 가진 점에서는 같지만 향교는 공자와 맹자 같은 중국의 성현을 모시고 그들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데에 비해 서원은 중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선현들을 배양하고 그 덕행과 학문을 따르고 공부하는 주체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그늘에 벗어나 정신적으로 독립한 새로운 교육 현장이

바로 서원이었던 거죠. 1543년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이 문을 열면서 전국적으로 서원 건립에 새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 아니었을까요?

넓은 들판과 강을 끼고 있는 이곳은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남계서원입니다. 1552년 높은 학문과 지조가 남달랐던 학자 정여창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군자의 상징인 연꽃을 좋아했던 정여창을 기리는 의미에서 서원 안에 연당이라는 연못을 만들었는데요. 진흙탕 속에서도 고고하게 피어나는 연꽃이 정여창의 고결한 정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무 껍질 없이 매끈한 모양이 청렴결백한 선비를 상징하는 나무. 붉은 배롱나무가 앞마당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서원 가득 선비 정신도 피어나는 듯합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의 서원은 인재양성과 선연배양, 유교적 향촌질서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우후죽순으로 서원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사액서원이 되면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 서적을 받았고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면서도 세금을 면제해줬습니다. 또 유생들은 군대 면제라는 엄청난 특혜를 누렸는데요. 그렇다 보니 서원에 줄을 서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폐단이 사회 문제가 되자 1871년 흥선대원군은 서원 철폐령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는데요. 원래 취지에 맞게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47개의 서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서원은 모두 문을 닫게 됐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9곳의 서원은 이런 위기 속에도 꿋꿋하게 명맥을 이어온 47

일곱 개 서원에 이름을 올린 곳입니다. 올곧게 서원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한국의 서원 두 곳을 더 만나봅니다.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인 도남서원입니다. 평지에 자리를 잡아선지 단아하고 나직한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조선 중기 유학자 김장생을 추모하기 위해 1634년 그 후학들이 세웠고, 1660년 현종에게 사액을 받았습니다.

사계 김장생은 율곡 이의 사상과 학문을 이은 예학의 대가인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사회질서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파생된 학문이 바로 예학입니다. 온화한 기운이 감도는 서원의 건축물 사이로 예를 강조한 선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입니다. 신라 후기 학자였던 최치원과 조선 중종 때 관리였던 신잠을 기리는 서원이죠. 서원을 지켜온 인물들과 역대 현감들의 공적을 기리는 15개의 비석, 정문 역할을 하는 누각이 눈에 띄는데요. 현가루는 역경 속에도 학문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유생들의 기숙사인 강수재인데요. 강학과 재앙의 공간, 담장 밖에 배치된 구조가 독특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명륜당은 전면부와 후면부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무성서원은 예와 악으로 백성을 교화한 선비 문화의 중심이었는데요. 산자락에 있는 다른 서원과 달리 마을 안에 있어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 공론의 장이 됐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원에 재양된 아홉 분의 선현들은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선각자들인데요. 높은 학식과 빼어난 문장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심취했던 성리학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도리를 밝히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의연하게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서원은 우리 민족혼의 뿌리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빛나는 거울이 아닐까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명승지가 참 많습니다. 국토의 3분의 2가 산이기 때문에 푸른 숲과 나무가 주는 혜택도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경치 좋은 바닷가나 숲이 울창한 곳에 포젓한 정자와 누각을 지어서 망중환을 즐겼습니다. 그곳에서 가까운 벗들과 풍류를 즐기고 번잡한 속세를 벗어나 마음을 달래곤 했는데요. 자연과 벗하며 하나가 되려는 열망이 시각적으로 구현된 정자와 누각은 모두가 꿈꾼 작은 이상향이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누정이 지푸른 해안선을 따라 줄지어 서 있는 곳, 관동팔경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관동 8경 중 유일하게 바다가 아닌 강을 품고도 제1경으로 꼽히는 삼척 죽서루. 유유히 흐르는 50촌의 맑은 물, 가파른 천길 벼랑 위에 고고하게 서 있는 죽서루는 마치 원래 자연의 일부였던 것처럼 살포시 내려앉아 있습니다. 건축 구조 역시 자연과 잘 어울리도록 지혜를 발휘했는데요. 천연 안반을 주춧돌 삼아 높이가 다른 17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누각을 올렸습니다. 죽서루는 조선시대 지방에 파견된 중앙관리들이 묵던 숙소의 부속 건물로 이곳에서 풍류를 즐겼는데요. 언제 창건됐는지 정확히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빼어난 경관 덕분에 많은 시인과 묵객이 찾아와 시를 읊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0: 죽서루 내부에는 정조 임금과 율곡 이의를 비롯해 당대 유명한 선비들이 남긴 기문과 시판이 죽서루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 누가 하늘을 도와 이 아름다운 누각을 세웠는가? 지나온 세월 얼마인지 도무지 알 수 없구나. 들판 저 멀리 산봉우리에는 간푸른빛 서려 있고 강변 모래가에는 맑고 차가운 물이 흐르네. 시인과 묵객은 원래 한이 많다고 하지만 이 맑은 경치 속에 어찌 나그네 수심이 생기리오. 모든 인연 떨쳐버리고 긴 낚싯대 들고 푸른 강변 서쪽 물가에서 잠든 갈매기와 함께하리.

송광정철이 관동별곡에서 그린 관동팔경의 제2경 울진 망양정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정자라는 이름답게 거칠 것 없이 탁 트인 조망이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동해 망경창파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언덕 위의 우뚝 선 망양정. 예로부터 관동팔경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데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관동팔경 가운데 으뜸이라고 해서 조선 숙종 임금은 관동제일루라는 현판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0: 또 있습니다. 동해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위해 문인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았는데요. 강원도 관찰사로 망양정에 올랐던 송강정철은 관동별곡이라는 걸작을 남겼고 김시습, 이산회 같은 유명한 문장가들도 주옥같은 시문을 남겼습니다. 특히 직접 관동팔경을 유람한 숙종은 망양정에서 느낀 감회를 한 편의 시로 완성했습니다.
1: 여러 골짜기 겹겹이 구불구불 열리고 성난 파도 거센 물결은 하늘에 닿아있네. 지금 이 바다를 술로 만들 수 있다면 어찌 겨우 300잔만 마실 수 있으리오.
0: 천혜의 절경 덕분일까요? 겸재 정선과 단원 김홍도도 이곳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사실 처음 지어졌을 때 망향정 위치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울진군 기성면 망향리 현종산 기슭에 있던 것을 1860년 철종 때 지금의 위치로 옮긴 건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심하게 낡아 2005년 완전히 다시 지었습니다. 고풍스러운 멋은 덜하지만 망향정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풍경과 시원한 바닷바람은 여전합니다.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해안 일대 8곳의 명승지를 관동팔경이라고 하는데요. 통천, 총석정, 고성, 청간정과 삼일포, 양양 낙산사, 강릉 경포대, 삼청, 죽서루, 울진 망향정과 월송정입니다. 현재 망향정과 월송정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편입됐고 삼일포와 총석정은 북한 지역에 있지만 관동팔경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승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죽서루와 망향정처럼 드넓은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곳에도 선비들의 풍류가 담긴 아름다운 누정이 많은데요. 삼척, 울진을 지나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낮에는 절벽 위 우뚝 솟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밤에는 조명 속 화려한 모습으로 수려한 자태를 뽐내는 밀양 영남루, 진주 촉성루, 평양 부병루와 함께 조선시대 3대 누각으로 꼽히는 곳이죠.

이 전설은 밀양 아리랑이라는 노래로 전해지고 있죠. 영남루는 기둥 사이가 넓고 천장이 높아서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건물 서쪽 면에서 침류각으로 내려가는 지붕은 높이차를 조정해 층을 이루고 있어 독특합니다.

밀양강 절벽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선 후기 화려하고 뛰어난 건축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절경입니다.

초록빛 계곡물에 발을 씻고 정자마루에 누워 바람을 맞으면 마음속 근심 걱정이 저절로 사라질 것 같죠? 경상남도 함양에 있는 화림계곡은 영남 지방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안이삼동 중 한 곳입니다. 동호정, 군자정, 거연정 같은 조선시대 정자들이 계곡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풍류를 즐기던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겨 찾던 곳입니다. 특히 거연정은 땅이 아니라 남강천 암박 위에 세워져 있어 들어가는 입구부터 특이합니다. 정자나 누각은 보통 계곡가에 자리하고 있지만 거연정은 과감하게 계곡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치형의 다리, 화림교를 건너야만 만날 수 있는데요. 마치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선비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거연은 자연에 어울려 편하게 산다는 뜻인데요. 흐르는 계곡물과 우거진 숲을 배경으로 바위 위에 우뚝 솟은 거연정은 자연과 함께 풍류를 즐기던 호방한 선비의 풍모를 닮은 듯합니다.

화림동 계곡의 절경을 빚어내는 거현정은 조선인조 때 서원과 함께 지은 초막정자를 1872년 후손들이 기와로 고쳐 지은 것입니다. 기암괴석과 물, 아름들이 노송이 어우러진 경치가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주인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선 인조 때 아내 현감으로 이곳에 온 연안 박지원. 한양에서 함께 풍류를 즐기던 지인들이 하나 둘 떠나자 그는 화림동 계곡의 거연정을 찾아 시름을 달래곤 했는데요. 한양을 떠나온 연암에게 거연정의 산수정원은 풍류의 운치를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영남 선비들이 심신을 수양하고 풍류를 즐기던 최고의 명소 화림동 계곡 거연정에는 선비들의 풍류정신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경상남도 함양에는 화림계곡을 따라 줄지어 있는 정자나 누각뿐 아니라 선비의 고장답게 아름다운 명소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왕에게 편액을 하사받은 사액사원이 무려 13개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함양이 선비 문화가 왕성한 이유는 뭘까요? 함양은 조선시대의 유배지였기 때문에 비운의 학자나 고위관리들이 이곳에 둥지를 틀었는데요. 당파 싸움에 휘말려 관직을 버리고 이곳으로 낙향한 거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학식과 지조를 갖춘 학자들이 곳곳에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선비 문화가 뿌리내리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외장을 껴안고 남강의 푸른 물결로 뛰어든 논개의 한과 기계가 서린 경상남도 진주로 가봅니다. 이곳에는 2012년 CNN고에서 선정한 한국의 명소 50곳 중에 하나로 건축미와 영남 제일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누각이 있는데요. 남강의 바위 벼랑 끝에 장엄하게 솟은 촉성루를 만나봅니다.

해마다 10월이면 진주 남강이 붉게 물듭니다. 임진왜란 당시 민, 관, 군이 혼연일체가 돼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진주대첩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축제가 바로 이곳에서 열리는데요. 진주 남강벼랑 위에 높이 솟은 촉성루가 화려한 축제의 장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전란시 진주성을 지키는 지휘본부가 바로 영남 제일의 아름다운 누각 촉성루였는데요. 평상시에는 지역의 향시 치르는 고사장 역할도 했습니다. 촉성루는 고려 고종 때인 1241년 진주 목사 김지대가 창건했는데요. 무려 800년의 전통을 지닌 유서 깊은 곳입니다. 다른 지역의 누각과 정자가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라면 촉성루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심을 결집했던 충절과 호국의 상징이었으며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또 진주 지방에서 전승된 진주 건무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는데요. 임진왜란 때 왜군의 적장을 껴안고 남강으로 뛰어든 의기농계의 넋을 애도하는 뜻에서 진주 기생들이 칼춤을 춘 것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0: 1780년 진주를 유람하다가 촉성로를 찾은 19살의 젊은 선비 정약용은 촉성로 마루 위에서 펼쳐지던 무희들의 건물을 보고 한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1: 금북 울고 젖대와 거문고 소리 사방으로 트인 연석은 광활한 가을물 같아라. 진주성 여인은 꽃같은 얼굴에 옷차림은 군복이라 영락없는 남자 자색깊 쾌자의 푸른 전립 좌중향에 절한 뒤 발꿈치 들고 사뿐사뿐 종종걸음 느림박자 맞추며 갈 때는 서글픈 듯 올 때는 기쁜 듯 선녀가 나는 듯 훌쩍 내려왔는데 발밑에선 출현 같은 검광이 번쩍번쩍 몸 기울여 거꾸로 꽂아두고 한참을 덩실덩실 열 손가락 번득이니 뜬 구름 뒤집는 듯
0: 예로부터 크든 작든 건축물을 지을 때는 풍수지리를 염두에 두고 배치를 했습니다. 한옥을 지을 때도 햇볕이 잘 드는 남향을 선호하고 산을 배경으로 강을 끌어안는 배산 임수 지형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하지만 정자나 누각을 지을 때는 좀 달랐습니다. 실용성보다는 짓는 이의 성향이 가장 많이 반영됐는데요. 시를 쓰는 사람이 지었는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지었는지, 혹은 농사 짓는 사람이 지었는지 그 목적과 취향에 따라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장가에게 풍성한 영감을 불어넣어준 문학의 산실, 전라남도 담양으로 떠나봅니다.

전라남도 담양은 우리나라에서 정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소세원의 세현정, 면왕전, 면옥헌, 송강정, 시경정 등이 있죠. 시경정은 그림자도 쉬어간다는 이름처럼 호젓하고 나직한 산 중에 자리한 아담한 정자인데요. 계절마다 꽃향기 가득하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니 선비들이 시상을 떠올리기에 좋은 곳입니다.

0: 시경정은 조선 명조 때 서하당 김성원이 장인인 석천 임억령을 위해 지었는데요. 을사사화를 피해 아버지와 함께 낙향한 송강정절이 이곳에서 임억련, 김성원 같은 문사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때 나온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성산별곡인데요. 성산은 시경정이 터를 잡은 산 이름으로 시경정의 아름다운 경치와 김성원의 풍류를 예찬한 노래입니다.
1: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가 성산에 머물며 하는 말이 서하당 시경정 주인아 내 말을 들어보소. 인간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은데 어찌 한강산을 좋게 여겨 적막한 산 중에 들어가서 아니 나오시는고. 산속에 달력이 없어서 사계절을 모르더니 눈알에 펼쳐진 경치가 철 따라 철로 생겨나 듣고 보는 것이 모두 신선히 사는 세상이로세.

전라남도 보성군 등량면 강골마을. 1937년 방조제를 쌓기 전까지는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넘실거려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광주 이씨 집성촌인 강골마을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선시대 한옥마을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봉산 봉우리 아래 드문드문 펼쳐진 한옥들이 정겹습니다. 산수가 아름다운 강골마을 뒤 깊숙한 숲속, 대나무 숲길을 지나면 고풍스러운 담장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조선의 헌종 때 이 집만이 후학 양성을 위해 지은 정자 열화정입니다. 기역자의 누마루집 형태로 아름다운 정원도 갖고 있는데요.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맵시가 오랫동안 눈길을 머물게 합니다. 열화정은 친척과 정이 오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기뻐하다는 뜻인데요. 다른 정자와 달리 독립된 가옥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강골 마을의 사랑방이자 친족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소통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또 대한제국 말기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해 싸웠던 이관이, 이육래, 이양래 등이 모여서 의거를 도모했던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 공간이었던 정자와 누각은 빼어난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어서 지금도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번잡한 현실을 벗어나 대자연 속에서 머물다 보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누각과 정자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비움과 성찰의 장소이자 선조들이 남겨준 귀한 선물입니다.

아이씨고! 에이!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수의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러면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2: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네.
0: 시키는 대로.
2: 네네.
0: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4: 아닙니다,
0: 보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가 또.

0: 시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형태를 물든 진화의 역사. 뿌리에서 갈라진 모양을 따라간 진화의 흐름들. 식물학자는 자연과 문명의 진화를 추적하며 나무의 형태를 계속 떠올리는데요. 이는 질서를 갖춘 계통일까요? 아님 혼돈에 불과한 걸까요? 계통과 혼돈의 흔적들을 따라 식물학자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0: 가을비 내리는 식물학자의 일일 연구실. 미음자로 된 한옥은 가운데 네모난 뜰이 참 예쁘죠?
1: 여기 들어와서 앉아있으니까 이 작은 마당이 하나의 방같이 아늑합니다. 오늘 반가운 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곧 오실 것 같습니다.
0: 저기 반가운 손님이 오시고 있네요. 식물학자가 대학원 때 논문 지도를 받은 교수님입니다. 식물학자는 이제 곧 해외로 연구하러 나갈 건데요. 제자가 멀리 떠난다는 소식에 스승이 한옥 연구실도 구경할 겸 찾아온 거죠.
1: 선생님. 아. 어떻게 이 멀리 비가 오는데.
2: 비가 와서 오늘 정말.
1: 들어가세요. 네. 우선 접어드릴게요.
0: 식물학자의 은사 이남숙 선생님은 식물분류학자입니다. 식물분류학은 식물을 구분하고 계통을 정리하는 중요한 기초과학이죠.
2: 이 집이 엄청 이쁘네요.
1: 네.
2: 사실은 나도 이런 한옥에서 한복을 우아하게 입고 네. 좀 살아보고 싶은데
1: 저희 어머니가 맨날 얘기하셨는데 네.
2: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같아 내게는. 뭐 그나저나 어디 여름에 뭐 남쪽에 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어땠어요?
1: 8월에 그 해남, 보길도, 완도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뭐 식물들도 많이 보고 또 거기 윤선도 집안에 해남 윤씨 집안 무슨 가옥들, 건축 양식들 이런 것들도 보고 재밌는 여행이었습니다. 네.
2: 나는 가서 식물만 보고 왔는데 그런 것도 봤다니 좋겠네.
1: 저도 예전에는 식물만 봤는데 식물의 어떤 한반도에서 섬으로 가는 어떤 형태의 변화랑 그리고 건축물의 변화 이걸 같이 보니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사실 우리 식물 보면서 뭐 자연선택, 돌연변이 이런 얘기하는데 인간의 역사에도 자연선택과 돌연변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자연에서 다 비롯되기 때문에 뭐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1: 네, 우리도 뭐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2: 그렇죠.
1: 네.
0: 보길도를 나온 식물학자의 답사는 전라남도 해남 땅으로 이어집니다. 일대의 명문가인 해남 윤씨 집안의 흔적을 쫓기 위해서인데요. 해남에 도착한 식물학자가 우선 들른 곳은 바로 옆 동네 강진입니다. 해남 윤씨 가문의 시조를 모신 한천동을 찾은 건데요. 가문의 기틀을 다진 여덟 번째 중간 선조께 제사를 지내는 제각 건물이 있는 곳이죠. 그 뒤로는 최초부터 일곱 번째 선조까지 묘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해남 윤씨는 고려 중엽 때 시작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고려 말 공민왕 때 벼슬을 지낸 중시조 윤광전 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록이 남아있죠. 이런 해남 윤씨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인물이 윤선도입니다.
1: 해남 윤씨 중시조를 모신 영모당입니다. 아주 오래되었는데 기품 있고 웅장합니다.
0: 식물학자는 해남 윤씨

0: 후손을 만나 가문의 역사에 대해 들었는데요. 해남 윤씨는 총 8개 파로 구성된다고 하죠.
1: 여기가 중시조를 모신 곳이라면서요?
2: 네네. 이 건물 용어당은 1687년 우리 중시조인 용동정 광자전 할아버지와 그 큰 아드님인 대여분공, 작은 아드님인 단자학 삼부자님의 제사를 모시는 곳입니다.
0: 해남 윤씨 8개 파는 고려 마을 중시조 이후 많아진 건데요.
1: 그럼 중시조라고 하면 그 위에도 있으신 거잖아요.
2: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시조 유이율은 1세에서 7세까지는 산소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1세에서 7세까지는 단제로 이제 저기서 이제 모시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산소를 이제 유지하신 것은 중시조부터 해서 유실되나서.
1: 그 전부터 계셨지만, 기록의 시작은 여기.
2: 그렇죠. 그냥 실제로 이제, 예.
0: 식물학자가 식물의 계통도를 그리듯 해남 윤씨 사람들도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계통을 정리한 건데요.
1: 그러면 윤선도는 그 8개?
2: 윤선도 그분은 8파 가운데서 그 연동파라고.
1: 연동파? 네.
0: 윤선도는 해남 윤씨 8개 파 중 어초운 윤효정의 후손인 연동파에 속한다고 합니다. 식물 계통도처럼 족보도 정말 복잡하죠. 영모당 바로 뒤에는 1세조부터 7세조 조상들의 비석이, 또 그 옆으론 중시조 삼부자의 묘가 있습니다. 식물학자는 중시조 삼부자의 묘로 가보는데요.
1: 여기 중시조를 모신 무덤들입니다. 과장 위에 윤광전 선생님과 그분의 자손들이 있는 것인데요. 선조와 그 후손들이 나란히 아래쪽으로 있는 것을 보니까 생물의 계통수가 생각이 나네요.
0: 계통수는 진화의 과정을 나무의 뿌리와 기둥, 가지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가장 오래된 것을 뿌리 쪽에 두고 기둥과 가지에 차례로 생명체가 갈라져 나온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무덤들의 배치가 계통수와 흡사한 건데요. 영모당 일대는 해남 윤씨 사람들이 가문이 어떻게 시작해서 분화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계통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건축을 통해 그린 건데요. 학자마다 계통수가 다르듯 후손마다 저마다의 제각을 세워 자신이 속한 계보와 정통성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영모당 근처엔 강진에서 해남으로 넘어온 해남 윤씨 가게를 기리는 제각도 있었는데요. 해남에 도착할 때부터 잔뜩 흐렸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추원당은 조선 전기 강진에서 해남으로 넘어온 해남 윤씨 윤효정의 조부와 아버지를 모신 곳이죠. 윤효정 이후 해남을 거점으로 가문이 번성하게 되는 건데요. 윤선도가 바로 이 윤효정의 후손입니다.
1: 건물이 정말 기품이 있습니다. 윤선도가 주도하여 지은 추원당이라고 하는데요.
0: 윤선도가 만든 상징적 계통수라 할 추원당 건축. 제사 지내기 위한 넓다란 대청마루가 참 근사하죠.
1: 와, 저 위에 있는 삼각형 나무 부재 아래 해남 윤씨 족보 목판본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0: 1702년 간행된 해남 윤씨 족보 이모부인데요. 아버지 쪽만 아니라 어머니 쪽까지 모두 기록했다는 특징이 있죠. 고려 중기 때 1세조부터 시작해 고려 말 중시조에서 본격화한 해남 윤씨, 조선 전기의 윤효정, 조선 후기의 윤선도를 거쳐 지금까지 천여 년의 세월을 이어왔는데요. 저 무수한

0: 빗방울처럼 태고적부터 수많은 개체들이 쏟아졌지만 어떤 것은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하고 또 어떤 것은 멸종하기도 했죠. 인간의 시간은 식물과 동물에 비해 극히 짧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생존과 번식 외에 사회와 문화 전반에 있어 아주 복잡한 분화와 변화를 이루기도 했죠. 이 또한 진화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윤효정이 해남으로 들어온 후 가문의 종갓집이 된 노구당으로 가봅니다.
1: 근데 여기 이 집의 첫인상이 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담밖에. 문이 어디지? 막 찾게 돼요.
2: 아, 그렇네요. 이렇게 정면에 뭔가 딱 둘 것 같은데, 문을.
1: 근데 문이 여기가 이제 길인가 싶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 문이 정면에.
0: 입구가 정면이 아닌 옆으로 난 독특한 건축. 해남 윤 씨 종가 노구당입니다. 식물학자는 건축사학자 김봉렬 교수와 노구당 사랑채부터 둘러봤는데요.
1: 오, 사랑채가 수리 중이네요.
2: 아, 근데 안에 뼈대가 보여도 멋진데요.
1: 예, 여기가 이제 사랑채고.
0: 마침 노구당 사랑채는 수리 중이었는데요. 식물학자는 예전에 방문했던 기억을 되살려봅니다. 옆으로 길다란 노구당 사랑채는 사실상 건물 두 채를 이어붙인 구조죠.
1: 네, 지금 공사 중이긴 한데 그래도 자세히 보시면 기단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이쪽 오른쪽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왼쪽 이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가 그 아버지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아들의 공간이고. 그러니까 사랑채는 뭐 남자들의 공간이긴 한데 네. 남자들이면서도 또 거기에 장유 유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장자의 공간, 여기는 유자의 공간. 이 사랑채는 뭐 이 집안에 그 내려오는 전설로는 그 윤선도, 고산 윤선도가 이제 효종의 선생이셨거든요. 그 효종이 임금이 되고서 윤선도에게 이 수원의 집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네. 그 하사를 받은 거죠. 그러다가 이 윤두서, 윤선도의 이제 증손자가 완전히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낙향을 하면서 네. 이 사랑채로 옮겨왔다고는 돼요.
2: 아, 그런데 완전히.
1: 예,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윤선도 당시의 사랑채냐는 약간 의문은 있는데 하여튼 옮겨오고 그게 조금 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0: 윤두서는 자화상으로 유명한 조선 후기의 문인 화가죠. 윤선도의 증손자인데요.
1: 와. 해체돼 있긴 하니까 뼈대가 더 확실히 잘 보이죠.
2: 네.
1: 그러니까 다른 집이 없는 게 있잖아요. 여기 요게 이제 원래는 차양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해를 가린다 이런 뜻이고 이게 왜 이 집에 있냐면은 이 집 전체가 서향을 하고 있어요. 이 주향이 서쪽을 향하고 있어서 오후에 굉장히 햇살이 뜨겁고 그러니까
2: 좋네요.
1: 그거를 이제 막아야 되죠.
2: 길게 햇빛이 네. 계속 들어오겠네요.
1: 그래서 이제 차양이 만들어졌는데.
0: 다른 데선 볼 수 없는 차양이 있어 더욱 특이한 집 노구당. 식물학자는 가족들의 생활 공간인 안채로 이동합니다.
1: 여기는 안채 옆면이

0: 그 남쪽 면이 가장 좋잖아요. 햇빛도 네, 좋고. 네. 그래서 이 테라스, 그러니까 이 과거의 발코니 같은 거 지금 텐마루들이 다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1: 마당이 정면이 아닌 옆구리에 있기는 하나 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방향인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0: 저거 뭘 것 같습니까? 저 위에 지붕 위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2: 구멍이 뚫려 있어서

0: 장작에 불을 이제 구, 아, 안칠 뒤에 있잖아요. 굴뚝을 통해서 나가고 아. 여기는 연기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걸 안 만들어 놓으면은 부엌이 새까매져요.
1: 근데 저는 저런 거를 많이

0: 적극적으로 도입해가지고 그걸 쓴 거죠. 가정집엔 잘 없는 모습이에요. 들어가 보실까요? 네. 분위기 좋네요.
1: 네.
0: 이 마루에 잠깐 앉으실까요?
1: 근데 여기 되게 특이해요. 뭔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0: 이 집이 이제 숨어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인데, 보통은 이제 이 마당이 있고 정면에 있는 게 대청마루거든요. 네. 이걸 뭐 한자로 정청이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안방은 요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1: 네.
0: 대청과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안방인데, 여기는 안방이 여기예요. 이 집은 여기고, 이 안방에 붙어 있는 그 대청마루는 숨겨져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깊게. 그래서 이걸 못마루, 그러니까 모퉁이에 있는 마루라고 해서 못마루인데, 실제로 쓰여지는 건 이 못마루고요.
1: 네.
0: 이 대청은 언제 쓰느냐, 제사 때만 써요, 거의. 그래서 재례청이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이 집이 서양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에 보면 사랑방이 있고 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재례청이 있고, 그다음에 이 집 뒤로 가면은 이제 선산이 있고.
1: 네.
0: 굉장히 정신적이고 좀 상징적인 축이라면, 실제로 쓰여지는 안방이나 뭐 여러 가지 대청이나는 전부 남향을 하고 있어요.
1: 일반적으로 다 일반적으로. 남향을 하고 있으니.
0: 그러니까 이 뭐랄까, 상징축하고 실용축이 이렇게 직각으로 놓이는 거죠. 근데 그럼 하필 왜 서양을 하고 있느냐는 건, 네, 지형이 그렇게 생겨서 그런 거죠.
1: 그냥 자연의 수호한
0: 건가요? 자연의 지형이 생기고, 이게 전부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완경사를 한 마을이거든요. 네. 여기가 제일 높은 데고. 그런데 이제 자연 방위는 또 남쪽이 좋으니까.
1: 네. 실용적인 건
0: 실용적인 건 전부 남쪽을, 네, 하고 있고.
1: 네.
0: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가 돋보이는 집이죠. 이런 걸 그래서 저는 이 실용성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실용적 정신에 충만한 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안동 쪽이나 이런 데 좀 보면 지형이 서양이면 모든 걸 서양에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 마루에 앉아도 덥고 이런 걸 다 참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게 아마 해남 윤씨가에 그 흐르고 있는 뭐라 그러나요? 그 생물학적으로 DNA?
1: 어떻게 보면 적응 능력이 굉장히 좋은 거고.
2: 환경에 실용적으로 적응하고 외래 요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해남 윤씨 가옥에는 그들 특유의 개방적인 DNA가 담겨 있는데요. 보길도에서 만난 윤선도의 정원처럼 일종의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종의 분화와는 아주 다른 형태로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한 건데요. 이제 안채를 나와 조상을 모신 사당으로 가봅니다.
0: 여기는 이제 고산 윤선도를 위한 사당이고요.

0: 16세기가 이제 어초운 윤여정이 여기에 자리를 잡고 해남 윤씨가를 시작한 그런 시대. 17세기는 이 고산 윤선도가 굉장한 그 사회적 지위도 얻고 번영시킨 시대. 18세기는 그 윤선도의 4대 손인 그 공제 윤두서. 네. 윤두서가 드디어 여기다 이제 완전히 터를 정하고 살림을 여기서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번영하던 시기인데, 이 해남 윤씨가가 이제 19세기에 큰 위기가 닥쳐요.
1: 네.
0: 그거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자손의 문제. 맏아들이 없어. 맏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없어져요.
1: 나 예,
0: 동손이 없어져요.
1: 네.
0: 또 이제 겨우 그 들여온 양자가 아들을 하나 낳는데 윤광호라는 분이에요.
1: 네.
0: 이 정말 독생 외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애지중지해가지고 결혼을 시켰어. 결혼을 시켰는데 신행을 가서 하루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죽어버렸어요.
1: 아.
0: 그러니까 이제 이 신부는 아마 16,

0: 정도의 그 시집을 왔는데 네. 종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아들도 없는 종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그 윤 씨가 그렇게 그 종손이 없어지니까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가문들이 윤 씨가의 재산이 엄청 컸네요. 그리고 심지어 관가에서도 관청에서도 어떻게 해보려고 워낙 큰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다음 윤 씨가 안에서도 종가의 위상이 별 볼 일 없으니까 뭐 온갖 뭐 숙부나 막 사촌들이 네. 간섭을 하고 뭐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이제 망할 지경이 됐죠. 네. 그런데 이 종부가 이 광주 이씨인데 이 광주 이씨 부인이 굉장한 여장부였나 봐요. 사업적 수완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층층 시야에서 네. 있으면서도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청도까지 가서 그러니까 먼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윤두서가 이 집에 살면서 네. 복잡하죠. 네. 이게 식물학만큼이나 복잡해요.
1: 네, 이게 뿌리가
0: 계통이.
1: 네.
0: 예? 네. 윤두서에 이제 이 종손이 여기 살았는데 윤두서가 칠남을 뒀다 그랬잖아요. 일곱 형제를. 그 중에 네. 이 네 번째 네. 형이 아들. 네. 충청 그 집안이 충청도에 살아. 그걸 찾아가요. 찾아가서 거기에 칠대손을 겨우 찾아서 양자로 삼아요.
1: 아이고.

0: 만드신 공간들이고.
1: 끊길 뻔한 가문을 다시 잊고 번성시킨 건 밖에서 시집온 여성이었는데요. 조선 후기의 가문을 이끈 윤선도와 윤두서도 모두 같은 가문 안에서 들여온 양자였습니다. 여기에 광주 이씨 부인이 들여온 양자까지 더해져 해남 윤씨의 계통수는 계속된 거죠. 사당의 집이라 할 노구당에서 마지막으로 세워진 건물로 가보는데요.
0: 이 길, 뭐 사자의 길.
1: 처음 이 집의 터를 잡은 윤효정을 기리는 제실 추원당입니다.
2: 너무 멋있어요.
0: 상징적인 거겠죠.
1: 추원당에선 노구당에서 수리 중인 상태로 봤던 차양을 온전히 볼 수 있었죠. 건물 앞에 붙은 거대한 차양이 늦여름의 태양 아래 짙은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0: 건메트커 같이 돼가지고 해남의 다른 쪽에 가면 윤선도 묘지가 있는데 거기도 이런 제실이 있거든요. 거기도 있어요. 차양이.
2: 윤씨 집안만 있는 건 아닌 거예요?
0: 아니에요. 윤씨 집안이만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2: 아, 그래요?
0: 네, 딴 데는 없어요.
2: 진짜 특이하네요.
0: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뭐 그 예가 굉장히 드물고 윤씨는 뭐 지금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윤씨가 세 개를 갖고 있으니까.
1: 차양은 해남 윤씨 건축의 독특한 유전 형질이라 할 수 있는데요. 광주 이씨 부인이 처음 닦았을 사당들을 잇는 길이 마치 계통수의 가지들을 연상케 했습니다.

0: 저는 거기서 그 광주희 씨 부인 얘기를 들었더니 그 생물에서 모계유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정액이 사실은 난자에 와서 정액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난자에 있는 세포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0: 저 더 이렇게 난자 크기가 네, 크니까.
1: 그래서 그 난자 안에 있는 세포질 내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나 그 식물의 경우는 염록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그 모계 유전만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세포질 자체의 그런 어떤 모계 유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아까 그 광주희 씨 그 부인의 네. 그 얘기도 네. 뭐 갖다가 걸 수도 있겠죠.
0: 그 해남윤 씨 집안에 독특한 면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거기 건축이나 뭐 그런 양식들이 전라남도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례적인 어떤 형식들이 부계와 모계가 만나고 뭐 어디가 중요하냐가 아니라 진화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다 혼합되고 복잡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굉장히 독특한 선택을 하고 그런 거랑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이제 사실은 이 집도 보니까 이제 옛날 집이긴 하지만 네. 심지어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 네. 세면기가 있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네. 다 이게 문화라는 게 다 이게 네. 흡수되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생물학적인 그런 원리나 네. 사람들의 이런 건축이든 뭐든 살아가는 게 다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죠.
2: 생물학자는 해남 윤 씨의 가옥들을 더 살펴봤는데요. 조선 후기 해남 윤 씨 사람들이 바다를 간척해 만든 풍요로운 농토가 펼쳐진 곳 해남군 현산면 백보리 간척지 뒤로 또 하나의 특이한 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윤두서가 노구당으로 이주하기 전 살던 집인 공제 고택인데요. 집은 노구당과 여러모로 아주 비슷한 구조를 지녔습니다.
3: 이 집도 여기가 정면, 이게 측면인데 정면이 된 거죠. 원래는 여기 아마 큰 사랑채가 있었어요. 지금 이 빈터에.
0: 네, 여기 뭔가 허전해요.
3: 네, 네. 사랑채가 있어서 얀채를 막고 미음자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사랑채가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 집도 역시 그 노구당이랑 똑같이 서양을 하고 있어요. 서양을 하고 있는 이는 앞이 바다고 바다의 앞에 넓은 들이 이제 간척지예요. 그래서 윤씨 가문에서 저 간척을 해서 엄청난 부를 이제 축적을 할 수 있었고 간척지인데 원래는 바다를 향하고 있지를 않아야 돼요. 바다는 텅 터져 있는 곳이니까 별로 이 살림집을 안 칠 때 그런데 공교롭게 여기는 산이 있어. 저 산은 아마 섬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 산이 있어서 그게 이제 그 안산을 형성해서 이 집을 좀 보호해 주는 것이어서 저 산과 이 뒷산을 잇는 축이 이제 공교롭게 서쪽이어서 서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집도 그 노구당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코너 부분에 마루가 네. 있고 네. 이 모마루라고 하는 게 아마 여기 안방이고 모마루가 있는 그 구조는 똑같죠.
0: 네.
3: 아까 보신 대로. 그래서 이건 상징축이고
0: 네.
3: 그런데 이 아까 들어오다 보면은 남쪽을 향해서 많은 그 시설이 있었잖아요.
0: 네.
3: 그건 또 남향을 위해서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도 안방이 저쪽에 남향을 향해서 있고 요건 재래청 같이 이렇게 대청은 대청인데 서양을 하고 있는 대청이 하나 있고 아마 윤 씨가의 그 실용적인 네. 그 DNA가
0: 네.
3: 이 집에도 그대로 있고 아마 윤두서 선생이 여기 살다가 가면서 이런 모습을 좀 그 노구당에다 다시 네. 재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0: 네.
2: 노구당의 환기구처럼 부엌에 X자로 된 환기창도 있었습니다. 공제 고택과 노구당의 독특한 평면 구조와 장치들은 해남 윤 씨 건축만의 독특한 유전 형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20세기 초 근대기에 지어진 해남 윤 씨 주택을 찾아가 볼까요? 윤두서의 일곱 번째 아들이 정착한 해남군 현산면 초호리. 역시 비옥한 간척지 뒤로 100여 년 된 고택이 하나 있습니다. 윤철아 고택인데요.
3: 여기는 좀 인상이 다르죠.
0: 밝아요.
3: 네, 이게 이제 아주 근대적인 20세기에 들어와서 지으니까 이런 이제 시대적으로 바뀐 거죠.
2: 집에 들어서면 우선 사랑채 앞에 정원이 눈에 띕니다.
3: 근데 이 집은 대략 한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집입니다.
0: 네,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3: 그렇죠?
0: 네.
3: 제일 특징으로 보이는 건 앞에 이 정원을 가꾼 거예요. 바로 앞에. 우리나라는 앞에 정원은 안 가꿔요. 마당을 네. 항상 네. 비워두고 정원은 늘 뒤에 있어. 그래서 후원이라고 불렀는데 이건 아마 뭐 서양이나 일본에서 들어온 당시에 네. 이 네. 유행이었고 그 유행을 뭐 과감 없이 하여튼 과감하게 네. 이렇게 받아들인 거. 이런 것도 아마 이 집에 이제 그 동선을 잇는 실용성이나 네. 이런 개방성, 그 외래 문물에 대한 아주 네. 열려 있는 자세 네. 이런 것들이 계속 그 DNA가 남아.

0: 를 볼 수 있었습니다.
1: 네, 여기가 이제 이 근대식 이 욕실, 가족 네. 욕실이에요. 뭐 보시래요. 이게 재료도 지금 저 벽돌로 돼 있잖아요.
2: 네, 네. 와.
1: 여기 보면은 이제 개조 그 후에 개조는 됐는데 이 무쇠솥 여기가 이제 물을 데우는 데고 그 데운 물을 여기서 네. 이쪽에서 이제 샤워 같이 이렇게 씻었던 데죠.
2: 이거는 옛날부터 있던
1: 그렇죠. 여기는 한 100년쯤 됐겠죠.
2: 네,
1: 20세기 초에.
2: 오래돼 보이네요.
1: 그 무쇠솥이니까 굉장히 깊죠.
2: 네.
1: 깊고 원래는 이제 바깥에서 아궁이가 있어서 불을 떼면 여기 이제 물을 끓일 수 있는 장치인 거지.
2: 신기하다. 목욕할 맛 나겠네.
0: 100년 전 서울에서도 많지 않았던 목욕탕이 농촌 주택에 설치된 건데요.
1: 이게 사랑채에서 안치러 가는 건데
2: 네.
1: 이렇게 막 방해하는 집은 드물어요. 거의 가지 말라는
2: 철저하게.
1: 집이야.
2: 와, 여기 너무 예쁜데요.
1: 여기 안치러 들어가는 게 이제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내외문.
0: 담장으로 완전히 분리해 사랑채보다 높이 올린 것은 다른 집에선 보기 힘든 거였죠. 별도의 문을 통해 꺾어서 돌아가야 했는데요.
1: 네, 여기는 이제 마당이 그 네. 노구당이나 이런 데는 좀 컴팩트했는데 여기는 네. 굉장히 넓죠.
2: 맞아요.
1: 넓고 개방적이고 네. 또 인상이 어떠세요? 암치에서 보는 전망이 아주 좋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그만큼 암치를 들어 올렸어요. 그 얘기는 안살림, 그러니까 가족들의 생활이 훨씬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전망이 사랑채를 그냥 거의 가려버리고
2: 네.
1: 앞산을 쳐다보도록 이렇게 전망을 탁 열어버린 게 이 집의 큰 특징.
2: 네.
1: 이제는 뭐 가족 중심으로 완전히 이제 집이 바뀐 경우겠죠.
2: 진화됐군요.
1: 진화했다 그럴까?
2: 네.
1: 조금은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라 뭐 식물로 따지면 좀 종 변화가 거의 네. 일어날 정도로
2: 엄청나게 많이 예. 바뀌었네요.
1: 그런 건데 역시 네. DNA는 네. 실용성, 그다음에 외부 문화에 대한 개방성
2: 네.
1: 이런 것들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0: 다양한 외래 요소를 받아들여 진화한 해남 윤씨 가옥을 보니 진화에서 세포내 공생설이나 수평적 유전자 이동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세포내 공생설은 서로 다른 생물들이 합쳐져 진화했다는 이론이죠. 수평적 유전자 이동은 서로 다른 개체 간에 유전자를 주고받았다는 건데요. 이렇게 무수한 다른 것들이 섞여 있다면 과연 명확한 계보를 그리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2: 전 그 해남 윤 씨 집안의 그 가옥의 어떤 변천사에 대해서 좀 들으면서 특별했던 것이 생물에서 뭐 수평적 유전자 이동? 아니면 옛날 뭐 세포 내공생? 그런 이론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3: 물론 이제 생물에서 수평적인 그 유전자 이동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다른 전혀 다른 생물들이 한 생물에 이제 들어와서 네. 같이 살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문화에서도 지금 뭐 전라도라는 그런 어떤 건축물에 뭐 다른 지역의 요소들이
2: 네.
3: 이렇게 흡수됐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굳이 갖다 붙이자면 안 될 것도 없긴
2: 네,
3: 하지만
2: 그렇죠. 뭐 딱 예. 들어맞진 않지만 뭔가 우리가 생물의 진화에서 꼭 엄마 아빠 이렇게 뭔가 딱 다이렉트하게 깨끗하게 한 단일 어떤 형식으로 흐른다는 생각과 달리 그런
3: 그렇죠.
2: 수평적 유전자 전달이나 세포 내공생 같은 게 있었다는 걸 들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잖아요.
3: 네.
2: 그런 거랑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적으로 뭔가 깜짝 등장해서 흡수하고 그런 것들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진화를 추적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정말 혼란스럽구나.
3: 그러니까 이게 뭐 유전자 연구만 하면 뭔가 딱 그 계통이 세워지고
2: 네.
3: 뭔가
2: 그런 기대를
3: 정확하게
2: 하죠.
3: 밝혀질
2: 네.
3: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2: 네.
3: 사실은 이 유전자 분석만 가지고는 이 진화를 추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2: 그렇죠. 네. 저도 예전에 그 비자나무 유전체 연구를 했는데 뭐 엽록체 유전체 연구는 정말 작은 부분이잖아요.
3: 그렇죠.
2: 그럼에도 진화를 생각할 때 아, 정말 혼란스럽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 여름에는
3: 네.
2: 그때 연구했던 비자나무도 보고
3: 네.
2: 왔습니다.
3: 아, 네. 네.

0: 노구당은 녹색 비가 내리는 집이란 뜻인데요. 시적인 집 이름에 걸맞게 뒤로 사철 푸른 녹색 숲이 펼쳐져 있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노구당 비자나무 숲입니다. 해남 윤씨가가 가꾸고 일군 숲은 약 500년 정도 됐는데요. 경사지에 수백 년 된 커다란 고목들이 장엄한 풍경을 만들죠.
1: 비자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거시식물, 그러니까 솔방울이 맺히는 침엽수와 가까운 식물들입니다. 언뜻 보면 북쪽에서도 볼 수 있는 주목이랑도 닮았는데요. 비자나무는 토레아, 비자나무 속에 속합니다. 비자나무와 개비자나무가 있는데요. 개비자나무는 비자나무와 다르게 이 잎사귀의 끝을 만지면 별로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비자나무는 잎 끝이 아주 뾰족해서 만지면 아주 따가움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거대하게 자랄 수가 있죠. 비자나무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열매가 익습니다. 그 안에 이런 갈색 씨앗이 들어가 있는데 이 씨앗은 꼭 아몬드와 아주 닮았습니다. 옛날부터 이 비자나무 씨앗을 동네에서는 구충제로 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아직 먹어보지 못했는데 이 동네 분들은 드신다고 하네요.
0: 가지가 역동적으로 뻗은 비자나무의 형태를 보며 식물학자는 또다시 개통수를 떠올리게 됩니다. 학자마다 다른 개통수는 각기 복잡한 형태를 띠며 진화의 오랜 역사를 압축해 보여주는데요. 서로 형태는 달라도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생물들이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죠. 진화에 뚜렷한 계통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식물학자는 진화가 이렇게 계통과 질서를 갖춘 것인지 늘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1: 전 석사, 박사 때 이 비자나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비자나무와 관련된 근현종들, 거시식물, 종류들을 아주 짧은 DNA 조각으로 과연 구별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는 DNA 바코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바코드를 찍으면 바로 무슨 물건인지, 가격이 어떤지 나오는 것처럼 아주 짧은 유전자 조각으로도 종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연구를 하면서 인간들은 언제든지 많은 생물들을 분류하고 또 뭔가 규정지어서 알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 긴 진화의 시간을 생각했을 때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걸 또 한번 깨닫게 됐었는데요. 유전자가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에 상관이 없이 그것이 우리의 예측대로 잘 나눠지지가 않았었습니다.
0: 자연계는 혼돈 그 자체라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나름의 관점으로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고자 했고 계통수는 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족보나 건축 또는 문명의 체계도 혼돈의 인간사를 질서 있게 규정하고자 한 일종의 계통수일 텐데요. 자연이나 문명은 과연 이렇게 질서 있게 체계를 이루며 진화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화는 단지 혼돈과 우연에 불과했던 걸까요? 해남 윤씨 천년의 역사. 신생대에 나온 비자나무가 일군 6천만 년의 역사를 차례로 살펴본 식물학자. 이제 8천만 년 전, 더욱더 머나먼 중생대의 흔적을 쫓아가는데요. 황산면 우황리에서는 지난 1996년 지층 사이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 위로 보호각이 세워지고 박물관까지 만들어진 거죠. 이젠 사라진 공룡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진화의 생생한 현장인데요.
2: 주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화석들은 하늘을 갖다 날아다녔던 하늘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인룡들의 발자국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보시면 여기에는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새의 발자국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 나왔던 인룡의 발자국과 새의 발자국이 같이 나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룡과 새

0: 가 한 대 어울려서 공존 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1: 어떤 새였을까요?
0: 여기에서 보시면 아래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물갈퀴가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현생 오리의 조상이 되는 새가 같이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1: 오리의 조상.
2: 진화의 역사에서 특히나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공룡이 새로 진화한 것을 들 수 있는데요. 거기엔 생명의 의지와 질서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지 혼돈과 우연에 불과했던 걸까요? 식물학자는 새를 연구하는 생물학자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3: 선생님 여기 그 용광류의 발자 이렇게 나 있는데요. 우리 여기 좀 앉아서 좀 이야기 좀 할까요? 네. 거기가 좋겠네요. 네. 생명체는 구조와 기능이 한순간에 멈춰있지 않고 어딘가를 향해 나아간다 하는 건데 그 나아가는 방향도 있어요.
1: 네.
3: 뭐일 것 같아요?
1: 방향.
3: 나아가는 방향.
1: 방향. 뭐 자연선택, 적응 이런 거 많겠지만 예.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건 그냥 랜덤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3: 예, 무작위로 막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가?

0: 단순한 것에서 다양한 것을 향해 간다는 거죠. 물에서만 살다가 아, 뭔가 좀 답답함을 느끼는 생명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저 뭣을 향해서도 좀 나아가고 싶어.
1: 도전해보겠다.
0: 아, 하는 꿈을 가진 생명체들이 틀림없이 같은 종 중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1: 그 꿈을 가진 생명체라는 게 되게 와닿네요.
0: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에

0: 정말 네. 오랜 시간이 걸렸다.
1: 그렇죠.
0: 그리고 수많은 네. 실패가 있었을 거다.
1: 네.
0: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많았겠죠.
1: 저보다 훨씬 진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이렇게 사탕을 먹다가 사탕을 뚝 떨어뜨렸는데 개미들이 막 오잖아요. 개미들이 막 그걸 먹다가 어떤 애는 그게 막 진에게 막 해서 너무 먹다가 죽고 거기서 어떤 애는 잘 먹고 집에 가고 어떤 애는 못 찾아서 뱅뱅뱅뱅 돌고 그렇게 서로 다 흩어지잖아요. 그게 진화랑 비슷하다 생각했거든요.
0: 네.
1: 되게 뭔가 그냥 방향성 없이 다들 흩어지고 있는 거고 중간에 죽을 놈은 죽고 그러다가 어딘가 도착하는 애도 있고
0: 압축하면 그렇죠.
1: 네, 네. 네. 그런 생각도 들고
2: 생물학자는 공룡이 새로 진화하는 과정을 꿈을 향해 나아간다며 재밌게 비유하는데요. 진화에 있어 생명의 의지와 질서를 강조하는 거죠. 반면에 식물학자에게 진화는 단지 무질서와 우연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진화하는 게 더 좋은 결과도 아니고 단지 우연히 그렇게 됐을 뿐이죠. 질서냐 혼돈이냐, 진화의 실체에 관한 인간의 의문과 탐구는 아마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식물학자는 스승과 작별하며 연구실 근처에 백송으로 안내하는데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울 제동 백송이
1: 훨씬 큰 것 같아요.
2: 진화의 개통수처럼 멋지게 갈라져 있죠.
1: 과연 진화란 뭘까요?
3: 진화, 멋있는 말이긴 한데
1: 다들 좋아하죠.
3: 진화는 간단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기로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변화를 우리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이를 기반으로 해야 이 지구상 많은 종들이 이제 생겨난 걸 설명할
1: 그렇죠.
3: 수 있고
1: 다 달라지니까.
3: 네, 네. 네. 그래서 생물들의 변이를 기초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수많은 생물들이 생겨났다고 보기 때문에.
1: 저는 예전에는 진화는 그냥 각자의 길로 흩어지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계속 자기의 길을 개척하면서 다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3: 네. 그냥 무작정 생물들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1: 어릴 때는 그냥 흩어진다 생각했어요.

0: 자기 환경에 네. 적응해서 살아남느냐 네. 또는 살아남지 못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기 그쵸. 때문에 환경도 엄청 중요했을 테고
1: 아,
0: 그 환경에 적응한 종들은 보다 많은 자기 종족을 퍼뜨려서 보다 많은 가게를 더 번성시켜서 네. 이렇게 나뭇가지 갈라지듯이 네. 갈라지게 했을 테고 적응하지 못한 것들은 이제 소멸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뭐
1: 전생대의
0: 그런 절멸종들 네. 그런 것들이 되겠죠. 아무튼 오늘 네. 비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데 와서 심박사하고 이런저런 진화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뭐 곧 떠난다고 하니까 가서도 네. 열심히 네. 특히 이제 건강에 유의해서 네. 잘 지내다가 다시 와서 봅시다.
1: 알겠습니다. 네. 아, 너무 좋았어요. 같이 네. 백성도 보고.
0: 그러게 말이에요. 네. 나도. 네. 하여튼 뭐 건강을 제일 우선 걸로 해야겠지. 가서 일도 중요하지만
2: 스승과 제자 간에 이어지는 학문의 계보도 전통을 잇되 조금씩 변화하는 진화와 유사할 텐데요. 한옥 연구실에서 자연과 문명의 진화를 사색한 식물학자의 하루도 이제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1: 지금 여기에 있는 식물들은 8월에 보길도에서 채집한 여름의 식물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식물들은 오늘 삼천공원에서 가져온 가을의 식물들이죠. 사실 두 달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색깔이 많이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인 식물들이 점점 단풍이 들고 나중에는 이렇게 떨어져서 대지로 흡수가 되고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물론 이런 변화가 한 개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이 모든 개체들이 있는 종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결과적으로는 진화의 큰 흐름을 만들어 가는 거겠죠. 물론 이렇게 싱싱하던 초록색 식물들이 나중에 물이 들고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건 슬픈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각각의 단풍 그리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각각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다시 꽃이 피면 작년에 핀 꽃이 또 피는 걸까 할 수도 있겠지만 매년 새로운 꽃들이죠. 다시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달 전에 8월에 채집하여 잘 보관한 여름의 식물과 오늘 채집한 가을의 식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 식물학자는 여름의 황칠나무 잎사귀와 가을의 복자기 잎사귀를 수채화로 그리는데요.
1: 우리나라 단풍나무과에는 여러 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복자기는 아주 구별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단풍나무나 단단풍나무, 중국단풍나무, 뭐 신나무 이런 나무들은 대부분 잎자루에 잎이, 잇몸이 하나만 있는데 복자기는 이렇게 세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소엽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단풍나무과에서 이렇게 소엽으로 이루어진 나무는 두 종류가 대표적입니다. 복장나무와 복자기죠. 복장나무와 복자기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렇게 만져보면 털이 많다면 복자기죠. 얘는 틀림없이 복자기입니다. 이건 여름에 채집한 황칠나무의 잎입니다. 황칠나무는 사실 두 종류의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동그란 잎이 있고요. 또 약간 오리발처럼 세 개로 갈라지는 잎도 있죠. 좀 더 큰 잎들은 그렇게 세 개로 갈라진 모양새입니다. 복자기와 비교하면 잎맥이 아주 다르죠. 저 아래쪽에서 이렇게 삼지창으로 갈라지는 잎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개로

0: 소엽들이 갈라져 있는 복자기에 비해서 황철나무는 하나의 잇몸으로 되어 있어서 간단한 듯 보이지만 사실 잎맥을 관찰하다 보면 더 쉽지가 않죠. 그림을 그리다 보면 간단하고 쉽게 그릴 수 있는 식물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긴 진화의 역사를 생각하면 각 종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잎맥을 가지는지, 형태를 가지는지 생각해 볼때 간단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그려서도 안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과학적으로 관찰해서 그린 그림들을 좀 골치 아픈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인맥을 신경 쓰고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는 것이 너무 수고로운 일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사실 식물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잎맥이 어떻게 갈라지고 몇 개의 잎맥이 있는지가 종을 분류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각각의 종들이 자신만의 규칙을 가지고 자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그리다 보면 이것이 골치 아프다기보다는 이 식물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집중하는 듯 보이지만 아주 산만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빨간색이 초록색을 침범하고 있네. 정말 가을이 여름을 침범하고 있네. 이제 여름은 가는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황칠나무와 복자기 색을 넣어봤는데요. 역시 자연의 색은 제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1: 황칠나무 잎의 빛바랜 초록색과 빨갛게 변해가는 복자기의 잎엔 시간의 흔적이 담겨 있는데요. 미완성인 그림은 오히려 그런 변화의 과정을 더욱 강조하는 것 같죠.
0: 어느새 해가 다 져가지고요. 오늘 1일 제 연구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여기를 비워줘야 하거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름과 가을의 색을 느껴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여러분도 함께 이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치우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 거대한 진화의 역사에서 아주 찰나에 불과하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흔적과 시간들. 이제 식물학자와도 작별할 시간입니다.

전통을 이으면서도 외래의 영향을 받아 독특하게 변화한 북촌의 한옥들. 또 하나의 진화의 흔적이라 할 북촌의 어두운 거리를 식물학자가 걸어갑니다.

11월 늦가을의 삼청 공원. 식물학자가 바라보던 느티나무의 잎사귀가 거의 졌습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나무는 잎을 떨구며 광합성을 잠시 중단하고자 합니다. 에너지를 비축하고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숲은 곧 앙상하게 변하며 겨울을 맞이할 겁니다.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고

찬란했던 여름도 돌아오겠죠? 식물학자가 감탄한 북촌의 미음자 지붕들. 이렇게 보니 정말 생물의 세포 조직 같죠? 식물과 동물, 인간을 아우르는 태초의 생물에서 이런 건축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오며 반복과 변화를 거듭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또 어떤 돌연변이를 이룰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불확실한 변화와 혼돈 속에서 식물과 동물, 인간 모두 매일 새로운 계통과 질서를 찾으며 사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바로 허물어지더라도 용감하게 헤쳐나가는 거죠.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수혜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2: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0: 시키는 대로.
2: 네네.
0: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4: 아닙니다,
0: 바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

0: 주원이 키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주원이가 노래를, 국악을,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 이런 건 꿈도 못 꿔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좋아하는 노래로, 소리로 지금 직업까지 갖게 됐잖아요. 지금도 참 신기해요.
1: 민요는 제 삶의 전부인데요. 민요 부를 때 가장 행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경기민요 이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민요자매 지원이 송현이 엄마 곽진숙입니다.

지원이가 이제 첫째 아이인데요.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어느 엄마들처럼 출산의 기쁨, 그런 기대감으로 저도 출산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아이들이 돌이 지나면 막 걷잖아요. 근데 지원이가 돌이 지나고 두 돌이 되어도,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을 가는다든지 뒤집기를 한다든지 그런 보통 아이들의 성장이 다 늦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지원이 저 이렇게 세 명이 검사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저 이렇게 보시더니 엄마, 아빠는 아닌데 지원이가 염색체 이상으로 오는 윌리엄스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 판정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이렇게 다운 증후군 이런 희귀 질환은 들어봤지만 뭐 윌리엄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2만 명에 한 명꼴로 나타나는 희귀 질환인데 평생 지원이가 성인이 되어도 낮은 지능으로 살아야 한대요. 아, 그때 진짜 제가 그때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순간 저에게 그때 그 순간은 그냥 저한테 공포였던 것 같아요.

0: 어렸을 때 유난히 음악에만 반응을 보였어요, 지원이가. 오로지 음악 소리, 보고 듣고 하는 그 음악에만 반응을 보여서,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래서 동요 테이프 많이 사서 들려주고, 탬버린도 사서 주고, 피리도 사서 주고, 다른 놀잇감 대신에 이런 악기들을 이렇게 좋아했어요, 소리가 나니까. 제가 공주에 있는 국악원에 이제 무료 강습이 있어서 거길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지원이를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지원이 이제 옆에 앉혀놓고 장구장단을 막 배우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원이가 저보다 장단을 먼저 외워서 이렇게 치고, 또 그때 제 기억에 이렇게 남도민요? 민요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사를 저는 이렇게 보고 불러야 되는데 가사를 외워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지원이를 이렇게 보시고는, 이렇게 소리하면 잘할 것 같아요, 어머님. 그래서 제가 그때 지원이 태어나서 키우면서, 지원이가 뭘 잘해요라는 소리를 그때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잘해요라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이걸 가르쳐야 되나 보다. 이걸 해야 되나? 막 그때 그 희망과 막 그 뭐 이렇게 막 빛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1: 장구 칠 때 신났어요.
2: 어떤 게 신났어, 장구 칠 때?
1: 사물놀이. 사물놀이.
2: 사물놀이 치는 게?

0: 경쟁률은 성격도 신나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나고 좋은
1: 한 5학년쯤 됐을 때예요. TV에서 국악인 송소희 씨가 나와서 민요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지원이가 막 따라서 뭐 니나노 하고 막 닐리리 하면서 그걸 따라 부르면서 저 언니 너무 예쁘다고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송소희 언니가 노래도 잘 불러서 좋았어요. 제가 노래를 따라하는 거를 좋아해서 좋았어요.
1: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아, 지원이도 저렇게 좀 신나는 민요를 좀 하면 잘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남편이 저하고 상의도 없이 제가 반대를 하니까 무작정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기민요로 중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 바꾸게 됐어요.
3: 민요가
2: 민요가 더 좋았어요.
3: 경기민요에 어떤 게 좋았어요?
2: 흥겹고 신나서 좋았어요. 경기민요 제57호 부유자이신 이춘희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노래도 잘하시고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좋았어요.
3: 그 선생님께 민요 배울 때 어려운 점 뭐가 있었어요?
2: 경기민요 중에서 12 작가의 뜻을 모르는데 그게 좀 어려웠어요. 집에서 계속 듣고 따라하면서 불러요.

0: 아, 합격을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작가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통과했어요.
1: 경기 미녀 중에는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해요?
0: 뱃노래예요.
1: 왜 뱃노래가 좋아요?
0: 제가 얼마 전에 그 장애인 대회에서 뱃노래를 불렀었는데요.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상을 탔어요.

0: 언니가 국악을 해서 언니랑 조금이나마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게 음악이니까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제 꿈이 된 것 같고요.
1: 제가 혼자 하면은 심심한데요. 동생이랑 같이 공연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정가를 전공하고 있는 2학년 이송현입니다. 우선 언니는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되게 밝고 이런 성격인데 저는 그에 반해서 조금 조용조용한 성격이에요. 근데 오히려 약간 N극, S극 이런 것처럼 달라서 더잘 맞는 것 같아요.

0: 이쪽 뜨는 거야?
1: 이쪽.
0: 아, 그래?
1: 한나아도
0: 아, 그런가?
1: 얼씨 앵내 에따서 여섯
0: 잠깐만, 다시 해줘.
1: 한나아도 얼씨 앵내 에따서
0: 아, 이거야?

0: 지금까지 해왔던 무대들 중에서 언니랑 같이 한게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혼자 무대에 서는 것보다 언니랑 같이 서면 더 든든하고 또 제가 노래를 좀 못하더라도 옆에서 언니가 받쳐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제가 혼자 하면은 심심한데요. 동생이랑 같이 공연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2: 동생 송현 씨, 네. 자랑 좀 해주세요.
1: 얼굴도 예쁘고 특히 정가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떨리는데 그래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부른. 장애인과 비장애인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싶고 민요를 가르쳐 주고 싶어.

0: 안녕하세요.
1: 안녕.
2: 안녕하세요,
1: 엄마.
0: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0: 해야 될 노래가 지금 그 많은데
1: 그 공연은 아 가족들 야외 공연 가족 모임 공연이죠.
2: 토요일 날요. 맞아요. 슈퍼마리오 겨울왕국 같이 하는 거. 그다음에 단원 소개하고 디시스.

지원이는 굉장히 좀 보석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원들한테 좀 본이 되는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뭘 하나를 맡기면 가사 숙지도 너무 빨리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귀가 너무 좋아서 잘 듣고 한 두세 번이면 거의 멜로디를 익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시켜도 좀 걱정이 안 되는, 너무 예,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그런 단원입니다.

0: 주현이가 잘라서 먹어. 칼 오른쪽. 예쁘게. 예쁘게 잘라서 줘봐. 아, 케이크 자르듯이. 그렇지. 잘하네.
1: 다음 주에 나오려나?
0: 다 다음 주.
1: 여기 입술 안 아파?
0: 이거 자꾸 안 났네. 하나 잘라보자.
2: 건배.
0: 건배가 아니고 좋아. 짠.
2: 치얼스.
0: 수고했어.
2: 수고했어요.
0: 그럼 이제 공연 또 언제 있어, 주연이? 계획청.
2: 부산 공연.
0: 그럼 부산은 어디서 해?
2: 해운대해수욕장.
0: 와, 해수욕장에서? 멋있네. 와, 모래사장 그 위에 사나 보다.
3: 가시연꽃인데?
0: 가시연꽃이요?
3: 가시.
0: 어디? 아, 저거는 가시연꽃이고 이거는 개연꽃. 우산놀이하고. 기억나?
3: 서울어실까?
0: 아무튼
3: 유진아의.
0: 유진아? 유진아의 뭐라?
3: 어.
0: 아,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해봐봐.

0: 엄마, 엄마.
1: 주원이 키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주원이가 노래를, 국악을,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 이런 건 꿈도 못 꿔봤던 것 같아요. 그냥 주원이가 좋아해서 시작했던 거였고, 근데 지금은 좋아하는 노래로, 소리로 직업까지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매달 교육청 선생님들 받는 그 날짜에 이렇게 이제 교육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원이가 60세 정년 보장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주원이가 사회인으로 당당히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항상 제가 돌봐야 할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스스로 자기 길을 가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홀로 서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지원 씨한테 좀 좋은 말씀, 또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 지원 씨 보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 예쁜 지원이 지원아 엄마 딸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이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리꾼이 됐으면 좋겠어 지원이 사랑한다

0: 제 꿈은 구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외 아리랑을 알리고 싶고요. 제가 아직 독창회를 안 해봐가지고요. 독창회도 꼭 하고 싶습니다. 계속 연습하고 꾸준한 노력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1: 몇살 때까지 경기민요 부르고 싶어요?
0: 저는 할머니 될 때까지 경기민요를 열심히 연습하고 싶습니다. 나는 소리로 감동을 주는 예술가 이지원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목표를 세울 때 괜히 지레짐작하며 느끼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척추가 좌우로 휘는 척추측만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기도 전에 나의 한계를 미리 정해 두려움에 쌓이곤 합니다. 새로운 도전에 나설 때마다 잘 해낼 수 있을지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마음가짐에 달렸습니다. 자신을 믿고 도전에 나서보세요.

그리고 혹여나 실패하더라도 이때의 선택이 미래의 나에게 또 다른 영감과 자양분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의미 없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미래를 단정짓지 마세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척추와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살라바사마입니다. 이 동작은 등과 척추를 뒤로 유연하면서 가슴과 골반을 펴는 자세로 척추와 골반의 상태를 관찰하기 좋은데요.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이 동작은 엎드리는 자세인데요.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이때 발끝을 밀어내면서 오른쪽 척추 기립근을 느껴봅니다.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놓고 왼쪽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들 때 가슴도 천천히 들고 손등으로 바닥을 천천히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손을 포갠 상태에서 턱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끝을 좌우로 떨구고 천천히 휴식을 취합니다. 이 자세는 다리를 들었을 때 허리 경직 상태가 느껴진다면 다리를 오래 들지 않고 내려놓길 권하고요. 두 다리를 들었을 때 다리에 지가 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기본 동작에서 조금 변형된 살라바사나를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반대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하나, 둘,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셋, 내려놓고 손을 가슴 앞에 발끝을 떨군 상태에서

이 동작은 엎드려서 하는 자세로 복부를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 소화를 도와주고 가스 제거에도 탁월한데요. 평소 허리 통증과 소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시라면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여주고 척추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신체를 전체적으로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도와주는 아도무카 스바사사입니다. 이 동작은 특히 굳어진 어깨와 척추, 그리고 두 다리에 효과적인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발 간격은 골반 넓이 주먹이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무릎 간격을 벌려봅니다. 어깨를 먼저 굳어진 분들 위해서 고안된 자세고요. 어깨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호흡을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발은 11자로 만들어줍니다. 이 경우에는 다리를 펴는 것이 좀 불편한 분들 위해서 무릎은 접으면서 턱을 당겨주고 어깨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내쉴 때마다 복부를 수축하고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자세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그리고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마시고 턱을 당기고 복부를 수축하면서 내쉽니다. 하나, 바닥을 밀어서 어깨도 같이 펴봅니다. 둘, 고개를 들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 다리를 펴주면서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몸에 피로가 쌓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활동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집중력마저 떨어지게 되는데요.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전립선 팽창을 억제하도록 도움을 주는 잔호실사산합니다. 전립선뿐만 아니라 신장 정화와 간과 비장의 활성화를 도와 함께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핀 상태에서요. 오른발을 먼저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무릎은 한 85도 정도 많이 열어주고요. 손을 쭉 뻗어서 가슴을 펴봅니다. 앞으로 숙일 때 턱을 밀어내는데요. 혹시 더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팔을 더 뻗고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왼발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왼발 안쪽으로 당겨주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턱을 밀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다리가 너무 땡기고 불편한 분들은 무릎을 접고 상체를 숙여주고요. 혹시 다리를 다 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다리를 펴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잡고 턱을 정강에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손을 풀어주면서 다리를 앞으로 펴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잔호실사산화를 배워보겠습니다. 방금 배운 기본 동작과 조금 비슷하지만 다리가 조금 더 이완되는 동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발을 접은 상태에 엉덩이를 들어서 발등을 펴보도록 해봅니다. 천천히 발을 뒤꿈치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다 생각하시고 무릎을 조금 더 많이 열어봅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손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앞으로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찬가지로 상체를 조금 더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고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킵니다. 왼쪽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발을 깔고 앉고 무릎은 약 85도 가까이 열어진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들고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시선은 발을 보면 좋습니다. 더 상체를 더 숙일 수 있는 분들은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짚고 턱을 바닥에 떨구고 정강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뻗은 다리가 바닥에서 살짝 들려있어서 다리가 조금 더 유연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다리가 살짝 들려있는 만큼 그쪽으로 체중을 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체중을 모두 발목에 실고 쓰러날 경우 발목과 무릎에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면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핀 상태에서요. 오른발을 먼저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손을 쭉 뻗어서 가슴을 펴봅니다. 앞으로 숙일 때 턱을 밀어내는데요. 혹시 더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팔을 더 뻗고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발을 접은 상태에 엉덩이를 들어서 발등을 펴보도록 해봅니다.
천천히 발을 뒤꿈치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다 생각하시고 무릎을 조금 더 많이 열어봅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손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앞으로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봅니다.

복부 주변의 근력을 길러주어 코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인 나바사나와 부장가사나입니다. 균형감과 근력을 동시에 사용하여 강한 허리와 복부를 만들어주는 나바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 발 한 발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고 손을 들어서 호흡합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이번에는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손을 펼친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발등을 밀어내면서 호흡합니다. 어깨가 너무 경직되지 않게 어깨를 천천히 내쉬고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엉덩이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려놓고

나바사나로 인해 긴장된 코어 근육을 이완시켜줄 부장가사나를 이어서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X자로 모아주고 손을 바닥에 오른쪽 무릎 뒤로 하나, 왼쪽 무릎 뒤로 하나 천천히 몸을 바닥으로 낮춥니다. 발등을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손을 가슴 천천히 밀어내면서 머리를 뒤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어깨가 으쓱 생기지 않게 어깨를 천천히 끌어내려보고 가슴을 천천히 펴봅니다.

혹시 뒤로 젖힌 목이 불편하시다면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호흡을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호흡을 3번 또는 5번 정도 유지한 상태, 호흡이 끝나면은 천천히 몸을 바닥으로 낮추고 발을 좌우로, 손을 가슴 앞에 놓으시면서 천천히 몸을 이완합니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무릎을 세우면서 자리에 앉습니다. 복부 주변에 근력을 기르는 동작인 만큼 아랫배 지방 분해에도 효과적이고요. 눈꼴 주변을 정화해 위와 장을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어 근육 강화에 좋은 동작들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 발 한 발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고 손을 들어서 호흡합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번에는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손을 펼친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발등을 밀어내면서 호흡합니다. 다리를 X자로 모아주고 손을 바닥에, 오른쪽 무릎 뒤로 하나, 발등을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손을 가슴 천천히 밀어내면서 머리를 뒤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아, 입겠습니다.
2: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0: 시키는 대로. 네네.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4: 아닙니다,
0: 보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가 또

0: 시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 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3: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1: 시키는 대로. 네네.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0: 하늘엔 잠들도 많고 우리는 가슴엔 희망도 많다. 라는 가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1: 만 30분 정도. 죄송합니다.
2: 괜찮아요.
3: 저기요.

0: 오늘 촬영을 온 이곳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저 뒤를 한번 봐야 돼요. 네. 굉장히 웅장한 건물이 있는데 네. 조선시대 최고 관공서 중 하나인 경근당과 옥척당을 볼 수 있는데 여기가 바로 국가지정 문화재 고물이에요.
0: 네. 국립현대미술관 여러 번 왔었는데 이 뒤쪽까지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건물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1: 맞아요.
0: 예, 그리고 이렇게 길이 쫙 나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산책하는 맛도 좋을 것 같아요.
1: 너무 좋습니다.
0: 네. 아, 이게 경근당이고 네. 이쪽이 옥척당이고
1: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이 됐죠.
0: 네. 국립현대미술관에 오면 항상 열려있는 상설 전시가 있고 또 네. 기획 전시가 있잖아요. 네. 접속하는 몸, 아시아 여성 미술가들이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네요.
1: 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사실 세계 미술이라는 게 서구 중심, 남성 중심의 문화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요즘 세계적으로 열리는 아트페어에 가보면은 아시아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네. 또 그중에서도 여성 작가들의 활약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0: 아, 그러니까요. 같은 아시아라도 어떻게 또 작가마다 개성 있게 다르게 표출할지 너무 궁금해지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몸과 신체를 풀어냈을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가보시죠.